0: 아, 이거만?
1: 담양 떡갈비는?
2: 떡갈비는 지방이 좀 있어야 된다면
1: 있어야 돼요?
2: 네, 앞다리가 나을 것 같아요.
1: 오케이. 아, 근데 그거 큰 거예요. 그래서 혹시 따져주시겠어요?
2: 어, 가능합니다.
1: 어, 진짜? 네. 어. 오, 와,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사장님, 저는 떡갈비 그리고 죽순무침.
2: 네.
1: 근데 이제 술. 아~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아~ 네.
2: 담양에 한약재를 넣어가지고.
1: 한약.
2: 네. 오, 너무 최고예요.
1: 너무 재밌네요. 아, 네. 어디인가요?
2: 추성골이라고. 추성골.
1: 이거 노트예요.
2: 네.
1: 오케이. 어, 너무 감사합니다.
2: 너무 맛있습니다.
1: 어, 이거랑 딱 이거에 딱 쫙 끝내줘요. 잘 빠세요 오늘. 네.
3: 어, 안녕하세요. 어, 맛있는 담양 고기. 죽순. 감사합니다.
1: 시작하겠습니다. 오 선생님.
4: 예. 예, 선생님. 아,
1: 안녕하십니까. 예. 어, 혹시 여기 추성골 예, 마시죠?
4: 예, 예. 어,
1: 그러면 잘 찾았습니다.
4: 예, 예. 예, 아니시죠?
1: 어,
4: 예.
1: 감사합니다.
4: 아, 멀리서 오셨네.
1: 아니, 저는 사실 여기 담양 마켓에서 이거 맛있는 담양의 특산물 다 장봤어요.
4: 아, 그래요?
1: 거기 담양의 유명한 술이냐고 물어봤는데 바로 추성골
4: 말했어요.
3: 자, 그러면 여기서 대표 술 뭔가요?
4: 대표 술은 추성주라고 해서 사찰에서 유래된 술이기 때문에.
3: 와.
4: 스님들 아시죠? 스님.
1: 스님들이
4: 곡차로 드셨던 술이.
1: 아, 진짜로? 네.
4: 여기 오셨으니까 그러면 체험을 한번 해보고 가실래요?
1: 체험?
4: 네, 추성주를 간단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1: 아, 진짜로? 바로 체험할 수 있을까요? 네. 와, 저는 너무 궁금해서. 이거 항아리? 아, 여기 술 안에 있어요?
4: 이거는 증류제예요, 증류주.
1: 아, 증류주. 아, 그러면 바로 증류, 증류해서 그러면 이거 도수 높죠?
4: 이게 도수가 높죠. 도수가 높은데 이제 이걸 침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도수를 좀 내리쳐야 돼요. 제가 소주까지 내렸을 때 65도 정도 나오니까.
1: 아, 그런 거?
4: 그래도 이제 도수를 39도 정도로 나르쳐가지고 약재를 첨가를 하는 거예요.
1: 근데 이거 뭔가요? 이게 좀 맞춰볼 거예요. 왜냐면 이거 진짜 낯설지 않은 거예요. 구기자죠.
4: 우리 한국의 토속적인 약재를 다 알고 계시네?
1: 네, 왜냐면 저는 아침에 한 큰 스푼 다 먹는 편이에요. 아침마다. 오, 이거. 그리고 베리라면 전통적인 베리 오미자죠.
4: 맞아요.
1: 예스. 오, 감사합니다.
4: 이게 뭐예요?
1: 아, 저는 그 시트루스 과일 같은 껍질인 것 같아요. 유자?
4: 유자? 유자가 아니고 이건 귤.
1: 아, 귤. 필. 네, 그
4: 껍질.
1: 그러면 우리 해보시죠.
4: 네, 그래요.
1: 와, 진짜 세요. 네. 벌써 취한 것 같아요.
4: 그렇죠.
1: 와.
4: 도수가 좀 있으니. 자, 여기에다가 우리 박 선생님이 한번 약재를 여기다 첨가를 한번 해보세요.
1: 자, 하나 이렇게 한 줌. 오미자 진짜 맛있어서.
4: 보름 후에 이제 맛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1: 너무
4: 여기에서는 오셨으니까
1: 네.
4: 진짜 우리 이제 추성주 맛을 보셔야지.
1: 네. 오, 와, 색깔이 왕금. 왕금 색깔. 왕금 색이죠. 아, 아까보다 진짜 다르네요. 오, 여기 귤 향이 진짜 그런 은은하게 이렇게 올라와요. 어?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와, 헤이즐넛, 초콜릿 그런 맛이 나요, 거의. 아마 오늘 이거 구매했던 것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 오, 예.
4: 뭘 구매하셨어요?
1: 이거 담양.
4: 오!
1: 오!
4: 담양의 대표 특산물이네.
1: 이걸로 무침, 초무침.
4: 아, 네. 죽순무침.
1: 예. 네. 조금 상큼하게. 왜냐면 여기서 그런 뒷맛으로 신맛이 있어서

0: 무슨 맛이에요?
1: 진짜 풍부한 맛이라서 귀에 정리하는 역할이에요.
0: 깔끔해졌는데.
2: 맞습니다. 좀 드셔보세요.
0: 담양에 살면서 죽순을 많이 먹어봤지만 이제 우리 셰프님 만든 죽순.
2: 네, 죽순 무침. 어떠세요?
0: 와, 손맛이 들어있어서 그러니까 땡기네, 자꾸.
1: 진짜 너무 재밌는 식감이에요. 네,
0: 씹히는 그 느낌.
2: 요거
0: 잘 닦거든.
2: 진짜 아삭. 이거 아삭아. 오, 아 역시 감사합니다. 딱 필이 있었어요. 어 예. 아 재밌어요. 아 여기 분위기가 너무 너무 좋아요. 자 이제 오 진짜 동그란 맛이에요. 그리고 그 한약식 재료 들어가 있어도 그거 안 나와요.
0: 그렇죠.
2: 진짜 너무 세련된 진짜 섬세한 맛이에요. 아 진짜 고급스러운 술이에요. 어 예술. 어 이거 완벽해요. 이 맛을 강화시키는 역할이에요. 너무 신기해요. 이제
0: 물장 한 번 더 하고.
2: 아 종결이다. 어 이제 아 끝내줘요. 너무 좋아요.
0: 아, 부러울 겁네.
2: 어 진짜 제가 스스로에게 만족스러운 만큼 선생님도 진짜 만족스러워 보이시네요. 네. 아, 너무 좋아요. 네. 아, 그러면 제 오늘의 목표를 잘 달성한 것 같아요. 맞아요?
0: 네.
2: 어, 좋아요. So my friends, I'm very very happy. He looks very happy. So that was my goal today. To create 담양 in one table, as I always do when I go around with you across Korea. And then I really wanted to thank you. Not just because he was very, very kind to me, but also because he's putting effort to do this kind of liquor. This is Korea. This is Korea roots and culture. And I love that. And I really hope you love as much as I do. So let's meet in another episode with another interesting and delicious food and another traditional Korean liquor.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우리 해외 친구에게

0: 이 농원은 저희 가족들한테는 많은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물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1: 한 공간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또 웃을 수 있고, 그냥 함께라는 게 너무 좋아요. 함께.

0: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자르고 나서 이 잔가지들 있잖아. 얘는 꽃이 없잖아. 꽃 머리를 따버린 애들이란 말이야. 이런 애들은 정리를 해줘야 돼. 그냥 잘라줘. 저는 그 경기도 일산에서 지금 장미 농사 짓고 있는 35살 조남원이라고 합니다.
1: 장미 농장에서 일한 지 3개월 차인 37살 조남경이라고 하고요. 주 업무는 장미 선별 작업하고 포장 작업하고 있습니다.
0: 저희 형이 이제 일한 지 3개월이 좀 지나고 있는데 지금 물론 잘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것도 많고 해서 제가 지금은 이제 계속 형 따라다니면서 모르는 것들 알려줘야 되고 더 알아야 될 것들도 알려주고 있고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희 형도 여기 오기 전에 한 10년 정도 한 회사에서 몸을 담았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한 곳에 10년 이상을 근무했다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근면 성실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성격 역시 여기 와서도 나오는 것 같아서 성실한 만큼은 정말 탐나는 직원이죠. 네.
2: 이거?
0: 네, 그렇지.
2: 이런 거
3: 어디서... 그러다 꽃 자르면 큰일 나는 거야.
2: 이런... 어? 이거?
3: 그래.
2: 이거 맞지?
3: 그래. 잘 보고 잘라야 된다고. 잘못하다 꽃 따면 이제 어? 돈 몇천 원씩 이제 계속 날아가는 거야. 형 월급에서 까이는 거라고.
2: 네? 너한테 안 걸리면 되는 거 아니야?
3: 나한테 안 걸리면 안 된다고? 여기 CCTV 다 있잖아.
2: 저번에
3: 확인해가지고 아주 하나라도 잘못하면.
1: 저는 엄청 현실적인 성향이고 동생은 미래 지향적이라 그래야 되나? 그리고 사장님으로서는 그래도 어떻게 책임감을 가지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짊고 있지만은. 잘 해나가려고 솔선수범하고 그래서 사장님으로서는 합격인 것 같아요. 이거 하면서 엄마랑 트러블은 없었어?
0: 트러블? 있었지. 어마어마했지 처음에는.
1: 어떤 게?
0: 그러니까 애초에 나도 이거를 농사를 해서도 농사로 성공할 거야 막 이런 게 없었잖아. 나도 이제 갑작스럽게 어떻게 보면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한 거다 보니까 초반에 엄청 엄마랑 트러블도 많았고 싸우기도 많이 했고 그런 게 있었지. 어머니도 잘 모르기도 하고 저도 잘 모르는 거기 때문에 뭐 하나로 하더라도 계속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퇴근하고 집 가서 자기 전에 이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괜히 이 농장을 한다고 해서 후회 아닌 후회도 된 적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잘 돼야지라는 생각이 더 컸기 때문에 잘 이겨내고 버텼던 것 같아요.
3: 어쨌든 형이 와서 이제 그건 있지. 어쨌든 훨씬 분위기가 살았지. 이 농장 일하는 거나 뭐 형이 일을 아직 잘은 모르지만
0: 그렇지.
3: 이 분위기 자체가 많이 산 것 같아. 엄마도 웃는 일도 많고 나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심적으로 좀 편해졌다랄까? 이게 있는 것 같아, 확실히.
1: 다행이네.
3: 하여튼 엄마가 고생 많았어. 우리는 이제 이거 열심히 해서 엄마한테 효도도 하고 해야지 하면 살아야지.
1: 그래. 이제 엄마는 쉬엄쉬엄 하시라 그러고 우리가 다 열심히 해서 갖고 가자고.
3: 시간 이제 밥 먹어야겠다.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고 밥 먹으러 가자.
1: 그래. 밥 먹으러 가자.

0: 저는 조남경, 조남원의 엄마 조향자라고 합니다. 애들이 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제가 직장 생활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때는 같이 밥을 맛있게 못 해주고 지네들이 그냥 알아서 해먹고 이러는 게 늘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됐는데도 이제 또 제품으로 다시 온 거잖아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같이 밥을 해먹고 이러는 게 그전에 못 해본 게 늘 그리웠던 사람인데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제게만 주어진 축복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맛있게 늘 잘 해주고 있습니다.
1: 아, 배고파.
2: 배고파?
1: 이제 점심은 뭐 하십니까?
2: 비빔국수.
1: 비빔국수?
2: 응. 남기는 비빔국수 안 좋아하잖아.
1: 나는 잔치지.
2: 그러니까. 오늘 어쩔 수 없어.
1: 오늘 같은 날은 비빔이지.
2: 오늘도 수고했으니까 맛있게 많이 먹어.
1: 고맙습니다. 먹겠습니다. 진짜. 엄마 이렇게 맨날 밥하는 거 힘들지 않아?
2: 아니 괜찮아. 엄마가 아들도 해주는데 뭐가 힘들어.
1: 일도 하고 밥도 챙겨주고 힘들 것 같은데.
2: 밥을 많이 잘 먹어야 듣는 애가 일을 잘하지. 나만아.
1: 응?
2: 나 꾸준히.
1: 응.
2: 무슨 레시피 엄마한테 물어봤잖아.
1: 이렇게?
2: 응. 작은 아들이 퇴근하면서 엄마 잡채 레시피를 잡채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채 레시피를 알려달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잡채냐 그러니까 엄마를 해드리려고 그런데요. 그래서 바로 되는 게 아니다. 재료도 많고 손도 많이 가고 엄청 힘든 거다. 그러니까 해보고 싶대요. 그래서 가르쳐 줬죠 뭐.
1: 그럴 수도 있어.
2: 시금치.
3: 저도 물론 어머니가 만드신 잡채를 좋아하지만. 저희 형이 또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그 잡채가. 형도 엄마도 둘 다 이제 만족할 수 있는 게 잡채겠거니 생각이 들어서 한번 도전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야, 이거 손이 많이 갈 것 같은데, 잡채는.
4: 그러니까 나 오늘 안 되고 형은 조합이야기.
1: 내가? 나는 주방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나는 요리할 줄 몰라.
4: 이제 형도. 형수님 또 위일이거나 이러면 형도 애들 밥도 차려줘야 되고 하니까 이참에 한번 배워봐요. 잡채 하나는 배울 수 있겠네 오늘.
1: 도전은 해볼게.
3: 됐으니까 레시피 한번 봐보자.
5: 내가 재료를 준비를 손질을 할 테니까 형이 일단 당면을 삶자.
1: 양파가 너무 두꺼운 거 아니야?
5: 어?
1: 양파 너무 두꺼운 거 아니야?
5: 아, 씹는 맛이 있어야지.
1: 매워 그러면은 무서운데?
5: 자, 이걸 굴러다니잖아 동그래서 한쪽 면을 일단 자 고정이 좀 됐지. 그러면 일단 얇게.
1: 아닌 거 같은데 그렇게 하는 거?
5: 기다려봐. 여기서 채를 썰어.
1: 응? 두꺼워. 더 얇게 해봐. 야, 엄마가 하는 거는 바늘구멍에도 들어갈 것 같던데.
5: 더 얇게 썰어줄게. 자, 형이 한번 해봐.
1: 이렇게 잡는 거야?
5: 응. 오, 오, 오. 오, 오, 손가락 나가.
1: 역시 이게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야.
5: 그래. 자, 봐봐. 형이 산 당근.
1: 응?
5: 이게 새싹이냐고.
1: 요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좀 느꼈어요. 이게 아무리 요즘 뭐 동영상도 잘 돼 있고 그런다고 해도 보기는 많이 보거든요, 저도. 근데 막상 해보려니까는 아, 막 손님도 막 부들부들 떨리고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요리라는 게.
5: 잡지 마. 어. 아. 아.
1: 네, 이러니까 안 한다는 거야.
5: 그대로 가서 이거 다시 씻어와, 이거. 아, 역시나 생각했던 것처럼, 예상했던 대로 네, 완전 요알못이었죠. 100점 만점에 한 40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말을 안 듣고 항상 뭘 자꾸 꼬치꼬치 의심하고 하는 게 조수로서도 살짝 실격 느낌을 주고 싶습니다.
1: 아, 언제부터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 거야?
5: 나? 뭘 잘해, 잘하는 건 아니에요. 자취를 오래 하지 않았는데
1: 손 조심해.
6: 어?
1: 손 조심하라고.
6: 왜? 네.
1: 아무리 잘한다 해도 그 하다가 실수해서 선배이면은 이따가 오후에 일 내가 다 해야 되잖아.
6: 어? 조심하고 있어.
1: 응? 안 다치게. 항상 안 다치. 안전이 중요한 거야. 네, 다치면 안 돼.

0: 아니 이거 하고 있으니까 옛날에 뭐야 그 우리 훈련 받을 때 이거 뭐 시금치 뭐 짬밥 같은 거 뭐 있었잖아요 훈련할 때 먹었던 거 봉지밥 그거 기억나? 어
1: 봉지밥 기억나지?
0: 아, 그거 진짜 맛있어 나는 아직도 그걸 잊을 수가 없어 그 훈련 받으면서 먹었던 봉지밥을
1: 너는 근데 어떻게 응. 어? 형이 있는 부대로 오게 된 거야?
0: 근데? 응 몰랐지 나도 아니 난 그거 있는 줄도 몰랐어 근데 아 난 그때 엄마 말도 신경을 잘 안 썼는데 뭐 엄마가 뭐 형 있는 대로 가래 차대 배치 받고 보니까 형이 있네
2: 가대
1: 이렇게 앉아있어야 돼
0: 그래 난 딱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있었지
1: 딱 이렇게
0: 딱 그렇게 잡고 네. 이러고 딱 앉아있을 때
1: 어? 남원! 이봐! 줘!
3: 어머니께 들어서 알고 있었고 애초에 신청할 때 형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될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형을 만났을 때는 아 진짜 형이라고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냥 엄청난 선임이구나 나보다 엄청 무시무시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껴서 저희 형이 이렇게 딱 만졌을 때도 아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바짝 얼어가지고 아, 긴장이 너무 돼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1: 나는 뜨문뜨문 기억이 나는데 네. 너는 아주 세세하게 기억하고
0: 그치? 있는데 그치 그 난 아예 그때 그 감정을 잊을 수가 없었지 양파, 당근, 대파 넣고 식용 넣고 볶아주는 거야 부족한 거 같은데
1: 좀 가볼까?
0: 좀만 한번 더 오케이 한 5분 정도 볶으면 될 것 같아요. 어 시금치 형.
1: 시금치도 같이 넣어?
0: 어. 아닌가?
1: 맞아. 다 같이.
0: 자 끓는 물에 삶아. 아 형.
1: 따로네 이거는.
0: 이걸 형이.
1: 이거 해볼까? 어.
0: 읽으면서 해봐.
1: 참기름, 간장 약간 넣어서 조물조물 묻혀준다.

0: 당면과 양념 재료들을 넣어 무쳐낸다. 물 잘 뺐죠?
1: 네. 예. 그러네. 당면 별로 안 많아 보인다.
0: 그래, 적네. 자, 목이버섯 들어가요. 이거는 형 이렇게 좀만 찢어서 넣어줄 수 있어. 손으로 그냥 찢어서 넣으면 돼.
1: 뜯어?
0: 어, 뜯어. 먹기 좋은 크기로. 그렇지.
1: 손 가는 건 다 제가 하네요.
2: 예? 예?
1: 손 가는 건 다 제가 하네요.
0: 말했잖아요, 제가 메인 요리사라고.
1: 이런 걸 셰프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어허, 이거 너무 커요.
1: 커요?
0: 예. 이제 양념장 넣고 섞으면 끝. 간장.

0: 근데 왜 하필 장미였을까?
1: 이거 농장이?
0: 응. 왜 장미로 시작을 했을까?
1: 준비하면서 원래는 딸기도 생각을 했었어, 처음에는.
0: 딸기?
1: 어. 난 딸기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과일 농사를 지으면 재밌겠다라고 했는데 가장 큰 거 이제 우리 엄마의 의견이 제일 컸지.
0: 엄마 의견?
1: 응. 엄마, 형도 알지만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뭐 꽃도 좋아하셨고 뭐 다육이 이런 거 키우는 거 좋아했잖아. 엄마 꿈이 작은 소망이자 꿈이 그런 거였잖아. 응? 농장, 정원 뭐 이런 걸 갖고 싶다 이렇게 하셨었잖아. 그게 또 컸던 거 같아. 엄마도 좋아하고. 저희 어머니 꿈이 정말 그냥 집, 뭐 집은 작아도 된다. 근데 땅도 작아도 된다. 그 대신 엄마만의 땅에 엄마만의 집을 짓고 엄마만의 정원을 가꾸고 싶다는 게 저희 어머니의 꿈이에요. 제가 그거는 무조건 꼭 지켜드리고 싶어요.
0: 먹어봐.
1: 일단 먹어볼까?

0: 이거 엄마 레시피 잘못된 것 같은데?
1: 이거 엄마 불러봐. 이거 안 되겠는데?
0: 엄마 불러볼까? 엄마! 엄마 이거 레시피가 잘못된 것 같은데?
1: 분명히 레시피대로 했는데 맛이 영 아닌데요?
2: 그래도 비주얼은 좀 괜찮은데? 응,
1: 비주얼은?
2: 맞아.
1: 좀만 먹어?
2: 응.
1: 장난 이런 것도 먹어야지.
2: 간이 싱거워, 많이 싱거워.
1: 그치? 그러면 숟가락 이거. 아니야, 저기다가 아니, 그냥
2: 아니, 그냥 이렇게 엄마가 해볼게. 엄마가 해볼게.
1: 아니 엄마, 엄마가 정해준 건 간장 5T였는데
2: 그래?
1: 지금 엄마는 한
0: 5T인데?
1: 20T 되는 것 같아. 5컵이 들어가는 것 같아.
2: 그래서 너무 싱겁다. 엄마가 먹어보니까 너무 싱거워. 간이 딱.
1: 설탕도?
2: 그냥 엄마 경험으로 설탕이 좀 들어가야 맛있어.
1: 설탕도 넣었어. 3T였는데?
2: 너무 조금 넣었나 봐.
1: 이거는 거의
2: 엄마가 먹어본 이.
0: 더 들어간다고?
1: 아니 엄마는 레시피를 써줄 이유가 없네.
2: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었네. 어떡하지?
1: 야, 한국인은
2: 그렇지.
1: 레시피는 소용이 없어. 요리는 엄마가 하는 걸로만. 어?
0: 응?
1: 요리는 엄마가 하는
0: 요리 못하겠다고 그랬나 봐. 이만큼 다 드셔보세요.
1: 드셔보세요.
2: 그럴까?
1: 네.
2: 비주얼도 너무 좋고 맛있겠다. 이제.
1: 엄마 거랑 비슷해?
2: 응?
1: 엄마 접시랑 비슷해?
2: 그래.
1: 보기에는
2: 비슷하네.
1: 비슷해 나도. 됐다. 또?
2: 너무 맛있어.
1: 맛있어?
2: 근데 엄마 점심 하는 거 이런 거 엄마 안 할래. 이렇게 잘하는데 이제 엄마 뒤로 빠져줘.
1: 아, 그럼 누가 해? 그럼
0: 엄마
1: 내가 해?
0: 엄마 일을 더 많이 할 거야?
2: 응, 엄마가 일할게. 교대로 해, 교대로. 교대로 해줘. 응? 남은이가 한번 해주고 남경이가 한번 해줘. 너무 맛있다.
1: 맛있네.
2: 엄마가 해주는 것만 먹었었는데 오늘은 자기네들이 해서 엄마를 드릴 수 있다. 엄마를 대접해 드릴 수 있다. 이런 그런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엄마의 눈에는.
1: 어때요, 엄마는 형 오니까? 와?
2: 엄마, 형 좋지. 너하고 둘이 할 때는 하루 종일 너무 힘들으니까 웃을 일이 없었잖아. 막, 응? 진짜 아침 6시, 7시서부터 저녁 퇴근할 때 6시까지. 근데 지금 이제 형이 오니까 일손도 늘고 하니까 형이 또 한몫 잘하잖아. 포장도 잘하고 박스도 잘하고 하니까 너무 좋지. 뭐 좋은 거를 어떻게 말로 표현해. 너무 좋지.
1: 엄마는 네. 가끔 깨지. 장미를 뭐 손질해야 되는데 저 바깥에 저 다육이랑 이것만 자꾸 그러니까
2: 다육 보고 있어.
1: 뭐 손질하고
0: 아직 본분들 그래. 잊어서는 안 돼요.
1: 그건 아직이야 엄마. 좀 더
2: 아니 니들을 믿으니까 그러지.
1: 알겠지. 알지.
2: 믿고. 제가 이제 잠시 막 힘들잖아요. 그럼 이제 잠깐 시간을 내서 이 다육이들을 보러 와요. 이제 한 바퀴 돌아요. 이제 커피 한 잔을 타가지고 이제 저한테는 그게 휴식이에요. 그걸 못 참고 부르고 잠시도 이제 쉬는 그런 진짜 꼴을 못 봐요. 그럴 때 속상하죠 좀. 그래 이제 저는 이제 큰아들이 오면 이제 일러요. 그걸. 아 나문이가 엄마를 잠시도 하늘을 못 팔게 한다. 너는 꼴을 못 보게 한다 잠시도 이러면서 일러요. 그럼 이제 큰애는 왜 그래 엄마 좀 쉬면서 하시라 그래 이러고 그런 대화가 이어지죠. 일하면서 남원이는 이제 장비 농장 이제 3년째잖아. 그러면 이제 뭐 앞으로 더 어떻게 뭐 이렇게 계획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꿈 뭐 그런 거 좀 말해봐.
1: 앞으로의 목표?
2: 목표라든가 꿈 뭐 이런 거.
1: 일단은 뭐 1, 2년 차에는 좀 그거였던 것 같아. 그냥 어떻게든 돈 벌자 빨리 이거 돈 벌어서 뭐 그게 너무 혈안이 돼 있었던 것 같아. 뭐 매출이나 막 이런 돈에 대해서만 자꾸. 그래서 아까 엄마가 또 말한 것처럼 여유, 엄마는 좀 여유를 즐기고 싶어도 막 나는 또 엄마 막 괜히 눈치 주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 아, 나도 알지. 나도 이제 그런 마음은 아는데. 이 농장을 하면서, 뭐, 물론 이게 돈이랑 직결돼서 우리 생활이랑 뭐 밥도 먹을 수 있고 뭐 월급도 주고 하잖아. 하지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같이 농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밥도 같이 먹고 막 뭐 얘기도 하고. 그래.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지 않잖아 뭐.
2: 그래.
1: 근데 나는 그건 진짜 좋은 것 같아. 이게 맨날 아침에 눈 뜨면 만나고 뭐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
2: 그래.
1: 그냥 서로 얼굴 보면서 이렇게 뭐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물론.
2: 그래.
1: 우리가.
2: 그런 게 가족이지 뭐, 그지?
1: 그게 그런 시간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좀 버텨지고. 더 잘해야지라는 생각하게 되고 그게 내 목표이자 지금은 당장은
2: 그러기 위해서는 있고. 더 열심히 해야지
1: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야지 형도
2: 그래.
1: 완고하니까
2: 이제 우리 둘이 할 때보다 형이 와서 더 힘도 조금 덜어지잖아
1: 그렇지.
2: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항상 웃으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더 열심히 하자 성공하자.
1: 짠.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2: 저는 이렇게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일도 할 수 있고 또 맛있는 밥도 해서 먹을 수 있고 그 속에서 이제 뭐 그런 대화, 지난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렇게 마주하지 않으면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전화로 한다든가 뭐 만나서 한다든가 그럴 시간이 없는데 한 공간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또 웃을 수 있고 그냥 함께라는 게 너무 좋아요. 함께. 네. 가족, 사랑하는 내 자식, 남편, 함께.
1: 저한테 있어서 이 농장은 그냥 일터이기 이전에 행복? 행복이란 단어가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아 정말 행복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몰랐던 행복을 그냥 내가 뭐 맛있는 거 먹고 느끼는 행복 이런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좀 깊게 들어가서 이 가족 간의 사랑? 뭐 좀 민망스럽긴 한데 그런 게 느껴지는 이 사랑의 공간이랄까요? 네, 이 농장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의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혹은 또 가요나 팝송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클래식 음악은 진짜 어떤 시대에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 바카오 콩쿠르에서 특히 2라운드 연주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하나만 치는데 다음 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까 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었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음악적인 패시지라든지 테크닉적인 패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지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공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Wow. Oh, this is a bidding. Energy 들어가 있어요. 우와.
1: 맛봐도 돼요?
0: 네.
1: 와우. 오. 와, 어,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부드러워요. 아,
2: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0: 예. Yes. Perfect.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y.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택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연구원 구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택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2: 불색인 손가락! 섰다!
1: 택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품밟기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무예예요. 그런데 택견을 보고는 전통춤이다, 기술연이다, 도검을 들고 한다, 이크에크 소리는 익살스러운 추임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택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2: 손가락!

0: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1: 네? 뭘요?
0: 택견은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1: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0: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1: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0: Try to guess this. This is bamboo. Bamboo shoots. So the bamboo, when it's growing up, this is the first tender piece. So it's called chuksun in Korean language. And it's part of the diet of Korean people, especially on this region.
1: 그러면 어떻게 맛있게 먹으면 돼요?
2: 보통 살짝 데쳐가지고 이제 무침이나
0: 아 무침
2: 무침
0: 아 맞다 맞다 네. 그리고 무침하면 그런 축순의 그런 네. 식감을 살릴 수
2: 그럼요.
0: 있죠.
2: 네.
0: 그 아삭아삭
2: 아삭하고 은은한 향이 있어요.
0: 은은한 네. 향이 있어요.
2: 지금 4월 말에서 5월 말까지 나오는데 이제 1년에 한 번에
0: 한 번에
2: 기한식
0: 네. This is a true treasure. Not only super local, but it comes out only 1 month a year. So we are just right in time to try this. So good, so good.
1: 그러면 꿀, 초무침으로 할 거예요. 근데 초무침 아마 숟갓 같이
2: 무침으로 숟갓도 향이 좋으니까.
0: 오케이.
2: 숟갓하고.
0: 오케이. 이거.
2: 네, 두 개면 충분합니다.
0: 네. 저는 따로 다른 메뉴 만들고 싶어요. 또 갈비 만들기 위한 맛있는 고기 찾을 수 있을까요?
2: 네, 이거 저희 종이 포장에 있어요. 가셔서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0: 저기서.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오 사장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아, 안녕하세요.
3: 어떻게 오셨어요?
0: 저는 떡갈비.
3: 떡갈비.
0: 떡갈비 하고 싶어요.
3: 오케이.
0: 이거 맛있는
3: 오케이,
0: 거 추천해 주세요. 오케이.
3: 일단 소고기.
0: 일단 소고기.
3: 와. 그러면 가슴 쪽.
0: 아유 가슴 쪽.
3: 아, 여기. 결이 짙고 지방이 살짝.
0: 살짝만.
3: 이거는 가슴 위에 쪽. 더 육즙이 더 나온.
0: 이거
3: 제가 추천해드려요. 네,
0: 추천.
3: 오케이. 오케이.
0: 아, 이거만? 담양 떡갈비는 다 빤빤 돼지고기, 소고기 맞아요.
3: 맞아요. 떡갈비는 지방이 좀 있어야 된다면
0: 있어야 돼요?
3: 이제 앞다리가 나을까.
0: 오케이. 아 근데 그거 큰 거예요. 그래서 혹시 따져 주시겠어요?
3: 가능합니다.
0: 진짜?
3: 네.
0: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떡갈비 그리고 죽순 무침.
3: 네.
0: 근데 이제 술.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3: 담양의 한약재를 넣어가지고
0: 한약. 너무
3: 최고예요.
0: 너무 재밌네요. 어디인가요?
3: 추성고울이라고. 추성고울.
0: 이거 노트예요.
3: 네.
0: 오케이. 너무 감사합니다.
3: 너무 맛있습니다.
0: 이거랑 딱 이거에 딱 쫙 끝내줘요. 잘 빠세요 오늘. 네. 안녕하세요. 맛있는 담양 고기. 죽순.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 선생님,
4: 예.
0: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4: 예.
0: 혹시 여기 추성골 네, 마시죠?
4: 예예. 예,
0: 그러면 잘 찾았습니다.
4: 예 아니시죠?
0: 감사합니다.
4: 아 멀리서 오셨네.
0: 아니 저는 사실 여기 담양 네. 마켓에서 이거 맛있는 담양의 특산물 다 장봤어요.
4: 아 그래요?
0: 거기 담양의 유명한 술이냐고 물어봤는데 바로 추성골 받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대표 술 뭔가요?
4: 대표 술은 추성주라고 해서 사찰에서 유래된 술이기 때문에
0: 와
4: 스님들 아시죠 스님?
0: 스님들이
4: 곡차로 드셨던 술이
0: 아 진짜로?
4: 네. 여기 오셨으니까 그러면 체험을 한번 해보고 가실래요?
0: 체험?
4: 네, 추성주를 간단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0: 아 진짜로? 바로 체험할 수 있을까요? 네. 와 저는 너무 궁금해서 이거 항아리? 아 여기 술 안에 있어요?
4: 이거는 증류제예요, 증류주.
0: 아 증류주. 아 그러면 바로 증류 증류해서 그러면 이거 도수 높죠?
4: 이게 도수가 높죠. 도수가 높은데 이제 이걸 침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도수를 좀 내리쳐야 돼. 저기 소주까지 내렸을 때 65도 정도 나오니까
0: 아 그런 거
4: 그래도 이제 도수를 35도 정도로 내리쳐가지고 이제 약재를 첨가를 하는 거예요.
0: 근데 이거 뭔가요? 이게 좀 맞춰볼 거예요. 왜냐면 이거 진짜 낯설지 않은 거예요. 구기자죠.
4: 우리 한국에

0: 합법적인 약재를 다 알고 계시네?
1: 네, 왜냐면 저는 아침에 한 큰 스푼 다 먹는 편이에요. 아침마다. 이거 베리라면 전통적인 베리 오미자죠.
0: 맞아요.
1: 예스. 오, 감사합니다.
0: 이게 뭐게요?
1: 아, 저는 그 시트루스 과일 같은 껍질인 것 같아요. 유자?
0: 유자? 유자가 아니고 이건 귤.
1: 아, 귤. 필. 네, 네, 그 껍질. 껍질. 그러면 우리 해보시죠.
0: 네, 그래요.
1: 와, 진짜 네. 세요. 네. 벌써 취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와. 도수가 좀 있으니. 자, 여기에다가 우리 박 선생님이 한번 약재를 여기다 첨가를 한번 해보세요.
1: 자, 하나 이렇게 한 줌. 오미자 진짜 맛있어서
0: 보름 후에 이제 맛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1: 너무
0: 여기에서는 오셨으니까 네. 진짜 우리 이제 추성주 맛을 보셔야지.
1: 네. 오, 와, 색깔이 왕금, 왕금 색깔, 왕금색이죠. 아, 아까보다 진짜 다르네요. 오, 여기 귤. 귤 향이 진짜 그런 은은하게 이렇게 올라와요. 어?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와, 헤이즐넛, 초콜릿 그런 맛이 나요, 거의. 아마 오늘 이거 구매했던 것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 오, 예.
0: 뭘 구매하셨어요?
1: 이거 담양.
0: 오! 담양의 대표 특산물이네.
1: 이걸로 무침, 초무침.
0: 아, 네. 죽순무침.
1: 예, 네. 조금 상큼하게. 왜냐면 여기서 그런 뒷맛으로 신맛이 있어서 초무침 한다면 너무 잘 어울릴 거죠. 그리고 맛있는
0: 오, 오. 담양의 떡갈비네.
1: 딱 와. 맞았어요. 와. 정답! 너무너무 좋아요. 이것도 갈비. 여기 양지, 앞다리 같이 섞어서
0: 추성주하고 컨셉이 딱 맞는 거예요.
1: 맞아요. 그리고 이거 딱 하나, 둘, 셋. 담양. 담양 한 상에.
0: 따봉이지.
1: 금욕하시죠. 와, 너무 좋네. Here we go again, my friends. Look at this. My favorite part, the cooking. And today, the main ingredients, meat coming from the farming around here, and the chuksun and the bamboo shoot. With two very amazing ingredients, I will do two very Damyang recipe. One is tteokgalbi, similar to a kind of a meatball. And one is chuksun muchim, spicy, refreshing salad. So now let's start with tteokgalbi. Tteokgalbi, two kind of meat. One is daeji. Pork meat, and it's the aptari, the front leg, which the Sajan name said it's very, very perfect for tteokgalbi, very delicious, because it has a good percentage of fat and also very delicious muscle. And then hanu. Hanu is the traditional breed of Korea. Especially this part is the chest part, the upper part, very, very perfect for tteokgalbi. So now let's do the mixing. So the meats are mixed. Now the vegetables. One is onion and one is spring onion. Okay, very, very fine, fine chopping. And that's it. Let's put just a little bit in the pan. And tepa, spring onion. Like this, a cross section.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방과회원 무티아라 하이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 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겨 봤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안녕하세요, 홍인상입니다. 예, 오늘은 저의 앨범 지난달 4월 23일 날 저의 EP가 나왔는데요. 오늘 그걸 쭉 들려보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EP를 그냥 통으로 생으로 지금 들으셔야 돼가지고 한번 1번 트랙부터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퍼즐이라는 곡이고요. 이렇게 살다 보면 너무 무거운 얘기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끔 내가 인생의 주인공일 때도 있지만 또 주인공인가? 나는 어디 조연이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에 위축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나는 그냥 어떤 하나의 조각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자유가 좀 생겨요.

네. 네, 퍼즐이란 곡 들려드렸고 다음 곡은 2번 트랙입니다. Doesn't Matter라는 곡이고요. 이번 앨범의 타이틀 곡입니다. 곡을 좀 쓰다가 되게 본능적으로 나온 가사거든요. 후렴이 이렇게 나온 다음에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제 아무도 이 한글을 써도 못 알아듣는 곳에서 이걸 썼어요. 그래서 엄청 자유롭게 썼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허튼 것은 거치길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텨내게 하는 바람. 저는 뭐 직접적으로 뭐 버텨내자 뭐 위로한다 이렇게 말을 잘 못해가지고 좀 돌려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곡입니다. 하지만 좀 긍정적으로 밝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Doesn't Matter 들려드릴게요.

사실 살면서 이렇게 빠른 노래 처음 내봐가지고 그 이렇게 빠른 노래 잘하시는 분들은 어떤 그 약간 동작이 좀 있잖아요. 아직 몸이 약간 계속 거부해요, 막 저를. 근데 네, 그래서 Doesn't Matter이라는 곡이었고 생각보다 인생이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나 상황들이 있을 때막 되게 복잡해지기 쉽잖아요. 막 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근데 조금 단순할 때또그 안에서의 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우리가 불행을 생각할 때좀더 단순해지면 또그 불행이 또 약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순간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곡은 캐슬이란 곡이고요. 이 곡은 라이브로 처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처음 듣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저도 알 수가 없는데 그 어느 순간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막 인생이 그제 앞에 있는 무언가가 엄청 큰 벽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호흡이 막 숨이 잘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게 좀 버겁다고 느꼈나 봐요. 뭔지 그 삶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음 날 곡을 썼습니다. 그래서 네, 캐슬이란 곡이고 어떠한 그 성벽을 마주하는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고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벽을 맞이하는 저의 그 마음가짐을 담은 노래입니다. 캐슬 들려드릴게요.

네, 다음 곡은 허수아비라는 곡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뭔가 방치된 밭에서 있는 허수아비라고 생각을 하면서 곡을 썼는데, 이 노래가 끝나고 다 섰을 때쯤엔 내가 그 주인인가? 이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수아비 들려드릴게요.

시간이 참 빨리 가는데 벌써 마지막 곡입니다. 거의 이제 저의 음악 감상에 앨범 음악 감상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지난번에도 I'm Live 하면서 아 그냥 다섯 곡씩 내야겠다 그리고 I'm Live 와서 다섯 곡 딱 부르면 되겠다 이러면서 했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섯 곡을 내가지고 네 그래서 아 네 이걸 내게 기대라는 노래고요 그냥 어떤 춥고 외롭고 이럴 때 그냥 내게 기대라는 말을 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내게 기대 들려드리고 이제 마지막이어가지고 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게 기대 들려드릴게요

0: 깻창을 달아라 부원 신은 말라버리고 붉은 전목 북떡 황간진으로 먹으려느냐
1: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0: 세월이 가거라 뒤태를 보야

0: 보자 하매동대 사랑아. 예, 춘향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1: 도련님은 나를 가벼워서 업었지만 나는 도련님이 무거워서 어쩌는단 말씀이오.
0: 그러기에 내가 널 다려 무겁게 업어달라더냐. 네 양팔만 내 어깨 위에 얹고 징검징검 걸어다니면 그 속에 천지우락 장막이 다 들어있느니라.
2: 춘향이가 도련님을 업고 노는 뒤 박업이 되어 마구 낭군자로 업고 놀건다.
1: 둥둥둥 대낭군

0: 안녕하십니까, 한석준입니다. 오늘 국악콘서트판은 판소리 춘향가 중에 사랑가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역할을 나누어서 판소리를 들으니까 느낌이 좀 더 새롭게 들리는 듯하네요. 이번 시간은 이렇게 임현빈, 박예리, 또 정상희 씨가 함께하는 판소리 춘향가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춘향가는 전체를 다 부르면 최대 8시간 정도 된다는데요. 저희는 이야기의 흐름에 맞춰서 춘향가를 압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판소리 자체가 이렇게 이야기를 소리로 풀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각 대목들을 연결해서 들으면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춘향가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사랑가로 논일던 춘향과 이도령의 이야기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 보시죠.
1: 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호사 담아라. 뜻밖의 사또께서 내 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도련님이 부친 따라 아니 갈 수 없어 춘향집으로 할 일 없이 이별 찾아가시는디.
2: 그러지.
1: 이에 춘향아, 헐. 사또께서 동부승지당 상하여 내 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단다.
2: 제.
1: 아니, 그럼 이별하자 말씀이오. 이별이야 될 수 있겠느냐마는 너와 나와 잠시 동안 훗기약을 둘 수밖에 없겠구나.
2: 그러지.
1: 일절 동고 해원성은 단장 고글을 섞고 운다. 아이고 여보 도련님, 참으로 가실라요. 나를 어쩌고 가실라요.
2: 아, 좋지.
1: 인제 가면 언제 와요. 올라리나 길러주오. 금강산 상상 풍기 경지가 되거든 오실라요. 동서남부 바다 역지가 되거든 노실라요. 운종용 풍종호라. 용가는 데는 구름 가고

0: 타지
1: 타지
0: 우려한 김희 기가 막혀 우냐 춘향아 우진 마라 현을 캐며 상사하니 허우한 항와 깊은 정건 상봉할 날이 있을 테니 쇠끝같이 보진 마금 폭로라도 돕지 말고 송죽같이 굳은 절개 기간다.

0: 그때여 도련님은 서울로 떠나고 춘향이 할 일 없이 눈물로 세월을 보낼 적에 신관 사또가 내려오시는 뒤 서울 자학골 사는 변학자 도자 쓰는 양반이라 여러 골 두루 다녀 오색하기 짝이 없어. 남원의 춘향 소식 높이 듣고 미량 서흥 받아오고 간신히 서둘러 남원 부사하였구나. 하루난 신연하인 대령하여 출행날을 급히 받아 도임차 내려오시는 뒤 신연 절차가 꼭 이렇던 것이었다.
1: 신현 마여 내려온다. 헐름 맴시 장이 좋다 모란색인 완자차 내 활기적 벌려히 등마부주량 설마 등등 글답게 실었다. 희근사령 정창호 뒤제제비힘을 주어 헐련 뒤달렀다. 남대문박성 나서 자 우산 전바라봐 화단 춘성 만화방장 허들기 푸릇푸릇 백사동작을 비커 능성방골을 지니 남대령국에 넘어 과천읍에가 아주 악하고 이튿날 바딩을지 평방집사 칠해봐라 비올망거 추매야 옥간자진사당 뚫라 풀저버거 삐어쓰고 세모로 배금 배가 끄소 립식 제보고 본적에 한란군을 바쳐서 진남항 나자락 철리 진자주대고 뛰어전령 비비석 차고청 파영마가진 모나모 비도 눈물 언젠다고제 오르모시나요 일상구조구 전후배 태고적 밝은 달과 조송지 닦은 길로 각 체제비가

0: 유간집사 좌우로 놀어서고 오신병동인들은 멀려나 부비행오고 육신병굴로 사령 두들로 놀어서 대기르기 소리오고 삼신병기생들은 가진 안장 장철립 싹상이 늘어서 가진육가 홍철립 남전대 띠를 잡아 메고 북창구 덕후 본처군악절대 피리소리 영소가 진동한다 수성 창하문이라 청청이 영소라야 청도기 벌려난디 청도완상 홍문안상 주장 남동강 남서가 홍어쪽 홍문안상 백구영모 북동각 북소각 흥초 환원소 망원소 왕영화로노소 초현자 표미 금구안상 초안상, 나안상, 청안상, 바디안상, 세양두상, 구두상, 연기두상, 굴로 챙겨줬상. 참아, 독전이여 나노 친병교사당, 구악두상으로 둥개. 지루라 고동은 뒤 나바론 홍행 홍행 백구부야 손몬돌이 종종종 대몬돌이가 짬도 무삼실주 금노라니 말이냐? 청청 파워에 하마포의 삼석 기름 잡고 흔들한 듯 객사에 연명하고 통은 자기의요 대포소 예 반포일성하라 여봐라, 기생정거부터 하여라. 호방이 영창 앞에 귀한 책을 받쳐들고 기생을 차례로 부르는디 멋이 있었던가 늑자 화두로 불러드리던 것이었다. 효원 모고 양대선 운선유지 주농이 하고
1: 사군 불견 반오리 폭 자유왕 금향이 왔느냐 예등대허였소 동방사창 빛이었다 사랑하다고 애월이 왔느냐
0: 예등대허였소 진주 명주 잘

0: 얘도 근데 다오.
1: 여봐라, 어찌 준양이는 이 점고에 불참이 되었는고? 예, 준양은 본시 퇴기월매의 딸이오나 기한 창명이 안 되었고, 올라가신 구간자재 도련님과 백년 가약을 맺었기로 지금 수조를 하고 있나이다. 무엇이? 잔말 말고 준양을 빨리 불러들여라. 준양을 불러들여 수청들라 하였으나 사또도 난세를 당하면 두 임금을 섬기리까? 악정으로 아래 놓으니 사또 분을 내어 허허 이런 요망한 년이 있더라 말이냐. 잡아라, 집장사령 분부 배워라. 이로 사정을 두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bando에서 가장 먼저 아침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자연유산. 이곳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성혜승 연구원입니다. 방크는 1999년에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독도 바로 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그러니까 512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합니다. 대략 150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던 거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쳐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영토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독도와 87km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독도에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독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0: 이 농원은 저희 가족들한테는 많은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물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1: 한 공간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또 웃을 수 있고 그냥 함께라는 게 너무 좋아요. 함께.

0: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자르고 나서 이 잔가지들 있잖아. 얘는 꽃이 없잖아. 꽃 머리를 따버린 애들이란 말이야. 이런 애들은 정리를 해줘야 돼. 그냥 잘라줘. 저는 그 경기도 일산에서 지금 장미 농사 짓고 있는 35살 조남원이라고 합니다.
1: 장미 농장에서 일한 지 3개월 차인 37살 조남경이라고 하고요. 주 업무는 장미 선별 작업하고 포장 작업하고 있습니다.
0: 저희 형이 이제 일한 지 3개월이 좀 지나고 있는데 뭐 지금 물론 잘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것도 많고 해서 제가 지금은 이제 계속 형 따라다니면서 모르는 것들을 알려줘야 되고 더 알아야 될 것들도 알려주고 있고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희 형도 여기 오기 전에 한 10년 정도 한 회사에서 몸을 담았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한 곳에 10년 이상을 근무했다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근면 성실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성격 역시 여기 와서도 나오는 것 같아서 성실한 만큼은 정말 탐나는 직원이죠. 네.
2: 이거?
0: 네, 그렇지.
2: 이런 거
0: 어디서... 그러다 꽃 자르면 큰일 나는 거야.
2: 이런... 어? 이거?
0: 그래.
2: 이거 맞지?
0: 그래. 잘 보고 잘라야 된다고. 근데 잘못하다 꽃 따면 이제 어? 돈 몇천 원씩 이제 계속 날아가는 거야. 형 월급에서 까이는 거라고.
1: 네? 너한테 안 걸리면 되는 거 아니야?
0: 나한테 안 걸리면 안 된다고? 여기 CCTV 다 있잖아.
1: 도망갈 수
0: 확인해가지고 아주 그 하나라도 잘못하면
1: 저는 엄청 현실적인 성향이고 동생은 미래지향적이라 그래야 되나? 그리고 사장님으로서는 그래도 어떻게 책임감을 가지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짊고 있지만은 잘 해나가려고 솔선수범하고 그래서 사장님으로서는 합격인 것 같아요. 이거 하면서 엄마랑 트러블은 없었어?
0: 트러블? 응. 있었지. 어마어마했지 처음에는.
1: 어떤 게?
0: 그러니까 애초에 나도 이거를 농사를 해서도 농사로 성공할 거야 막 이런 게 없었잖아. 나도 이제 갑작스럽게 어떻게 보면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한 거다 보니까 초반에 엄청 엄마랑 트러블도 많았고 싸우기도 많이 했고 그런 게 있었지. 어머니도 잘 모르기도 하고 저도 잘 모르는 거기 때문에 뭐 하나로 하더라도 계속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퇴근하고 집 가서 자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괜히 이 농장을 한다고 해서 후회 아닌 후회도 된 적도 있었고요. 뭐 그럼에도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잘 돼야지라는 생각이 더 컸기 때문에 잘 이겨내고 버텼던 것 같아요.
3: 어쨌든 형이 와서 이제 그건 있지. 어쨌든 훨씬 분위기가 살았지. 이 농장 일하는 거나 뭐 형의 일을 아직 잘은 모르지만
1: 그렇지.
3: 이 분위기 자체가 많이 산 것 같아. 엄마도 웃는 일도 많고 나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심적으로 좀 편해졌다랄까? 그게 있는 것 같아, 확실히.
1: 다행이네.
3: 하여튼 엄마가 고생 많았어. 우리는 이제 이거 열심히 해서 엄마한테 효도도 하고 해야지 하면서 살아야지.
1: 그래. 이제 엄마는 쉬엄쉬엄 하시라 그러고 우리가 다 열심히 해서 갖고 가자고.
3: 시간 이제 밥 먹어야겠다.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고 밥 먹으러 가자.
1: 그래. 밥 먹으러 가자.

0: 저는 조남경, 조남원의 엄마 조향자라고 합니다. 애들이 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제가 직장 생활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때는 같이 밥을 맛있게 못 해주고 지네들이 그냥 알아서 해먹고 이러는 게 늘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됐는데도 이제 또 제품으로 다시 온 거잖아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같이 밥을 해먹고 이러는 게 그전에 못해본 게 늘 그리웠던 사람인데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제가 제게만 주어진 축복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맛있게 늘 잘 해주고 있습니다.
1: 아, 배고파.
2: 배고파?
1: 이제 점심 무엇입니까?
2: 비빔국수.
1: 비빔국수?
2: 응. 남기는 비빔국수 안 좋아하잖아.
1: 나는 잔치지.
2: 그러니까. 오늘 어쩔 수 없어.
1: 오늘 같은 날은 비빔이지. 어.
2: 오늘도 수고했으니까 맛있게 많이 먹어.
1: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래. 엄마 이렇게 맨날 밥하는 거 힘들지 않아?
2: 아니 괜찮아. 엄마가 아들도 해주는데 뭐가 힘들어.
1: 일도 하고 밥도 챙겨주고 힘들 것 같은데.
2: 밥을 많이 잘 먹어야 든든해야 일을 잘하지. 나만아.
1: 응?
2: 엊그제 무슨 레시피 엄마한테 물어봤잖아.
1: 걔?
2: 응.
0: 작은 아들이 퇴근하면서 엄마 잡채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채 레시피를 알려달라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잡채냐. 그러니까 엄마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바로 되는 게 아니다. 재료도 많고 손도 많이 가고 엄청 힘든 거다. 그러니까 해보고 싶대요. 그래서 가르쳐줬죠 뭐.
3: 시금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2: 시금치.
4: 저도 물론 어머니가 만드신 잡채를 좋아하지만 저희 형이 또 좋아하는 음식이

0: 이참에 한번 배워봐요. 잡지 하나는 별로 해볼까?
1: 됐으니까 레시피 한번 봐보자.
2: 내가 재료를 준비를 할, 손질을 할 테니까 형이 일단 당면을 삶자.
3: 양파가 너무 두꺼운 거 아니야?
2: 어?
3: 양파 너무 두꺼운 거 아니야?
2: 아, 씹는 맛이 있어야지.
3: 매워 그러면은. 무서운데?
2: 자, 이걸 굴러다니잖아, 동그래서. 한쪽 면을 일단, 자, 고정이 좀 됐지? 그러면 일단 얇게.
3: 아닌 거 같은데, 그렇게 하는 거?
2: 기다려봐. 여기서 채를 썰어.
3: 응? 두꺼워. 더 얇게 해봐. 야, 엄마가 하는 거는 바늘구멍에도 들어갈 것 같던데.
2: 더 얇게 썰어줄게. 자, 형이 한번 해봐.
3: 이렇게 잡는 거야?
2: 응. 오, 오, 오.
3: 어, 오,
2: 오, 손가락 나가.
3: 역시 이게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된 거야.
2: 그래. 자, 봐봐. 형이 산 당근.
3: 응?
2: 이게 채썰기냐고.
3: 요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좀 느꼈어요. 이게 아무리 요즘 뭐 동영상도 잘 돼 있고 그런다고 해도 보기는 많이 보거든요, 저도. 근데 막상 해보려니까는 아, 막 손님도 막 부들부들 떨리고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요리라는 게.
2: 잡지 마. 어. 아. 아.
3: 네, 이러니까 안 한다는 거야.
2: 그대로 가서 이거 다시 씻어와, 이거.
3: 어.
2: 아, 역시나 생각했던 것처럼, 예상했던 대로. 네, 완전 유알못이었죠. 100점 만점에 한 40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말을 안 듣고 항상 뭘 자꾸 꼬치꼬치 의심하고 하는 게 조수로서도 살짝 실격 느낌을 주고 싶습니다.
3: 아, 언제부터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 거야?
2: 나?
3: 응.
2: 뭘 잘해, 잘하는 건 아니고. 자취를 오래지 않았는.
3: 손 조심해.
2: 어?
3: 손 조심하라고.
2: 왜?
3: 아무리 잘한다 해도 그 하다가 실수해서 선배이면은 이따가 오후에 일 내가 다 해야 되잖아.
2: 어? 조심하고 있어.
3: 안 다치게. 항상 안 다치. 안전이 중요한 거야. 다치면 안 돼.

0: 아니 이거 하고 있으니까 옛날에 뭐야 그 우리 훈련 받을 때 이거 뭐 시금치 뭐 짬밥 같은 거 뭐 있었잖아요 훈련할 때 먹었던 거 봉지밥
1: 봉지밥?
0: 그거 기억나? 어
1: 봉지밥 기억나지
0: 어, 그거 진짜 맛있어 나는 아직도 그걸 잊을 수가 없어 그 훈련 받으면서 먹었던 봉지밥을
1: 너는 근데 어떻게 어? 형이 있는 부대로 오게 된 거야?
0: 군대?
1: 응
0: 몰랐지 나도 아니 난 그거 있는 줄도 몰랐어 근데 아 난 그때 엄마 말도 신경을 잘 안 썼는데 뭐 엄마가 뭐 형 있는 대로 가래 차대 배치 받고 보니까 형이 있네
2: 가라대
1: 이렇게 앉아 있어야지 이렇게.
0: 그래 딱 이렇게 어. 딱 이렇게 앉아 있었지
1: 네, 딱 들어와서
0: 딱 이렇게 잡고 네. 이러고 딱 앉아 있을 때
1: 어? 남원! 이봐! 줘! 아,
3: 어머니께 들어서 알고 있었고 애초에 신청할 때 형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될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형을 만났을 때는 아 진짜 형이라고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냥 엄청난 선임이구나 나보다 엄청 무시무시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껴서 저 형이 이렇게 딱 만졌을 때도 아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바짝 얼어가지고 아, 긴장이 너무 돼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1: 나는 뜨문뜨문 기억이 나는데 네. 너는 아주 세세하게 기억하고
0: 그치? 있네 그치 그 난 아예 그때 그 감정을 잊을 수가 없었지 양파, 당근, 대파 넣고 식용 넣고 볶아주는 거야 부족한 것 같은데
1: 좀 가볼까?
0: 좀만 한 번 더 오케이 한 5분 정도 볶으면 될 것 같아요. 어 시금치 형.
1: 시금치도 같이 넣어?
0: 어. 아닌가?
1: 맞아. 다 같이.
0: 자 끓는 물에 삶아. 아 형.
1: 따로네 이거는.
0: 이걸 네, 형이. 이거는...

0: 당면과 양념 재료들을 넣어 무쳐낸다. 물 잘 뺐죠?
1: 네. 예. 그러네. 당면 별로 안 많아 보인다.
0: 그래, 적네. 자, 목이버섯 들어가요. 이건 형 좀만 찢어서 넣어줄 수 있어. 손으로 그냥 찢어서 넣으면 돼.
1: 뜯어?
0: 어, 뜯어. 먹기 좋은 크기로. 그렇지.
1: 손 가는 건 다 제가 하네요.
0: 예? 예?
1: 손 가는 건 다 제가 하네요.
0: 말했잖아요, 제가 메인 요리사라고.
1: 이런 걸 셰프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어허, 이거 너무 커요.
1: 커요?
0: 예. 이제 양념장 넣고 섞으면 끝. 간장 5스푼.

0: 근데 왜 하필 장미였을까?
1: 이거 농장이?
0: 왜 장미로 시작을 했을까?
1: 준비하면서 원래는 딸기도 생각을 했었어, 처음에는.
0: 딸기?
1: 난 딸기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농사를 지으면 재밌겠다라고는 했는데 가장 큰 거 이제 우리 엄마의 의견이 제일 컸지.
0: 엄마 의견?
1: 엄마 형도 알지만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뭐 꽃도 좋아하셨고 뭐 다육이 이런 거 키우는 거 좋아했잖아. 엄마 꿈이 작은 소망이자 꿈이 그런 거였잖아. 농장, 정원 뭐 이런 걸 갖고 싶다 이렇게 하셨었잖아. 그게 또 컸던 거 같아. 엄마도 좋아하고. 저희 어머니 꿈이 정말 그냥 집은 작아도 된다. 근데 땅도 작아도 된다. 그 대신 엄마만의 땅에 엄마만의 집을 짓고 엄마만의 정원을 가꾸고 싶다는 게 저희 어머니의 꿈이에요. 제가 그거는 무조건 꼭 지켜드리고 싶어요.
0: 먹어봐.
1: 일단 먹어볼까?

0: 이거 엄마 레시피 잘못된 것 같은데?
1: 이거 엄마 불러봐. 이거 안 되겠는데?
0: 엄마 불러볼까? 엄마! 엄마 이거 레시피가 잘못된 것 같은데?
1: 야, 분명히 레시피대로 했는데 맛이 영 아닌데요?
2: 그래도 비주얼은 좀 괜찮은데? 괜찮아?
1: 비주얼은?
2: 맛.
1: 좀만 먹어?
2: 응.
1: 장난 이런 것도 먹어야지.
2: 간이 싱거워. 많이 싱거워.
1: 그치? 그러면 숟가락 여기 아니야 아니, 저기다
2: 아니야 아니, 아니 그냥 있지. 이렇게 엄마가 해볼게. 엄마가 해볼게.
1: 아니 엄마. 엄마가 정해준 건 간장 5T였는데
2: 그래?
1: 지금 엄마는 한
3: 5T인데?
1: 20T 되는 것 같아. 5컵이 들어간 것 같아.
2: 그래서 너무 싱겁다. 엄마가 먹어보니까 너무 싱거워. 간이 딱.
1: 설탕도?
2: 그냥 엄마 경험으로 설탕이 좀 들어가야 맛있어.
1: 설탕도 넣었어. 그러니까 3T였는데?
2: 너무 조금 넣었나 봐.
1: 이거는 거의
2: 엄마가 먹어본 이.
3: 더 들어간다고?
1: 아니 엄마는 레시피를 써준 이유가 없네.
2: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었네. 어떡하지?
1: 한국인은 레시피는 소용이 없어. 요리는 엄마가 하는 걸로만. 어? 요리는 엄마가 하는
0: 요리 못하겠다고 우리는 엄마.
1: 이만큼 다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2: 그럴까?
1: 네.
2: 비주얼도 너무 좋고 맛있겠다. 이제.
1: 엄마 거랑 비슷해?
2: 응?
1: 엄마 접시랑 비슷해?
2: 그래.
1: 보기에는
2: 비슷하네.
1: 비슷해 나도.
2: 너무 맛있어.
1: 맛있어?
2: 이제 엄마 점심 하는 거 이런 거 엄마 안 할래. 이렇게 잘하는데 이제 엄마 뒤로 빠질게.
1: 아 그럼 누가 해?
0: 그럼 엄마
1: 내가 해?
0: 엄마 일을 더 많이 할 거야?
2: 응 엄마가 일할게. 교대로 해 교대로. 교대로 해줘. 응? 남은이가 한번 해주고 남경이가 한번 해줘. 너무 맛있다.
1: 맛있네.
2: 엄마가 해주는 것만 먹었었는데 오늘은 자기네들이 해서 엄마를 드릴 수 있다. 엄마를 대접해 드릴 수 있다. 이런 그런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엄마의 눈에는.
1: 어때요? 엄마는 형 오니까. 와?
2: 엄마, 형 좋지. 너하고 둘이 할 때는 하루 종일 너무 힘들으니까 웃을 일이 없었잖아. 막, 응? 진짜 아침 6시, 7시서부터 저녁 퇴근할 때 6시까지. 근데 지금 이제 형이 오니까 일선도 늘고 하니까 형이 또 한몫 잘하잖아. 포장도 잘하고 박스도 잘하고 하니까 너무 좋지. 뭐 종고를 어떻게 말로 표현해. 너무 좋지.
1: 엄마는 네. 가끔 깨지. 장미를 뭐 손질해야 되는데 저 바깥에 다육이랑 이것만 자꾸 그러니까
2: 다육 있어.
1: 뭐 손질하고
0: 아직 본분을 그래. 잊어서는 안 돼요.
1: 그건 아직이야 엄마. 좀 더
2: 아니 니들을 믿으니까 그러지.
1: 알지.
2: 믿고 제가 이제 잠시 막 힘들잖아요. 그럼 이제 잠깐 시간을 내서 이 다육이들을 보러 와요. 이제 한 바퀴 돌아요. 이제 커피 한 잔을 타가지고 이제 저한테는 그게 휴식이에요. 그걸 못 참고 부르고 잠시도 이제 쉬는 그런 진짜 꼴을 못 봐요. 그럴 때 속상하죠 좀.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큰아들이 오면 이제 일러요. 그걸. 아 남은이가 엄마를 잠시도 한눈을 못 팔게 한다. 너는 꼴을 못 보게 한다, 잠시도? 이러면서 일러요. 그럼 이제 큰애는 왜 그래? 엄마 좀 쉬면서 하시라 그래. 이러고 그런 대화가 이어지죠. 일하면서. 남원이는 이제 상비농장 이제 3년째잖아? 그러면 이제 뭐 앞으로 더 어떻게 뭐 이렇게 계획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꿈 뭐 그런 거 좀 말해봐.
1: 앞으로의 목표?
2: 목표라든가 꿈 뭐 이런 거.
1: 일단은 뭐 1, 2년 차에는 좀 그거였던 것 같아. 그냥 어떻게든 돈 벌자 빨리 이거 돈 벌어서 뭐 그게 너무 혈안이 돼 있었던 것 같아. 뭐 매출이나 막 이런 돈에 대해서만 자꾸. 그래서 아까 엄마가 또 말한 것처럼 여유, 엄마는 좀 여유를 즐기고 싶어도 막 나는 또 엄마 막 괜히 눈치 주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 아, 나도 알지. 나도 이제 그런 마음은 아는데. 이 농장을 하면서, 뭐, 물론 이게 돈이랑 직결돼서 우리 생활이랑 뭐 밥도 먹을 수 있고 뭐, 월급도 주고 하지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같이 농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밥도 같이 먹고 엄마랑 뭐 얘기도 하고. 근데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지 않잖아 뭐. 근데 나는 그건 진짜 좋은 것 같아. 이게 맨날 아침에 눈 뜨면 만나고 뭐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 그냥 서로 얼굴 보면서 이렇게 뭐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물론 우리가
2: 그런 게 가족이지 뭐, 그지?
1: 그게 그런 시간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도 버텨지고 더 잘해야지라는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내 목표이자 지금은 당장은
2: 그러기 위해서는 있고. 더 열심히 해야지.
1: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야지 형도 왕고하니까.
2: 이제 우리 둘이 할 때보다 형이 와서 더 힘도 조금 덜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항상 웃으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더 열심히 하자. 성공하자.
1: 짠.
2: 파이팅.
1: 파이팅.
2: 저는 이렇게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일도 할 수 있고 또 맛있는 밥도 해서 먹을 수 있고 그 속에서 이제 뭐 그런 대화, 지난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렇게 마주하지 않으면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전화로 한다든가 뭐 만나서 한다든가 그럴 시간이 없는데 한 공간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또 웃을 수 있고 그냥 함께라는 게 너무 좋아요. 함께. 네. 가족, 사랑하는 내 자식, 남편, 함께.
1: 저한테 있어서 이 농장은 그냥 일터이기 이전에 행복이란 단어가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아 정말 행복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몰랐던 행복을 그냥 내가 뭐 맛있는 거 먹고 느끼는 행복 이런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좀 깊게 들어가서 이 가족 간의 사랑? 뭐 좀 민망스럽긴 한데 그런 게 느껴지는 이 사랑의 공간이랄까요? 네, 이 동장이.

0: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합니다. 양국이 함께 번영하고 국민들이 그 혜택을 피부로 느끼는 국민 체감형 협력 방안을 끊임없이 창출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1: 日韓関係をさらなる高みに引き上げるために 協力の裾野を広げていくために引き続きあらゆるレベルで緊密に意思疎通を行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2: $1,500억이라는 골드바가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진다면 정말 안 갖고 싶으실까요?
3: Welcome to Goldland, a Disney Plus original series K-Story brings you today. The story is about a struggle to steal over $100 million worth of gold from smugglers. Kim Sung-hoon, who directed the movie Confidential Assignment and the series Chief Detective 1958, also directed this crime thriller series. The star-studded cast includes Park Bo-young, Kim Sung-chul, Lee Hyun-woo, Kim Hee-won, Moon Jung-hee, and Lee Kwang-soo, who each strive to get their hands on the gold.
4: 내일 역에서 운송하는 그 관 말이야.
5: 근데 그 관 속에 든 물건이 뭐예요?
6: 그거 마약 아니라고.
4: 나 지금 누나 도와주러 온 거야.
6: 어차피 누구의 것도 아니면 왜 내가 가지면 안 되는 건데?
3: Let's get into the series, Goldland. Customs officer Hee-ju is at the inspection station as usual, but she's radiating nervous energy.
4: 내일 역에서 운송하는 그 밤 말이야. 네가 보안 검색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는데.
3: A few days ago.
4: 뭐가 나오면 네가 알아서 잘.
7: 뭐가 있는데?
4: 혹시라도 뭐가 나오면 말이야.
7: 그러니까 그게 뭔데?
4: 나 믿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줘.
3: Her boyfriend Do-kyung had called her to ask for a favor, just when she wondered what was in the casket.
8: 이번 벨트 뭐야?
7: 관 외부에 금속 재질 장신구예요.
8: 혜주 씨, 통과시켜.
3: What situation had airline's co-pilot Do-kyung gotten himself into?
9: 오랜만에 기장님. 요즘 골드랜드 좀 뜸하시는데 아주 그냥 큰 일을 벌이고 계셨구만.
3: Mounting gambling debts had turned into involvement with loan sharks.
4: 우측 램프 보이지? 거기서 이번에 빠져.
9: 시장 왜 이래요?
3: And now, he was stealing the van from the very same loan shark.
10: 예, 기장님. 잘 도착하셨어요.
4: 이 관 운송해주고 변지 받기로 한 돈이요. 그걸로 안 될 것 같아서요. 저 현금으로 10억만 주세요.
3: He strikes a new deal with the head of the crime ring, Director Park.
4: 운반비로 10%면 나쁘지 않은 거래잖아요. 그쵸?
11: 예, 그렇게 했죠.
3: With his life on the line, Do-kyung calls Hee-ju again.
4: 지금 내가 누굴 좀 만나러 갈 거야. 돈을 좀 받아야 되거든? 10억.
8: 어?
4: 내 금방 다녀올 테니까 12시가 지나서 나한테 전화 오지 않으면 이참 울고 여기서 도망쳐.
8: 너 할 수... 누구 만나는데? 저건 또 도대체 뭐고?
4: 다 끝나고 말해줄게.
3: As she tries to hold on to a shaky promise,
12: A horrific incident unfolds right before her eyes.
13: 저 위에 올라가서 샅샅이 뒤져봐.
12: Then she gets a call.
14: 도망가, 희주야.
12: Just then, Oogie locates the van and attacks. 희주 runs for her life. Heading to her hometown, she hides the van in a deserted, abandoned coal mine. At last, she looks to see what is inside the casket. Whoa! She can barely lift one gold bar. Meanwhile, luckily, Dogyeong makes it to the hospital alive. Heechu rushes to see him. But Director Park had gotten to him first. After some difficulty, Heechu manages to meet Dogyeong.
8: 지금이라도 자수하면 제가 그렇게 무겁진 않을 거야.
14: 경찰이 문제가 아니야, 희주야. 그 사람들 마약이 어디 있는지 내가 경찰에 불면 그 사람들
8: 마약 좀... 아니야.
14: 그럼 뭔데?
8: 금괴.
14: 난 경찰에 자수할 거야. 어차피 금괴가 발견되지 않으면 기껏해야 1년이야. 그 전까진 금괴를 네가 잘 지켜야 돼, 희주야. 내가 나가기 전까지.
12: Thus, Heechu ends up sinking deeper into the mire. She tries to figure out what to do about her immediate expenses. Just then,
9: 어찌? 나야, 우기 기억나?
12: Oogie happens to find her in front of a jewelry store where gold can be sold. In fact, the two of them had grown up together in the same area. So Oogie had recognized Heechu's face during the chase. Oogie locates Heechu's hideout.
8: 누구야?
9: 깜짝이야.
15: 나 지금 누나 도와주러 온 거야.
12: 아! And uncovers what's in the casket. Oogie's desires begin to boil over.
15: 누나, 마약이든 금괴든 똑같아 우리한테. 중요한 것보다 돈이 되냐 안 되냐. 돈으로 바꿀 수 있냐 없냐 이거 아니야. 근데 그걸 그냥 동네 금은방에 내다 팔겠다고? 누나 혼자 못해. 근데 나는 할 수 있다고. 방법이 다 있다니까.
12: In the end, Heechu agrees to work with Oogie to recast the gold into units they can sell. Meanwhile, Director Park is closing in on them.
5: 바로 여기 정산. 정산 외부로 나간 CCTV에는 흔적이 없고 그리고 이틀 뒤에 그 폐차고에 빈 차량만 그냥 딱 갖다 놓은 거야.
10: 빨리 찾아내.
5: 내 생각에는 이제 훨씬 더 중요한 정보를 내가 또 하나 딱 알았지.
10: 뭐야?
5: 박 기자는 그 관 안에 뭐가 들어있지?
12: The madness intensifies at the discovery. It's gold. A survival game of raw greed where growing desire clash. Grabby hands fighting it out. It is the series Goldland. Let's meet the director and actors. It's about greed in the face of temptation, revealing humanity at its basest.
16: 전제가 하나 있었어요. 사람 마음은 절대 하나가 아닐 거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어떤 마음이 작아졌다 커지기도 하고 또 어떤 컸던 마음이 꺾이기도 하고 근데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 쪽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욕망이라고 생각하고 그 욕망이 점점 이겨나가는 모습을 이제 그린 이야기인데요.
17: 대본 자체가 그 해에 본 대본 중에 가장 재밌었습니다. 최고로 재밌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12: Actress Park Bo-young stepped away from her lovely image for the series.
18: 장르적인 부분에서도 도전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도 두고 보면 돌려줄 것 같은 이미지가 있어서

0: 그래서 그럴 것 같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선택을 했을 때에는 다른 감정들을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1: To portray a character who runs away with the gold and gradually turns dark, an outward transformation was also necessary.
0: 희주라는 캐릭터 자체가 행복하게 자란 친구는 아니어서요. 그런 것들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고 나중에 금을 가지고 도망치는 부분들이 꽤 많아서 얼굴이 좀 말랐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촬영하는 내내 정량을 좀 했고요. 그리고 메이크업도 거의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조금씩 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많이 덜어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던 것 같아요.
1: Actor Kim Sung-chul played Ugi, a character whose true intentions, whether he is an enemy or an ally, are unknown. He showed great chemistry with Park Bo-young.
2: 제가 극 중에서 이제 누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부부랑 이제 대사 맞추거나 평소에도 제가 누나를
0: 살면서 이렇게 누나 소리를 제일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1: 도경, who draws Hee-joo into the chase, is a character who wavers between love and desire.
2: 욕망에 솔직한 그런 캐릭터들인데 도경이라는 캐릭터가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중점을 맞추면서 순간순간 나올 수 있는 현실적인 것들 감독님이랑 굉장히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1: Suspense, created by Twisted Inner Desires. It is the series Goldland. K-Story spotlights this character from Goldland. The crime ring leader who's chasing the missing gold. Director Park, who is both greedy and wicked. Actor Lee Kwang-soo threw aside his friendly image to take on the role of this psychopathic villain who drives up the tension.
3: 나 봐요.
4: 오줌질이겠네.
2: 박이사가 찾아오는 장면인데 그 장면이 도경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씬인데 광수 씨가 굉장히 무섭게 연기를 해줘서 리얼한 반응이 나와가지고
1: used makeup and props to make the character visually convincing.
5: 박이사의 험난한 삶을 얼굴 흉터라든지 금에 대한 집착을 금이라든지 액세서리 등을 사실 뭐 제가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는데
1: Experience the fun of following the storyline of the mad pursuer, Director Park. A thriller about desire and survival, it is the series Goldland.

0: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합니다. 양국이 함께 번영하고 국민들이 그 혜택을 피부로 느끼는 국민 체감형 협력 방안을 끊임없이 창출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1: 日韓関係をさらなる高みに引き上げるために 協力の裾野を広げていくために引き続きあらゆるレベルで緊密に意思疎通を行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working at the Hong Dandi Young Researcher.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식적인 징표이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는 힘을 가진 이것. 바로 태극기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태극기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가끔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태극기는 188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후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제작됐다가 지금은 국가에서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요.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요. 태극기 가운데에는 태극 문양이 들어가는데요. 이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물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건공감리를 그려볼게요. 네 개 모서리에 그린 사괘에는 각기 다른 의미가 있어요. 건괘는 하늘, 곤괘는 땅, 감괘는 물, 이괘는 불을 상징해요.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쓰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태극기,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 상징입니다.

0: thunderstruck. 아, 어렵네.
1: 안녕하세요. 국립민속박물관 김창일입니다. 오늘은 견지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지떼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유한 낚시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약하면서도 아주 섬세합니다. 이런 것들은 작은 사이즈의 물고기들을 가지고 주로 낚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평면으로 민자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이렇게 큰 낚시가 있는데요. 이렇게 두꺼운 낚시는 주로 큰 물고기를 대상으로 해서 이게 부러지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이건 뭘까요? 이거는 이렇게 바닥에 꽂는 거예요. 바닥에 꽂아뒀다가 물고기가 낚이면 이렇게 끌어올리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간단하게 이 견지 낚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현장에 가서 더 상세하게 그리고 더 재미있게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박물관 갈까요?

0: 감독님.
1: 네.
0: 견제 낚시 해보셨어요?
1: 처음 해보죠.
0: 처음 해봐요?
1: 요즘 누가 이런 걸로 낚시해요?
0: 아유, 이게 우리 역사가 얼마나 오래된 건데 저는 얼마나 해본 것 같으세요?
1: 제가 봤을 때는 좀 해보신 것 같은데
0: 저도 수없이 했죠, 책으로.
1: 책으로? 역시 입으로 낚시하신다는 전통 견지 낚시잖아요. 언제부터 이거를 시작했죠?
0: 기록으로는 고려시대에도 기록이 있어요. 네. 한 1000년 정도는.
1: 1000년이요?
0: 사실은 500년. 그 앞에도 있었을 거니까 1000년 정도는 됐을 수도 있다. 근데 아까 그 1000년은 그냥 그 잘라주세요.
1: 어쨌든 1000년 가까이 된 낚시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잡힐까요?
0: 아유, 잡히죠.
1: 진짜요?
0: 견지가 크게 세 가지예요. 얼음 빙판 위에서 하는 얼음 견지가 있고, 배 위에서 하던 배 견지가 있고, 여울 견지가 있는데 빙판 위에서 하던 얼음 견지로 더 많이 잡았어요. 특히 한강이라든지 대동강에서는 한겨울에 견지로 낚아올린 물고기로 한양에 있는 백성들이 겨울에 단백질을 공급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1: 그러면 이 견지 낚시를 하셔가지고 어떤 종류의 고기를 잡으셨나요?
0: 플라스틱으로 된 견지를 가지고 피레미죠, 피레미. 피레미는 종종 잡았어요. 물고기 잡으러 박물관 갈까요?
1: 선생님, 입으로 낚시 잘하신다고 했잖아요. 입으로 낚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0: 입으로 낚시는 해본 척. 일단은 자신감 있게 이야기해야 돼요. 강의할 때 이제 뭐 견지 니네들 해봤냐? 견지는 이런 거다. 한번 해본 사람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큰 차이죠.
1: 이게 입으로 하는 낚시입니다.
0: 역시 영화 감독답습니다.
1: 그럼 여기 지금 이 강에서는 우리가 이 견지 낚시로 잡을 수 있는 어종은 뭐가 있을까요?
0: 뭐 쏘가리도 잡을 수 있고 많죠. 뭐 있는 건 다 잡을 수 있죠. 처음 이 견지를 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색다른 맛이 있다. 시원한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자연을 만끽하면서 하는 이게 매력이네요.
1: 힘든데요?
0: 이걸 빡세다고 하시면은 곤란한데.
1: 첫날부터 너무 이렇게.
0: 앞으로 여정은 이거보다 훨씬 더 힘든 곳이죠.

0: 아, 방금 입질을 처음으로 왔어요.
1: 입질이 왔어요?
0: 툭툭 하고 이제 소식이 없네.
1: 바다 거신 거 아니고요?
0: 바다에서는 날아다니는데 이거 하천에 왔더니 영 안 되네. 용왕이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1: 용왕이라고 하기엔 좀 뭔가 이게 예전에 그러면 쓰던 이런 견지 낚시 때는 네. 주로 어떤 재료로?
0: 이거 대나무로 했죠. 그 옛날에는 강가 강변 마을에는 이게 필수품이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다 누구나 이거 만들 줄 알았죠. 어 잠깐만요. 잡혔어요.
1: 어 왔어 왔어.
0: 아니다.
1: 걸렸다.
0: 걸렸다.
1: 지구를 잡으셨네요.
0: 야, 아이 잡힌 줄 알고 좋았는데.
1: 고기 걸린 거랑 바다 걸린 거랑 감을 못 잡으시네.
0: 아유. 큰 거, 아니 잡혔다.
1: 잡혔어요?
0: 아니네.
1: 아씨, 아 진짜 감을 못 잡으시네.
0: 아니 아니야. 야, 이게 견제는 또 느낌이 다르구나.
1: 근데 선생님 기록자로 계속 다니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아는 뭐 민속 박물관에서 네. 일을 한다 이러면은 네. 주로 이제 거기서 뭐 유물 같은 거 관리하고 뭐 행사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다니실 수 있는 뭐 어떤 특별한 능력 같은 게 있으신가요?
0: 능력이라기보다 네. 이제 유물과 관련되는 것들을 현장서 박물관 안에서 수장고 전시실 안에서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현장에서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네. 그리고 그것들을 현재를 기록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그것들을 사라진 거 가지고 기록하면은 뭐 큰 의미가 없어요. 네. 지금을 충실하게 기록해놔야지 미래가 있는 거니까 계속해서 기록하러 다니는 거죠.
1: 항상 제가 질문을 드리면 네. 짧게 얘기하시는 법이 없네요.
0: 아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아, 제 이거 낚시하느라고 지금 제 차 양쪽으로 긁힐 것 같은데 아 이거 우리 박물관을 위해서 내가 지금 내 차를 기증시켰어요. 시간상으로 비슷한데 내가 잘 아는 적벽강으로 갈 걸 그랬나?
1: 근데 거기는 좀 확률이 있어요?
0: 많이 잡죠. 저 뭐 플라스틱 가지고도 잡았으니까. 그게 경치는 여기보다 더 좋은데.

0: 오늘 고기 못 잡으면 적병강 앞으로 6개월 동안 안 옵니다.
1: 오케이. 자, 쌤. 예. 이거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예? 아, 아, 이거 첫날부터 만나자마자 이렇게 고생을 시켜요?
0: 이거 참 면목이 없네요, 이거.
1: 아니 뭐 넣으면 바로 나온다면서요.
0: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러지?
1: 아, 낚시가 쉬운 게 아니에요.
0: 정말 마음대로 안 되네요, 이거.
2: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1: 자, 처음 해보는 견지 낚시 제대로 당하고 갈 건 것 같습니다. 창희쌤, 네? 입으로 낚시하셔야 되는데 오늘 너무 조용한데요? 갑자기?
0: 입으로 낚시해야 되는데 지금 할 말을 잃었어요. 나 여기 있어. 없어. 물고기 없어. 카메라. 너도 고생이 많아.
3: 좌측이 확 날려 그래.
0: 야,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어. 와.

0: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합니다. 양국이 함께 번영하고 국민들이 그 혜택을 피부로 느끼는 국민 체감형 협력 방안을 끊임없이 창출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1: 日韓関係をさらなる高みに引き上げるために 協力の裾野を広げていくために引き続きあらゆるレベルで緊密に意思疎通を行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0: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합니다. 양국이 함께 번영하고 국민들이 그 혜택을 피부로 느끼는 국민 체감형 협력 방안을 끊임없이 창출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1: 日韓関係をさらなる高みに引き上げるために、協力の裾野を広げていくために、引き続きあらゆるレベルで緊密に意思疎通を行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원래 조소 전공이었고 4학년쯤에 자퇴하고 이제 예종에 온 케이스인데요. 04년도로 다시 입학을 했었는데 그 당시 제 생각은 스토리텔링이 있는 작업에 늘 흥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도 되게 좋아했었고 소설, 뭐 만화책 뭐 다 좋아하는 편이어서 우연찮게 이제 무대 미술이라는 정보를 접하게 됐고

포괄적인 작업의 크기들을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막상 이제 연극원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많은 섹션들이 있잖아요. 연극원 안에도 그 분할이 되어 있고 다들 전문적으로 그 영역들을 이제 책임지는 역할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약간 그 제약이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당황했던 것 같고, 미술을 했던 그 고집이 강했던 시기가 좀 있었죠.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학교 들어와서 제가 극작가 형님이랑 술을 먹다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왜 내가 니네 시키는 대로 해야 되냐. 필요한 거 내가 받아서 창문 뚫어달라고 창문 뚫어지고, 여기서 나와야 되면 문 뚫어지고. 난 그런 사람 아니다. 나한테 선택권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을 갖고 막 한참 술 먹고 싸우다가 그 형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술 취한 저한테, 성봉아, 너는 미술하는 사람으로 있는 거니 아니면 연극하는 사람으로 있는 거니,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연극에 대한 지식은 거의 없는 채, 저한테도 그렇게 그 당시 뭐 깊은 지식까지 또 있지도 않았겠지만 미술에 대해서 뭘 아겠다고 이 고집을 피고, 뭐 약간 제 스스로가 되게 부끄럽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연극 공부를 좀 한 것 같아요. 공연도 많이 보러 다니려고 하고, 이런 책들 뭐 비평하는 것들도 좀 읽어보고, 적어도 이걸 아는 채 미술을 얘기를 해야 이게 그게 들어가서 그 기능을 하고 미장센이라는 표현까지 가주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책임감 있게 연극을 대했던 것 같아요. 무대 디자인이라고 하면 좀 더 큰 그 포괄적인 느낌이고요. 그 뭐 방송 쪽에 무대들도 있고 스토리텔링이랑 관련 없는 쇼잉 무대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공연에 관련돼서는 무대 디자이너라기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작도 스토리텔링이고 연출도 자기 공연 안에서의 어떤 맥락들을 이어가는 역할이듯이, 무대라는 말도 사실 세트 미술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텍스트와 이 어떤 배우들과 함께 어떻게 이 시각적인 언어들 또한 이 작품에서의 다른 어떤 언어화와 전달의 체계들이 될 수 있을까, 그걸 이어가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도 있거든요. 시노그라피라고도 말을 하고, 다르게는 시각적 극작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공연에 대한 깊이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무대 디자인보다는 시노그라피, 즉 시각적 극작법을 만드는 시각적인 연계들을 좀 크게 생각하는, 그리고 세트라는 개념으로 국한되지 않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되게 장소를 바꾸기 위해서 거대한 세트 전환과 장비와 돈을 써야 되는데, 연극 무대 위에서 배우는 뒤로 돌아 한번 해도 바뀌거든요. 조명의 컨디션이 바뀌고 앰비언스가 바뀌고, 그냥 다른 시선으로 줘도 딱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개인적으로는 또 아름답다고도 생각이 들고, 그렇다 보면 이제 자유로워지거든요. 이 한정적인 공간이지만 이 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죠. 근데 재현적인 어떤 세트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약속이 많이 생기거든요. 여기서 밥을 먹어야 되고, 여기 앉아야 되고, 저기가 화장실이고, 저기가 현관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약속된 동선을 지켜야 되는 규칙이 생기죠. 근데 집만 나오면 다행인데 다른 공간을 훅 가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얘들이 방해 요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는 좋지만 어떤 거는 또 안 좋아지는 약속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연극의 본질이라고 한 건 좀 그렇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가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약속을 좀 걷어내고 자율성을 더 주기 위한 공간들이 제시가 된다면, 저는 약간 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적 감수성들이, 시적 태도들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인 작업적인 태도로는 장소 표현보다는 배우에 더 닿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극단 돌파구 작품이었고, 날아가 버린 새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 작품을 텍스트를 처음 받아들였을 때는 허름한 자취방이죠. 아버지랑 아들이 사는
아들은 뭐 속된 말로 약간 불량 학생 같은, 근데 속은 그렇지 않지만 어머님의 엄마의 부재로 인해서 이제 어떤 시간을 겪고 있는, 아버지도 되게 백수고 해서 이제 좋지 않은 환경에서 마찬가지로 또 그런 비슷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근데 주로 나오는 방이 잘 살지 못하는 아버지와 공유할 수밖에 없는 작은 단칸방이죠. 사실 희곡 안에 이미 그 장소의 특색이 나오잖아요. 잘 못 살고 아버지와 같이 있고 싶지 않지만 한정된 구역에 살기 때문에 좁지만 같이 있어야 되는 거. 하지만 심리적 거리는 되게 멀 테고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지만 물리적으로는 가깝게 있을 수밖에 없는 태도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텍스트를 이해를 할 때 여기가 못 사는 방 이런 거는 지워요. 그러니까 제가 못 사는 어떤 위장세를 만들어서 집중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걷어내면 필요해 남는 게 아, 아버지랑 얘가 둘이 있어. 좁아. 보기 싫어. 하지만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멀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럼 공간으로 크게 이제 지워내면 아, 멀었으면 좋겠다가 생길 수도 있죠. 단칸방이라는 이미지는 안에서만 생각한다면 아버지와 이 아들을 물리적으로 멀리 설정할 수 있는 방식이 안 나오잖아요. 단칸방을 버리면 멀리 설정할 수 있죠. 그래서 좁고 긴 공간을 만들었었어요. 되게 좁게 복도처럼 이어진 공간을 만든 거죠. 이 인물 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딪혀야 되는 것들은 두 배우가 무대 위에서 이제 교차를 하게 되면 1m밖에 안 되는 공간이니까 어깨가 쓰일 수밖에 없고 쭉 멀어지면 20m 끝에서 서로 있을 수 있는, 하지만 같은 공간에 있는 방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거리가 생기니까 메아리가 생길 수도 있고 일반적인 공간 안에서는 이제 그런 연기가 안 나오겠죠. 뭔가 다른 형식을 입다 보니까 좀 다른 느낌의 연극이 또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숙제를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롤드 핀터가 대표적인 부조리 극 작가고 배우들도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어떤 태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읽으면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되게 아무래도 미술을 하다 보니까 미술적 지식이랑 좀 겹쳐서 보게 되는데 핀터의 대사는 예를 들어 예전에 미술을 할 때 풍경화를 그리든 인물화를 그리든 정물화를 그리든 색이든 빛이든 이런 어떤 요소들을 어떤 재현적 태도로 쓰잖아요. 풍경을 그리기 위한 과정으로 보지만 점점 발전하면서 색 자체에 집중하기도 하고 감정 자체에 집중하기도 하고 다른 어떤 개념화가 이루어지잖아요. 핀터의 글도 아, 목적이 있는 대사들이구나. 그러니까 정보 전달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스토리를 아주 유려하게 기승전결을 만들기 위한 어떤 쌓임으로 대사들이 분포가 된 게 아니라 어떤 감정을 만들고 인물들끼리의 전략적인 사운드를 키워가기 위한 태도들로 이제 대사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부조리극이 대부분 그렇긴 하지만 그런 지점에서 아, 언어라는 체계를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우리는 대화하고 정보 전달 체계로 많이 알고 있지만 전략적인 태도로 또 뭐 양식적인 방식으로 인물의 관계들을 어떻게 비약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설계, 그 뭐랄까, 무기로서도 쓰여지는 것을 보고는 아, 그런 걸 기반으로 또 나도 시각적인 어떤 정보들을 그렇게 배열해 가면 어떤 것들이 벌어지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언어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쉽지는 않았죠. 저도 잘 모르는데 배우들하고 같이 하려니까 뭐 어떻게 하지? 서로 이렇게 테이블에서 같이 고민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학년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 것 같은데요. 뭐 1학년 같은 경우,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 같은 방식의 오해를 가지고 들어온 친구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미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와서 그림을 안 그려요. 아, 전혀 안 하지는 않지만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또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툴이죠. 그런 지점에서 좀 정확한 무대미술가가 가는 방향 또는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는 편이에요. 1학년 때는 공연이라는 매체나 이렇게 다른 지점들에서 조금 더 대중적으로 이해되는 어떤 설득을 가지지 못하면
나는 이렇게 느끼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못 느끼세요라고 하면서 관객을 부르는 태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특이한 표현들을 하더라도 합의가 되고 그 가능성을 찾으려고 하면은 재미있는 언어들이 생기지만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되게 과격하게 뭔가를 제공해버리면 그러면 니네 이해하든 안 하든 끝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프로덕션 굉장히 험해지고 서로 싸우고 상처받고 다시 안 해. 뭐 이런 케이스로 가게 되는 거니까 많다 많고 적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 때문에 주장을 하려면 정확하게 논리적인 설득을 해라. 그리고 이제 가는 편이죠. 수업을 할 때는. 4학년은 아무래도 그 졸업을 앞두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장면만 디자인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수업이다 보니까 스케치를 하고 모델링을 하고 도면을 치고 미니어처까지 하게 되는데 공연은 2시간짜리고 3시간짜리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장면들이 다 다를 테고 그 장면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하는 편. 그러니까 전체를 책임져라. 그렇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다. 한 장면만 되는 무대가 무슨 무대냐. 이 작품을 디자인하고 할 때 전체 시간을 네가 책임지라고 했는지를 보는 편이 강해요. 4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점에서 좀 많이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작업적으로 자꾸 몰아치는 시간들이 굉장히 오래 했었거든요. 졸업하고 지금까지 정말 1년에 거의 20편 이상씩 해왔으니까 16, 17년 그렇게 하면 작품이 몇 개, 300개 넘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 이제는 저도 이제 그렇게 몰아치고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내년부터라도 나를 좀 소중하게 아껴주면서도 이 공연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식이 뭘까. 친구들한테도 자기를 소중히 하면서 일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들은 젊은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어요. 오히려 저희 같은 세대는 그냥 다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살았는데 그게 결국은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관리를 하는 방법을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 뭐 긴 계획도 그렇지 않을 거 그렇게 해야 저도 너무 기성세대화 되지 않고 작업을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거창한 목표는 잘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잘 조절하면서 일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해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 딴 방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0: That's the right place. Look at here. I'm here in Jeollanam-do, and this city is Damyang. Damyang is very, very famous across all Korea for this, Daenamu, bamboo. And it's not only famous for bamboo, but for many other delicious food. So today, as a chef, I really expect a lot from the beautiful ingredients. So let's cook together with these ingredients. But before, I need a little bit more inspiration. So let's take a walk inside this beautiful environment. Oh yes, this is what I was looking for. I wanted to bring you exactly here, local food corner. Local food means all these things, beautiful ingredients and vegetables that you see are coming from Damyang, from the countryside around here. So let's shop for these very, very delicious Damyang products.
1: Wow! Oh, 안녕하세요.
0: 아, 예, 안녕하세요.
1: 흥분이 됐어요. 이게 축 숨어서.
0: My friends, this is one of the reasons I came to Damyang. And you must know this because it's so, so peculiar and very, very interesting. Try to guess this. This is bamboo, bamboo shoots. So the bamboo, when it's growing up, this is the first tender piece. So it's called chuksun in Korean language. And it's part of the diet of Korean people, especially on this region.
1: 그러면 어떻게 맛있게 먹으면 돼요?
2: 보통 살짝 데쳐가지고 이제 무침이나
1: 아 무침
2: 무침
1: 아 맞다 맞다 네. 그리고 무침하면 그런 축순의 그런 네. 식감을 살릴 수
2: 그럼요.
1: 있죠.
2: 네.
1: 그 아삭아삭
2: 아삭하고 은은한 향이 있어요.
1: 은은한 네. 향이 있어요.
2: 지금 4월 말에서 5월 말까지 나오는데 이제 1년에 한 번에
1: 한 번에
2: 기한식 네.
0: This is a true treasure. Not only super local, but it comes out only 1 month a year. So we are just right in time to try this. So good, so good.
1: 그러면 꼴 초무침으로 할 거예요. 근데 초무침 하기 위해서 아마 다른 아마 숟갓 같이
2: 무침으로 숟갓도 향이 좋으니까
1: 오케이
2: 숟갓하고
1: 오케이 이거
2: 네 두 개면 충분합니다. 네. 네.
0: 저는 따로 다른 네. 메뉴 만들고 싶어요. 떡갈비 만들기 위한 맛있는 고기 찾을 수 있을까요?
2: 네, 저희 종이포로에 있어요. 가셔서
1: 아,
2: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0: 공사장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어떻게 오셨어요?
0: 저는 떡갈비.
1: 떡갈비.
0: 떡갈비 하고 싶어요. 오케이. 이거 맛있는 오케이, 거 추천해 오케이, 주세요. 오케이.
1: 일단 소고기.
0: 일단 소고기.
1: 와. 그러면 가슴 쪽.
0: 아이고 가슴 쪽.
1: 가슴 쪽.
0: 가슴 쪽. 아, 여기.
1: 결이 식고 지방이 살짝.
0: 살짝만.
1: 이거는 가슴 위에 쪽. 더 육즙이 더 나오고.
0: 이거.
1: 이거 제가 추천해 드려요. 네,
0: 추천.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아, 이거만? 담양 떡갈비는 다 빤빤 돼지, 돼지고기, 소고기 맞아요?
1: 맞아요. 떡갈비는 지방이 좀 있어야 된다면
0: 있어야 돼요?
1: 이제 앞다리가 나을까?
0: 오케이. 아 근데 그거 큰 거예요. 그래서 혹시 다져주시겠어요?
1: 가능합니다.
0: 진짜?
1: 네.
0: 와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사장님, 저는 떡갈비 그리고 죽순무침.
1: 네.
0: 근데 이제 술.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1: 담양의 한약재를 넣어가지고
0: 한약.
1: 네. 너무 최고예요.
0: 너무 재밌네요. 네. 어디인가요?
1: 추성골이라고.
0: 추성골. 이거 노트예요. 네. 오케이. 너무 감사합니다.
1: 너무 맛있습니다.
0: 이거랑 딱 이거에 딱 쫙 끝내줘요. 잘 빠세요 오늘. 네. 안녕하세요. 맛있는 담양 고기. 죽순.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2: 예. 선생님.
0: 안녕하십니까. 예. 혹시 여기 추성골 네, 마시죠?
2: 예, 예. 맞습니다.
0: 그러면 잘 찾았습니다.
2: 예, 아니시죠.
0: 감사합니다.
2: 아, 멀리서 오셨네.
0: 저는 사실 여기 담양 마켓에서 이거 맛있는 담양의 특산물 다 장봤어요. 거기 담양의 유명한 술 있냐고 물어봤는데 바로 추성골.
2: 알았어요.
0: 자 그러면 여기서 대표 술 뭔가요?
2: 대표 술은 추성주라고 해서 사찰에서 유래된 술이기 때문에
0: 와.
2: 스님들 아시죠? 스님.
0: 스님들이
2: 곡차로 드셨던 술이에요.
0: 진짜로? 네.
2: 여기 오셨으니까 그러면 체험을 한번 해보고 가실래요?
0: 체험?
2: 네, 추성주를 간단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0: 진짜로? 바로 체험할 수 있을까요? 네. 와, 저는 너무 궁금해서. 이거 항아리? 여기 술 안에 있어요?
2: 이거는 증류제예요, 증류주.
0: 증류주. 그러면 바로 증류해서 그러면 이거 도수 높죠?
2: 이게 도수가 높죠. 도수가 높은데 이제 이걸 침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도수를 좀 내리쳐야 돼요. 저기 소주컵을 내렸을 때 65도 정도 나오니까
0: 그런 거.
2: 그래도 이제 도수를 39도 정도로 내리쳐 가지고 이제 약재를 첨가를 하는 거예요.
0: 근데 이거 뭔가요? 이게 좀 맞춰 볼 거예요. 왜냐면 이거 진짜 낯설지 않은 거예요. 구기자죠.
2: 우리 한국의 토속적인 약재를 다 알고 계시네. 네,
0: 왜냐면 저는 아침에 한 큰 스푼 다 먹는 편이에요. 아침마다. 이거 베리라면 전통적인 베리 오미자죠.
2: 맞아요.
0: 예스. 감사합니다.
2: 이게 뭐게요?
0: 저는 그 시트루스 과일 같은 껍질인 것 같아요. 유자?
2: 유자? 유자가 아니고 이건 귤.
0: 귤, 필,
2: 껍질.
0: 그러면 우리 해보시죠.
2: 네, 그래요.
0: 와, 진짜 세요. 네. 벌써 취한 것 같아요.
2: 그렇죠. 도수가 좀 있으니 자 여기에다가 우리 박 선생님이 한번 약재 여기다 첨가를 한번 해보세요.
0: 자, 하나 이렇게 한 줌. 오미자 진짜 맛있어서.
2: 보름 후에 이제 맛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0: 너무
2: 여기에서는 오셨으니까
0: 네.
2: 진짜 우리 이제 추성주 맛을 보셔야지.
0: 네. 오, 와, 색깔이 왕금. 왕금 색깔. 왕금 색이죠. 아까보다 진짜 다르네요. 오, 여기 귤 향이 진짜 그런 은은하게 이렇게 올라와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3: 와, 헤이즐넛 초콜릿 그런 맛이 나요. 거의 아마 오늘 이거 구매했던 것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 오 예.
2: 뭘 구매하셨어요?
3: 이거 담양.
2: 오. 오. 담양의 대표 특산물이네.
3: 이걸로 무침, 초무침.
2: 아, 네. 죽순무침.
3: 예. 네. 조금 상큼하게. 왜냐면 여기서 그런 뒷맛으로 신맛이 있어서 초무침 한다면 너무 잘 어울릴 거죠. 그리고 맛있는
2: 오, 오. 담양의 떡갈비네.
3: 딱 와. 맞았어요. 와, 정답. 너무너무 좋아요. 이것도 갈비. 여기 양지, 앞다리 아. 같이 섞어서
2: 추성주하고 네. 컨셉이 딱 맞아요.
3: 맞아요. 그리고 이거 딱 하나, 둘, 셋. 담양. 담양 한 상에.
2: 따봉 있지.
3: 금욕하시죠. 와, 너무 좋네. Here we go again, my friends. Look at this. My favorite part, the cooking. And today, the main ingredients. Meat coming from the farming around here, and the chuksun and the bamboo shoot. With two very amazing ingredients, I will do two very Damyang recipe. One is tteokgalbi, similar to a kind of a meatball. And one is chuksun muchim, spicy, refreshing salad. So now let's start with tteokgalbi. Tteokgalbi, two kind of meat. One is daeji, pork meat, and it's the aptari, the front leg, which the sajanim said it's very, very perfect for tteokgalbi, very delicious, because it has a good percentage of fat and also very delicious muscle. And then hanu. Hanu is the traditional breed of Korea. Especially this part is the chest part, the upper part, very, very perfect for tteokgalbi. So now let's do the mixing. So the meats are mixed. Now the vegetables. One is onion and one is spring onion. Okay, very, very fine, fine chopping. And that's it. Let's put just a little bit in the pan. And tepa, spring onion. Like this, a cross section.

0: 무슨 맛이에요?
1: 진짜 풍부한 맛이라서 귀에 정리하는 역할이에요.
0: 깔끔해졌는데?
2: 맞습니다. 좀 드셔보세요.
0: 나 담양에 살면서 죽순을 많이 먹어봤지만 이제 우리 셰프님이 만든 죽순.
2: 네, 죽순 무침. 어떠세요?
0: 와, 손맛이 들어있어서 그러니까 땡기네, 자꾸.
2: 진짜 너무 재밌는 식감이에요.
0: 네, 씹히는 그 느낌.
2: 요거
0: 아삭거든요.
2: 진짜 아삭. 이거 아삭아. 오, 아 역시 감사합니다. 딱 필요 있었어요. 어, 예. 아, 재밌어요. 아,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자, 이제 오, 진짜 동그람. 동그란 맛이에요. 그리고 그 한약식 재료 들어가 있어도 그거 안 나와요.
0: 그렇죠.
2: 진짜 너무 세련된 진짜 섬세한 맛이에요. 아 진짜 고급스러운 술이에요. 어 예술. 어 이거 완벽해요. 이 맛을 강화시키는 역할이에요. 너무 신기해요. 이제
0: 물장 한번 하고.
2: 아 종결이다. 아 이제 아 끝내줘요. 너무 좋아요.
0: 아, 부러울 거 없네.
2: 어 진짜 제가 스스로에게 만족스러운 만큼 선생님도 진짜 만족스러워 보이시네요. 네. 아, 너무 좋아요. 네. 아 그러면 제 오늘의 목표를 잘 달성한 것 같아요.
0: 그래요.
2: 맞아요?
0: 예.
2: 어 좋아요. So my friends, I'm very, very happy. He looks very happy. So that was my goal today, to create Damyang in one table, as I always do when I go around with you across Korea. And then I really wanted to thank you, not just because he was very, very kind to me, but also because he's putting effort to do this kind of liquor. This is Korea. This is Korea roots and culture. And I love that. And I really hope you love as much as I do. So let's meet in another episode with another interesting and delicious food and another traditional Korean liquor.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우리 해외 친구에게.

0: Well, oh, this is a bidding. Energy 들어가 있어요. 우와!
1: 맛봐도 돼요?
0: 네.
2: 와우. 오.
1: 와, 어,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부드러워요.
2: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0: 예스. Perfect.

0: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합니다. 양국이 함께 번영하고 국민들이 그 혜택을 피부로 느끼는 국민 체감형 협력 방안을 끊임없이 창출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1: 日韓関係をさらなる高みに引き上げるために協力の裾野を広げていくために引き続きあらゆるレベルで緊密に意思疎通を行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안녕하세요, 홍익상입니다. 예, 오늘은 저의 앨범 지난달 4월 23일 날 저의 EP가 나왔는데요. 오늘 그걸 쭉 들려보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EP를 그냥 통으로 생으로 지금 들으셔야 돼가지고 한번 1번 트랙부터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퍼즐이라는 곡이고요. 이렇게 살다 보면 너무 무거운 얘기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끔 내가 인생의 주인공일 때도 있지만 또 주인공인가? 나는 어디 조연이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에 위축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나는 그냥 어떤 하나의 조각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자유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쓴 곡이에요. 그래서 퍼즐 들려드릴게요.

네. 네, 퍼즐이란 곡 들려드렸고 다음 곡은 2번 트랙입니다. Doesn't Matter라는 곡이고요. 이번 앨범의 타이틀 곡입니다. 곡을 좀 쓰다가 되게 본능적으로 나온 가사거든요. 후렴이 이렇게 나온 다음에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제 아무도 이 한글을 써도 못 알아듣는 곳에서 이걸 썼어요. 그래서 엄청 자유롭게 썼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허튼 것은 거치길 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텨내길 하는 바람. 저는 뭐 직접적으로 뭐 버텨내자 뭐 위로한다 이렇게 말을 잘 못해가지고 좀 돌려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곡입니다. 하지만 좀 긍정적으로 밝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Doesn't Matter 들려드릴게요.

사실 살면서 이렇게 빠른 노래 처음 내봐가지고 그 이렇게 빠른 노래 잘하시는 분들은 어떤 그 약간 동작이 좀 있잖아요. 아직 몸이 약간 계속 거부해요, 막 저를. 근데 네, 그래서 Doesn't Matter이라는 곡이었고 생각보다 인생이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나 상황들이 있을 때막 되게 복잡해지기 쉽잖아요. 막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근데 조금 단순할 때또그 안에서의 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우리가 불행을 생각할 때좀더 단순해지면 또그 불행이 또 약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순간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곡은 캐슬이란 곡이고요. 이 곡은 라이브로 처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처음 듣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저도 알 수가 없는데, 그 어느 순간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막 인생이 그제 앞에 있는 무언가가 엄청 큰 벽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호흡이 막 숨이 잘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게 좀 버겁다고 느꼈나 봐요. 뭔지 그 삶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음 날 곡을 썼습니다. 그래서 네, 캐슬이란 곡이고 어떠한 그 성벽을 마주하는,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고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벽을 맞이하는 저의 그 마음가짐을 담은 노래입니다. 캐슬 들려드릴게요.

네, 다음 곡은 허수아비라는 곡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뭔가 방치된 밭에서 있는 허수아비라고 생각을 하면서 곡을 썼는데, 이 노래가 끝나고 다 섰을 때쯤엔 내가 그 주인인가? 뭐 이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수아비 들려드릴게요.

시간이 참 빨리 가는데 벌써 마지막 곡입니다. 거의 이제 저의 음악 감상에 앨범 음악 감상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지난번에도 I'm Live 하면서 아 그냥 다섯 곡씩 내야겠다 그리고 I'm Live 와서 다섯 곡 딱 부르면 되겠다 이러면서 했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섯 곡을 내가지고 네 그래서 아 네 이걸 내게 기대라는 노래고요 그냥 어떤 춥고 외롭고 이럴 때 그냥 내게 기대라는 말을 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내게 기대 들려드리고 이제 마지막이어가지고 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게 기대 들려드릴게요

0: 수바 훗봉이 떼뜨리고 강등백청을 달아라 부원신은 말라버리고 붉은 점목 북닭 황간진수로 먹으려느냐
1: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0: 제가 어디 가건

0: 야 하매도 내 사랑아. 예 춘향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1: 도련님은 나를 가벼워서 업었지만 나는 도련님이 무거워서 어쩌는단 말씀이오.
0: 그러기에 내가 널 다리 무겁게 업어달라더냐. 네 양팔만 내 어깨 위에 얹고 징검징검 걸어다니면 그 속에 천지우락장막이 다 들어있느니라.
2: 춘향이가 도련님을 업고 노는 뒤 박업이 되어 마구 낭군자로 업고 놀건다.
1: 둥둥둥 대낭군 오호 둥둥 내낭군 둥둥둥둥 오호 둥둥 내낭군 도련님 부럽고 노니 졸 호자가 절로 나 풍자격음 오란와 담화 봉접이 좋으시고 소상 동정 칠백일

0: 안녕하십니까, 한석준입니다. 오늘 국악 콘서트판은 판소리 춘향가 중에 사랑가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판소리를 들으니까 느낌이 좀 더 새롭게 들리는 듯하네요. 이번 시간은 이렇게 임현빈, 박예리, 또 정상희 씨가 함께하는 판소리 춘향가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춘향가는 전체를 다 부르면 최대 8시간 정도 된다는데요. 저희는 이야기의 흐름에 맞춰서 춘향가를 압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판소리 자체가 이렇게 이야기를 소리로 풀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각 대목들을 연결해서 들으면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춘향가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사랑가로 논일던 춘향과 이도령의 이야기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 보시죠.
1: 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호사 담아라. 뜻밖의 사또께서 내 집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도련님이 부친 딸 아니 갈 수 없어 춘향집으로 할 일 없이 이별 자나가시는디.
2: 그러지.
1: 이에 춘향아, 에이. 사또께서 동부승지당상하여 내 집으로 올라가시게 되었단다.
2: 제.
1: 아니, 그럼 이별하자 말씀이오? 이별이야 될 수 있겠느냐마는 너와 나와 잠시 동안 훗기약을 둘 수밖에 없겠구나.
2: 그러지.
1: 일절 동고
2: 다
1: 해원성은
2: 다
1: 단장 고글을 섞고 운다. 아이고 여보 도련님, 참으로 가실라요? 나를 어쩌고 가실라요?
2: 아, 좋지.
1: 인제 가면 언제 와요? 올라리나 일러줘. 상상 봉기 병지가 되거든 오실라요. 동서남부 흐른 바다 격지 실라요. 운종용 풍종호라. 용 가는 데는 구름 가고 범이 가는 데는 바람이 가니.

타지 두려운 김희 기가 막혀 우냐 춘향아 우진 마라 현을 캐며 상사허니 더우한하와 깊은 정건 상봉헐라디 쓸 테니 쇠끝같이 보진 마금 폭로라도 돕지 말고 송죽같이 굳은 절개 기간 하루

0: 나. 그때여 도련님은 서울로 떠나고 춘향이 할 일 없이 눈물로 세월을 보낼 적에 신관 사또가 내려오시는 뒤 서울 차학골 사는 변학자 도자 쓰는 양반이라 여러 골 두루다녀 호색하기 짝이 없어. 남원의 춘향 소식 높이 듣고 미량 서흥 받아오고 간신히 서둘러 남원 부사하였구나. 하루 난 신연하인 대령하여 출행날을 급히 받아 도임차 내려오시는 뒤 신연 절차가 꼭 이렇던 것이었다.
1: 그러지. 신현 마여 내려온다. 벌려 맴시 장이 좋다 모란색인 완자차 내 활기적 벌려 희등마 부주량 설마 등등 그렇게 싫었다. 기근 사령 정창호 뒤제제비에 힘을 주고 벌현 뒤달렀다. 남대 몸박성 나서 자 우산 전바라봐 화단 춘성 만화방장 거들기 푸릇푸릇 백사동작을 비커 능승방골을 지니 남대령국에 넘어 과천읍에가 중하고 이튿날 바딩을지 평방집사 칠해봐라 배월망거 추매야 호간자진사당 뚫라 풀접어 빼어쓰고 세모로 배금 폐각건 호수립식 제법본적에 한글을 바쳐서 진나망 나자락 철리 진자주 대고 띠아현령 비비석 차구청 파영마가진 모나모 비도 눈물은 젖다고제 오르보시나요 일상구조구 전후배 태고적 밝은 달과 조송지 닦은 길로 각 체제비가 말을 타고 심지어 충주간 집사 좌우로 놀아서고 50명 동인들은 벌려나 부비행하고 60명 굴로 사령 두둘로 놀아서 때기르기 소리하고 30명 기생들은 가진 안장 장철집 싹상이 늘어서 가진 육가 홍철님 남전대 띠를 잡아 메고 북장 후! 포차구 낙절대 피리소리 영소가 진동한다 수성 장하문이라 청청이 영소라야 청도끼 벌려난디 청도안상 홍문안상 주장 남동강 남서가 홍어쪽 홍문안상 백구영모 북동각 북소각 흥초 화론소 망원소 왕영화론소 소현나 표미 금구안상 호초안상 땅안상 청안상 바디안상 세역구성 구두상 연기도상 굴로 챙겨줬상 참아 독전이여 나노 친병교사당 호악도상으로 지루라 고동은 뒷나바론 홍행홍해 백구부야 손몬돌의 종종종 댄몬돌의 얼짬도 무삼실적 엄론하니 후배사령 좌우 차별을 썩 지 못한단 말이냐 청청 파워의 하마포의 삼성 기름 잡고 흔들한듯 객사의 연명하고 통어는 자기의요 대포소
2: 여봐라 기생 정거부터 하여라 호방이 영창 앞에 귀한 책을 받쳐 들고
1: 기생을 차례로 부르는디 멋이 있었던가 늑자 화두로 불러드리던 것이었다. 효모 양대선 운선유지 준홍이
0: 사군 불견 반오리 복 자유왕 금향이 왔느냐 예등대허였소 동방사창을 비치었다 사당허다고 애월이 왔느냐
1: 예등대허였소 진주 명주 자랑 말아

사시장 전병 허리 왔느냐 예등대허였소 소진호와 월선이 어제 축소 홍도가 왔느냐 예등대 나오 여봐라 어찌 춘향이는 이 점고에 불참이 되었는고? 예, 춘향은 본시 퇴기월매의 딸이오나 기한 창명이 안 되었고 올라가신 구간자재 도련님과 백년 가약을 맺었기로 지금 수조를 하고 있나이다. 무엇이? 잔말 말고 춘향을 빨리 불러들여라. 춘향을 불러들여 수청들라 하였으나 사또도 난세를 당하면 두 임금을 섬기리까? 악정으로 아래 놓으니 사또 분을 내어 허허 이런 요망한 년이 있더라 말이냐 봐라 집장사령 분부 배워라 이로 사정을 두었다가는 주장대로 찌를 테니 각별히 매우 찌렸다 예헤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0: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합니다. 양국이 함께 번영하고 국민들이 그 혜택을 피부로 느끼는 국민 체감형 협력 방안을 끊임없이 창출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1: 日韓関係をさらなる高みに引き上げるために協力の裾野を広げていくために引き続きあらゆるレベルで緊密に意思疎通を行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0: 무엇일까요?
1: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호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0: The altitude here is 4,000 meters. It's hard to breathe in the air. While the land is closer to the sky due to its elevation, it's a barren desert. Before they can survey their surroundings, they're given medical checkups. Because there is less oxygen to breathe, people need to be checked for any signs of altitude sickness. They're on their way to a destination. Water gushes out from the underground. The white foam comes out with it. It appears to be a salt flat on a high altitude desert. The blue tinted water seems to hold something rare. This is a lithium mining operation that provides raw materials for batteries. The artificial lake is fed by underground water and needs to be checked regularly, mostly because there is lithium in the water.
1: 저 나오는 물은 저희 지하 관정에서 뽑아올린 염수가 되겠고요. 한 개 관정당 하루에 24시간 동안 1,000입방 정도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관정이 나오기 때문에 요 폰드에 하루에 5,000입방 정도가 지금 염수가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이가 여기서 끝까지 이제 4km입니다. 4km이고 폭은 300m 정도 돼서 한 개 스트링이 축구장으로 비교를 하면 40개 정도의 면적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가 저기 4개 스트링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축구장 160개 정도, 그 정도 면적을 좀 갖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닷물 농도의 한 3, 4배 정도 고농축된 염수기 때문에 이 폰드에 이제 물이 나오게 되면 하루에 1mm씩 소금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폰드 바닥에는 뒤에 보시면 이제 하얗게 우리 한국의 염전처럼 소금이 계속 쌓이게 되는 겁니다.
2: 그럼 이거를 먹어도?
1: 여기 이제 모래바람 때문에 흙이 많아서 드시기엔 좀 적합하지 않습니다.
2: 그럼 일반 소금이랑 여기 이 소금이랑의 차이가 좀 있을까요?
1: 소금 사이에 염수가 들어있다면 예를 들면 이 폰드 같은 경우에는 0.85 정도 되는 0.85리터, 그람 퍼 리터 정도에 되는 그 리튬이 들어있는 거죠.
0: So this artificial lake was made by pumping salt water deep underground. This salt lake has higher salinity levels than ocean water, and there's lithium in it. Using the sun to evaporate the water over 4 months, the lithium is slowly extracted.

0: 했고 그 이후로는 아 재생에너지 쪽을 연구를 꼭 하고 수소 일렉트롤라이저 아니면은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 촉매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1: The chemical industry makes up a large portion of Korea's economy. At the forefront of his field, Professor Jong-woo Lim is a chemist who is carrying out advanced research on lithium batteries.
0: 이 방은요, 지금 그 수분을 극도로 낮춘 방입니다. 배터리 자체를 만들 때 수분이 들어가게 되면은 배터리 내부에 정말로 많은 이제 부반응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거는요, 그 리튬 배터리에 입자가 있어요. 거기 안에 리튬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나가는지를 실시간으로 그대로 우리가 시각화해서 이거를 비디오 촬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1: Lithium is used as a cathode material for the battery. This material has brought innovation to energy storage. But how does the battery work?
0: 배터리는 이제 기본 4대 소재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게 있어요.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가운데 분리막, 그리고 이제 전해질로 되어 있는데요. 양극에는 수많은 양극재라고 말하는 그런 전이금속 산화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깔려져 있어요. 그 입자들이 엄청 많이 깔려져 있습니다. 음극에도 마찬가지로 흑연이라고 말하는 음극재가 입자들로 어마어마하게 깔려져 있어요. 걔네들을 딱 깔아놓은 전극을 두 개를 붙여놓은 거고 그 사이에 얘네들이 절대로 물리적으로 만나면 안 되니까 분리막이라는 것으로 막아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 리튬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리튬이 흐르게 할 수 있는 액체 전해질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게 됩니다. 리튬은 높은 에너지에 있는 저수지에 있는 흑연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양극에 있는 들어와서 안정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발적인 반응이 되겠고요. 그때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 그 에너지가 도선을 통해서 바로 전류로 흘러서 우리의 전기차와 뭐 핸드폰, 뭐 드론 등을 운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1: Although lithium-ion batteries are very efficient, they also come with fire hazards that has caused concern.
0: 지금 이런 많은 시민들께서 포비아를 느끼는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발열이 나더라도 정말로 많은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불로써 전파되지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과학자들과 많은 공학자들께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확률로 더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1: The biggest challenge to chemists today is developing a clean and safe energy source for sustainable growth.
2: A bicycle is an excellent mode of transportation and fun to ride. This simple tool benefits the planet's environment. Since it's human-powered, there is no fuel cost. One of the longest pursuits of civilization is the search for cheap and clean energy. Not too long ago, locomotives were burning coal to move trains across railroads. The fuel source was coal. Then oil began replacing coal. This ushered in the automobile era that could transport 4 passengers, but it cost much more than a train fare. Oil prices rose as automobiles took over the roads, and global events have a big impact on the price of oil. Over time, fossil fuels like oil were blamed for causing global warming. That is when we collectively began searching for an energy source that would keep our planet safe. Scientists are turning their attention to space in the pursuit of clean energy.
3: 드디어 1.8m 망원경이 있는 돔까지 왔습니다.
4: 아, 이게 그 4층짜리 건물인가요?

0: 자, 1.8m 망원경 앞에 왔습니다.
1: 와, 규모가 꽤 크네요.
0: 네, 국내에서 가장 큰 연구용 망원경이죠. 이 망원경으로 밤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별의 일생에서 초기 단계와 마지막 단계, 양 끝단에 있는 두 가지 종류의 전체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약 한 138억 년 전에 빅뱅이라 불리는 대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 After the Big Bang, hydrogen was the first element to emerge. Approximately 75% of the universe is made of hydrogen. Our own sun is mostly a burning ball of hydrogen.
0: 우주 초기에는 수소가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헬륨이 일정 부분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무거운 원소가 형성이 되었는데 주로 탄소, 산소, 질소와 같은 것들이 주가 되는 원소가 됩니다.
2: While hydrogen is the most abundant element in the universe, it is rare to find hydrogen in its pure state on Earth. Not only because hydrogen is a very light element, but because it readily reacts with other elements. Before hydrogen even comes in contact with Earth, it will be pulled towards other stars or planets. On Earth, hydrogen combines with oxygen to turn into water. When pure hydrogen molecules do appear, they escape into space.
1: 안녕하세요.
2: Recently, pure hydrogen is being used as an energy source. This hydrogen-powered bus is one example. As global warming reaches a critical point, people are taking clean energy and sustainability seriously. Hence, even the industrial sector is looking at hydrogen as an alternative energy source.
1: 소장님 안녕하세요.
3: 아, 예, 안녕하세요.
1: 지금 뭐 충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3: 네, 현재 수소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1: 아,
3: 네.
4: 그럼 지금 여기 그 관이 여기 통 여기 들어 있는 거예요?
3: 아, 수소 그 탱크는
1: 네.
3: 이 그 버스 경우에는 위에 있습니다. 위에.
1: 아, 저 위에 달려 있고.
3: 네.
1: 네.
3: 위 탱크가 다섯 개 들어있습니다.
1: 다섯 개. 그러면 네. 한 총 양은 얼마나 충전이 되나요?
3: 6.3kg짜리 다섯 개 들어있어서 총 33kg까지 충전 가능합니다.
1: 네. 네.
2: Although hydrogen fuel is not widely available, its potential to combat global warming, which is caused by carbon dioxide emissions, is high as its only byproduct is water. Unlike a gas station, this hydrogen charging station holds a hydrogen storage tank. How is this hydrogen, which is abundant in space but rare on Earth, produced? I visited a hydrogen production plant. This facility produces and stores hydrogen for charging stations.
1: 네.
5: 여기는 간략하게 네. 생산된 수소가 아. 모여드는 큰 뱃셀입니다.
1: 네. 물을 분해해서 전기를 증류를 해서 예, 넘어오면 여기서 이렇게
2: Pure hydrogen is produced here through electrolysis that splits water. The chemical formula of water is H2O. This means it is made of two hydrogen atoms and one oxygen atom. Then an electrical current is used to split the water molecule into hydrogen and oxygen. This will produce pure hydrogen. Because hydrogen fuel can, in effect, reduce carbon dioxide emissions, it is labeled green hydrogen. But making this green hydrogen requires energy, or to be more exact, electricity. The electricity is obtained from wind farms. Wind turbines that harness the power of the wind.
6: 이 기종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정기 점검 진행하고 있습니다.
2: A technician will inspect this wind turbine.

0: He climbs the stairs to reach a height of 100 meters. He now has access to the wind turbine's control room.
1: 이 파트가 발전기입니다. 제너레이터라는 발전기. 반대로 생각하시면 모터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모터는 이제 전기를 받아서 회전 에너지를 내는 거고 이거는 회전 에너지를 받아서 전력을 생산하는 기계입니다. 4.3MW의 기종인데 4.3MW 하루 풀 출력을 생산한다고 하면 1MW당 1,000만 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0: This single turbine generates a daily revenue of $26,700, but it needs a particular element to work. Not only is this element hard to mine, but it's also difficult to refine. It's a rare earth element. This is the same generator that we saw on the turbine. Inside this machine, there are powerful magnets made from rare earth minerals.
2: 히토르 자석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주 재료는 네오디늄, 그 다음에 등소, 그 다음에 디스프로슘, 그 다음에 철, 이렇게 네 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토르 자석 중에 가장 강한 자석을 만들 수 있는 자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쉬운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0: By using neodymium, it's possible to make powerful and lightweight magnets.
2: 이쪽에서 봤을 때 11자로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요 이 모듈 자체가 우리가 뭐 코어 모듈, 자석 모듈이라고 하는데 요게 전체 이 발전기 한 대에 120개가 있고 요 모듈 하나당 자석은 두 개씩 들어 있습니다.
0: Not only are rare earth elements key materials in the energy sector, but they are also in high demand in the tech sector.
3: 히토르 중에 좀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네오디늄일까요?
2: 네, 제일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는 게 네오디늄이고요.
3: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생산이 되나요, 네오디늄?
2: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이 되지 않고요. 대부분 이제 세계 시장에 그 판매되고 있는 건 90% 정도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입니다.
0: To extract hydrogen through electrolysis, electricity is required, and that was supplied by a wind turbine. But the generator inside it needs a rare earth element. To generate clean energy in its truest form, it takes a multitude of processes. Is there a way to obtain such energy more efficiently and with fewer steps?

것들에 대해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 딴 단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0: 날씨 너무 좋아요.
1: 너무 좋아요.
0: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너무 좀 예술적인 그런 날씨네요.
1: 그러네요. 영감 받기 좋은 날씨예요.
0: 아, 여의도 자주 오시나요? 어떻게?
1: 아니요, 자주 안 와요.
0: 자주 안 오세요?
1: 네.
0: 저 같은 경우는 교수님, 네. 여의도가 어떻게 보면 제2의 고향이거든요.
1: 그렇죠. 맨날 촬영하시잖아요.
0: 네, 맨날 여기 촬영해서 사실 이 여의도 공원도 정말 자주 왔습니다.
1: 아, 그러세요?
0: 네, 정말.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게 네.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예술적으로 무슨 롤러스케이트 하시는 분 본 적이 있습니다만 한 번도 여기서 예술 작품을 본 적이 없어요. 여의도 공원 안에는 네. 아트가 없어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요.
1: 제가 알기로는요, 약간 조금 생각나는 게 있어요. 좀 대성 씨랑 비슷한 이미지의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0: 저랑 비슷한 뭔가요?
1: 네.

0: 옛날에 어린 왕자였다면서요?
1: 아니 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어린 왕자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던 적도 있던 것 같아요. 어린 왕자라고. 아 근데 이거는 네. 장난감이잖아요. 블록 장난감.
0: 그렇죠.
1: 네.
0: 살짝 유치해 보이기는 하는데
1: 네.
0: 이거 부리가트라고 해요.
1: 아 맞아 부리가트.
0: 네.
1: 뭐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도 이제 어른들도
0: 네.
1: 키덜트라 그래가지고
0: 맞아요.
1: 사서 이제 모으기도 하고
0: 네.
1: 막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건물들 있잖아요.
0: 네.
1: 뭐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0: 네.
1: 그것도 유행이더라고요, 되게.
0: 그러니까 보통 키덜트 문화라고 그러면 약간 네네. 퇴행적이고 좀 부정적인 그쵸, 의미들이 그쵸. 많은데
1: 네.
0: 요즘은 키덜트 뮤지엄도 있어요.
1: 아, 키덜트
0: 그러니까 이게 일상생활 속에 그 각박한 그 네. 생활 속에 이런 어린 시절의 향수랑
1: 네.
0: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정서적으로 안정도 되고 좀 위안이 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1: 부리가트만의
0: 네.
1: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0: 이 조립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게 규격화된 제품들을 어디에 어떻게 선택해서 넣느냐에 따라서 무한한 변형 가능성이 생기죠.
1: 맞아요, 맞아요.
0: 네, 형태가 마구 달라지겠죠. 그리고 또 사용 설명서 대로 그냥 똑같이 하면 같은 제품에 또 무한한 재생산이 되는 거고.
1: 저는 한 번도 설명서를 네. 한 적이 없거든요.
0: 아 진짜요?
1: 그게 어려워서 제 네. 마음대로 갖다 붙였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0: 와, 역시 네. 영재야.

0: 건데요?
1: 그러게요.
0: 그거는 되게 크잖아요. 원래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은.
1: 그렇죠. 저희가 알고 있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은 180cm가 넘는 거대한 조형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지옥의 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0: 지옥의 문이요? 지옥의 문을 몇 번 열어본 적은 있던 것 같아요.
1: 오기스트 로댕의 지옥의 문은요, 원래 단테 신곡에 나오는 지옥을 이렇게 형상화한 거거든요.
0: 아, 네.
1: 지옥으로 가는 막 고뇌와 고통, 번뇌, 아비규환적인 모습, 그게 굉장히 실제적으로 묘사가 됐거든요.
0: 네.
1: 거기에 이제 일부예요. 근데 요 생각하는 사람은 단테의 고뇌하는 모습, 그거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요.
0: 아. 네. 거기서 봤던 생각하는 사람이 더 묵직하게 다가올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친근한 소재잖아요.
1: 네.
0: 어떤 그런 소재가 주는 네. 그런 예술품들에서 주는 어떤 느낌이 되게 다르겠네요?
1: 많이 다르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 명확성이 소재에 의해서 나타나거든요.
0: 아, 이 작품이 네. 어디에 놓여 있는지 어떤 소재로 만드는지에 따라서 주는 느낌이 확 다른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대성 씨는 무슨 얘기를 하면 그냥 쏙쏙 스펀지처럼 스며드네요.
0: 2회차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저는 아마 뭐 작품을 만들 것 같아요.

0: 안녕하세요, 작가님.
1: 안녕하세요.
0: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작가님 소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저는 조각가 김상복이고요. 성신여대 조속과에서 교수로도 재직하고 있습니다.
0: 네. 교수님 두 분이 앉아 계시니까 뭔가 무게감이 확 느껴지네요. 사실 저희가 아까 오면서 우리 교수님의 작품을 보고 왔거든요. 도깨비 방망이잖아요. 그런 거를 모티브로 하신 거는 처음엔 몇 살 때부터 뭘 하셨는지.
1: 뭐 몇 살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대학교 교수 하면서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설화, 신화, 전설 이러한 것을 어떻게 발굴하고 작품으로 네. 의미 부여할 수 있는가에 관심이 많았어요. 네. 이 땅의 정서를 담을 수 있는, 하지만 그 과거를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닌 재해석이 필요하다.
2: 현대적으로 재해석.
1: 네, 네. 그러한 면에서 전래동화를 재해석해서 우리 시대의식이 있는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근데 방망이 하면 보통 이렇게 하나잖아요. 근데 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줄기가 뻗쳐져 있더라고요. 그거는 의도가 있으실 것 같아요.
1: 방금 얘기하였듯이 재해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도깨비 방망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다가 생각한 것이, 방망이가 자라나면 좋겠다. 무럭무럭 자라나는 도깨비 방망이를 상상했습니다.
3: 방망이 하나로는 모든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지기 힘드니까 여러 갈래로 뻗어서 많은 도깨비 방망이를 기원하신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0: 꿈수저란 말이 전 너무 좋은 것 같거든요.
1: 그러니까.
0: 뭐 금수저, 은수저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 작가님은 무슨 수저를 가지고 태어나셨나요?
2: 저는 그냥 평범한 스텐? 스텐 수저.
1: 그러니까 꿈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여기 그 현실이 어둡고 맞아요. 그거에도 꿈을 꾸면은 항상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힘들어도 그거를 이겨낼 수가 있잖아요.
0: 그렇죠. 네.
1: 왜 데뷔도 호크니도 그러잖아요. 예술은 아름답고 기뻐야 된다. 그것처럼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은 그냥 웃음 짓게 되고 기쁘게 되고 꿈이라는 그런 매개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2: 너무 해석을 잘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그렇습니까?
2: 네.
1: 교수님께서 만드신 캐릭터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캐릭터는 어떤 거예요?
2: 저도 제가 만든 캐릭터 중에 마음에 드는 캐릭터가 네. 많았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없는 네.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네. 실은 항상 계획 단계에서 와 나는 천재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0: 네, 그런 저도 그런 생각 가끔 하거든요. 다들 하나군요 그런 생각을.
1: 왜 저는 안 하죠? 저 맨날 자괴감에 빠져요.
0: 그런 생각 안 하세요?
2: 근데 그 과정에서 네네. 너무 그 저만이 알고 있는 그 부족함이 알기 때문에 항상 저를 대표하는 작품이 뭐다 이렇게 얘기하긴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작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작가님이 만든 작품 중에서 가장 아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2: 아끼는 게
0: 이거는 안 팔 거다.
2: 네. 실은 저는 다 아끼기 때문에
0: 다 아낀다 안 됩니다. 하나만
1: 다 아끼는데 다 파셨어.
0: 이거 하나는 내가 이거는 정말 아낀다.
2: 그 대학생 때 만든 작품인데요.
0: 네네네.
2: 박애라는 석조각이 있었습니다. 그 작품은 특별히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작품을 만들어가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그 작품을 제일 아끼는 편입니다.
1: 돌 깎는 거 쉽지 않죠.
2: 네.
0: 아, 그 돌을 직접 깎으시면서 이렇게.
2: 네.
0: 그런 작품을 담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뭐 어떤 소재를 쓴다든가 어떤 재료를 쓴다든가 그런 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2: 재료마다 그 재료가 갖고 있는 물성이 네.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돌로 표현하면은 그 돌 안에서의 그 시간에 축적된 시간을 전 느낄 수 있고 스테인리스로 이렇게 표현할 경우엔 그 도시적이고 우리 시대를 표현하는 데는 또 금속성이 더 적합한 것 같기도 해서 네. 뭐 여러 가지 재료를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재료를 선택합니다.
0: 가장 좋아하는 재료는 어떤 재료인가요?
2: 돌입니다. 돌. 돌은 그 다른 재료에 비해서 제일 정직하고 시간을 많이 필요한 거 필요로 해요. 그래서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게 돼요, 돌이. 그렇기 때문에 돌이란 재료가 가장 저에게 잘 맞는 거고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그렇죠. 그럼 나무는 다르시잖아요.
2: 아, 나무도 좋은 재료인데 네. 가끔 그 나무가 살아 있을 때를 생각한다면은 그 좀 안타까운 게 있고
1: 네. 아파하는 것 같은. 네. 네.
0: 재료에게도 어떤 그런 감정을 유입하시고
1: 작가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0: 아, 진짜요?
1: 말씀만으로도 느껴지지 않으세요? 작품을 네. 보면은 그 사람의 심성도 같이 이렇게 좀 느껴져요. 네.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구나, 아니면 꿈을 꾸고 사는구나. 그게 또 예술의 매력 아닐까요? 말로 안 해도 이미지만으로 그 감정이 전달되는 거.
0: 두 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저 학생인 것 같아요. 내가 학생이 이제 수강하는 것처럼. 듣고 있는 그런 약간 강의료를 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1: 저 주세요. 작가님의 향후 작업 계획은 어떤 식으로 또 진행이 될 것 같으세요?
2: 다음에 작업을 한다 하면은 인류가 수많은 동물들을 열정에 이르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열정에 이르게 하는 것이 다 잘못됐다고는 알고 있는데 작품으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또한 꾸짖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0: 이게 이제 그림으로 그렸을 때는 뭔가 표현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조각 작품으로 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하거든요.
2: 그런 것 같아요. 조각이라는 것이 잘 만들어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작가의 철학과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표현 조형적 표현이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잘 믹스하고 그것을 표현하는가가 중요한데 아직 저도 공부 중에 있습니다.
0: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 우리 또 교수님 작품을 볼 때 어떤 식으로 보면 좋을까요?
2: 그 누구나 그러하듯이 저도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아요. 그런 걱정과 두려움을 어떻게 걱정으로부터 도망치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바람이 불어도 가야 한다라는 제목도 있는데 그 걱정,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나한테는 없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본인이 보고 싶은 것을 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딜 걸어가다가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듯이 미술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작품 안에서 찾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오늘 속초에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아까 지금 약간 입이 좀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빨리 오라고 불러가지고 닭강정을 못 먹고 왔다고.
2: 네, 맞아요. 이렇게 훈훈한 자리인 줄 몰랐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0: 저희가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1998년 때부터 번역을 하고 싶었어요. 한국을 어렸을 때 떠났기 때문에 군사 정권 시대에 여성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경험을 했고 그런 걸 알고 싶었어요. 제가 제 혀를 expelled tongue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expelled tongue으로 가지고 번역을 하고 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르지만은 저는 그 똑같은 혀로 번역을 하고 제 글을 쓰고

있어요. 처음에 번역을 시작했을 때 저는 시를 쓴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번역만 하고 싶었고 번역에만 굉장히 집중하고 있었어요. 근데 번역을 하면서 저의 글도 그냥 저절로 나타난 거예요. 첫 번째는 자신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작품이나 시를 골라가지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누가 이 시집을 번역을 하라 그렇게 받는 게 아니고 자신이 어떤 작품이 좋은지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거를 먼저 연구로 해가지고 번역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미국 내에 있는 그 독자들 누가 그 시집을 읽을 건지 그 오디언스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걸. 그리고 미국 내에서 어떤 시가 나오는지 그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쓰는 시 그 시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책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지 번역을 시작하고 끝을 낼 수 있어요. 이제 독자들이 선생님 번역 시를 읽고 나서 저한테 어떤 사람들은 편지를 보내요. 편지도 보내고 그냥 만나서 다가와서 그 김혜선 선생님 시 때문에 창작하는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했을 때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Anxiety of Words', 제퍼 프레스가 출판을 한 시집이에요, 선집이에요. 2006년에 출판이 되었었거든요. 그때 김혜선 선생님이 시애틀에 오셨어요. 매년마다 하는 컨퍼런스가 있거든요. 거기에 오셔서 같이 낭독도 한번 했었어요. 그때 선생님하고 같이 시 낭독을 했기 때문에 참 좋았어요. 제가 지금 끝난 번역 시집이요. 김혜선 선생님 시집 날개 환상통. 이해하기도 어렵고 언어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번역하는 할 때 김혜선 선생님한테 질문은 많이 보냈어요. 왜냐면은 그 시의 주제 뭐 subject 그리고 누가 말을 하는지 시를 읽을 때 그게 너무나 애매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던지고 선생님이 저한테 답을 해주시면서 많이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Sorrow Toothpaste Mirror Cream 이라는 시집이 있어요. 제가 번역한 거. 그 안에서 I'm okay, I'm pig 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 시에서 여러 장면이 나오는데 돼지들이 고문을 받고 고통을 받고 죽음을 경험을 하고 아주 불쌍하게 억울하게 죽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장면들은 한국 현대 역사 중에 안에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받았던 경험을 쓰신 그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참 중요한 시라고 생각하고 사람 대신 인간 대신 돼지 몸 돼지 목소리를 내시면서 쓰신 시가 너무나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Bloom Pig. A horde of healthy pigs let young strong men get thrown into the pit. They cry in the grave. They cry standing on two legs, not four. They cry with dirt over their heads. It's not that I can't stand the pain, it's the shame. Inside the grave, stomachs filled with broth, broth and gas. Stomachs burst inside the grave. They boil up like a crummy stew.
blood flows out the

김하선 선생님이 창작하는 언어는 비스러하고 이미지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오는 언어예요. 그 언어에서 동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쥐들도 나오고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버려진 그 동물들, 버려진 목소리, 그런 목소리들을 제가 또 받아서 영어로 옮기는 일을 하는 게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영어로서는 그 여잔지 남잔지 he, she, pronoun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한국어는 subject 없이도 쓸 수 있고 pronouns도 별로 쓰지 않고, 그래서 저는 항상 선생님한테 이 사람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그가 누구예요? 항상 그런 톤, 목소리 그런 거를 다시 영어로 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뜻만 아니라. 물론 영어하고 한국어하고 그 문법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 문법도 생각하면서 하지만은 뜻보다 그런 감각, 경험, 그 언어를 다시 어떻게 경험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미국에서 그 독자들이 선생님 시로 읽을 때 창의롭게 경험할 수 있게 시를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0: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합니다. 양국이 함께 번영하고 국민들이 그 혜택을 피부로 느끼는 국민 체감형 협력 방안을 끊임없이 창출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1: 日韓関係をさらなる高みに引き上げるために 協力の裾野を広げていくために引き続きあらゆるレベルで緊密に意思疎通を行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0: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1,500억이라는 골드바가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진다면 정말 안 갖고 싶으실까요?
2: Welcome to Goldland, a Disney Plus original series K-Story brings you today. The story is about a struggle to steal over $100 million worth of gold from smugglers. Kim Sung-hoon, who directed the movie Confidential Assignment and the series Chief Detective 1958, also directed this crime thriller series. The star-studded cast includes Park Bo-young, Kim Sung-chul, Lee Han-wook, Kim Hee-won, Moon Jung-hee, and Lee Kwang-soo, who each strive to get their hands on the gold.
3: 내일 역에서 운송하는 그 관 말이야.
4: 근데 그 관 속에 든 물건이 뭐예요?
5: 그거 마약 아니라고.
3: 나 지금 누나 도와주러 온 거야.
5: 어차피 누굴 것도 아니면 왜 내가 가지면 안 되는 건데?
2: Let's get into the series, Goldland. 커스텀스 오피서 희주 is at the inspection station as usual, but she's radiating nervous energy.
3: 내일 역에서 운송하는 그 반말이야. 네가 보안 검색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는데.
2: A few days ago.
3: 뭐가 나오면 네가 알아서 잘.
6: 뭐가 있는데?
3: 혹시라도 뭐가 나오면 말이야.
5: 그러니까 그게 뭔데?
3: 나 믿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줘.
2: Her boyfriend Do-kyung had called her to ask for a favor, just when she wondered what was in the casket.
7: 이번 벨트 뭐야?
5: 관 외부에 금속 재질 장신구예요.
7: 혜주 씨, 통과시켜.
2: What situation had airline's co-pilot Do-kyung gotten himself into?
8: 오랜만에 기장님. 요즘 골드랜드 좀 뜸하시던데 아주 그냥 큰 일을 벌이고 계셨구만.
2: Mounting gambling debts had turned into involvement with loan sharks.
3: 우측 램프 보이지? 거기서 이번에 빠져.
8: 시장 왜 이래요?
2: And now he was stealing the van from the very same loan shark.
9: 예, 기장님 잘 도착하셨어요.
3: 이 관 운송해주고 변지 받기로 한 돈이요. 그걸로 안 될 것 같아서요. 저 현금으로 10억만 주세요.
2: He strikes a new deal with the head of the crime ring, Director Park.
3: 운반비로 10%면 나쁘지 않은 거래잖아요. 그쵸?
10: 예, 그렇게 했죠.
2: With his life on the line, Do-kyung calls Hee-ju again.
3: 지금 내가 누굴 좀 만나러 갈 거야. 돈을 좀 받아야 되거든? 10억.
7: 어?
3: 내 금방 다녀올 테니까 12시가 지나서 나한테 전화 오지 않으면 이참 울고 여기서 도망쳐.
7: 아, 누구 만나는데? 저건 또 도대체 뭐고?
3: 다 끝나고 말해줄게.
2: As she tries to hold on to a shaky promise, a horrific incident unfolds right before her eyes.
9: 저 위에 올라가서 샅샅이 뒤져봐.
2: Then she gets a call.
3: 도망가, 희주야.
2: Just then, Ugi locates the van and attacks. Hee-ju runs for her life. Heading to her hometown, she hides the van in a deserted, abandoned coal mine. At last,
6: She looks to see what is inside the casket. Whoa! She can barely lift one gold bar. Meanwhile,
11: 이제 술 준비해 주세요.
6: Luckily, 도경 makes it to the hospital alive. He rushes to see him.
12: 네.
6: But Director Park had gotten to him first. After some difficulty, Hee-joo manages to meet Do-kyung.
7: 지금이라도 자수하면 제가 그렇게 무겁진 않을 거야.
3: 경찰의 문제가 아니야, 희주야. 그 사람들 마약이 어디 있는지 내가 경찰에 불면 그 사람들
7: 마약 아니야.
3: 그럼 뭔데?
7: 금괴.
3: 난 경찰에 자수할 거야. 어차피 금괴가 발견되지 않으면 기껏해야 1년이야. 그 전까진 금괴를 네가 잘 지켜야 돼, 희주야. 내가 나가기 전까지.
6: Thus, Hee-joo ends up sinking deeper into the mire. She tries to figure out what to do about her immediate expenses. Just then.
8: 준아? 어찌? 나야, 우기 기억나?
6: Oogie happens to find her in front of a jewelry store where gold can be sold. In fact, the two of them had grown up together in the same area. So Oogie had recognized Hee-joo's face during the chase. Oogie locates Hee-joo's hideout.
7: 누구야?
8: 깜짝이야.
3: 나 지금 누나 도와주러 온 거야.
6: 알지? And uncovers what's in the casket. Oogie's desires begin to boil over.
3: 누나,
8: 마약이든 금괴든 똑같아 우리한테. 중요한 것보다 돈이 되냐 안 되냐. 돈으로 바꿀 수 있냐 없냐 이거 아니야. 근데 그걸 그냥 동네 금은방에 내다 팔겠다고? 누나 혼자 못해. 근데 나는 할 수 있다고. 방법이 다 있다니까.
6: In the end, Hee-joo agrees to work with Oogie to recast the gold into units they can sell. Meanwhile, Director Park is closing in on them.
4: 바로 여기 정산. 정산 외부로 나간 CCTV에는 흔적이 없고 그리고 이틀 뒤에 그 폐차고의 빈 차량만 그냥 딱 갖다 놓은 거야.
12: 빨리 찾아내.
4: 내 생각에는 이제 훨씬 더 중요한 정보를 내가 또 하나 딱 알았지.
12: 뭐야?
4: 박이자는 그 관 안에 뭐가 들어있지?
6: The madness intensifies at the discovery. It's gold. A survival game of raw greed with growing desire clash. Grabby hands fighting it out. It is the series Goldland. Let's meet the director and actors. It's about greed in the face of temptation, revealing humanity at its basest.
13: 전제가 하나 있었어요. 사람 마음은 절대 하나가 아닐 거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어떤 마음이 작아졌다 커지기도 하고 또 어떤 컸던 마음이 꺾이기도 하고 근데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 쪽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욕망이라고 생각하고 그 욕망이 점점 이겨나가는 모습을 이제 그린 이야기인데요.
14: 대본 자체가 그 해에 본 대본 중에 가장 재밌었습니다. 최고로 재밌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6: Actress Park Bo-young stepped away from her lovely image for this series.
15: 장르적인 부분에서도 도전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로 두고 보면 돌려줄 것 같은 이미지가 있어서 그래서 그럴 것 같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선택을 했을 때에는 다른 감정들을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6: To portray the character who runs away with the gold and gradually turns dark, an outward transformation was also necessary.
15: 희주라는 캐릭터 자체가 행복하게 자란 친구는 아니어서요. 그런 것들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고 나중에 금을 가지고 도망치는 부분들이 꽤 많아서 얼굴이 좀 말랐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촬영하는 내내 감량을 좀 했고요. 그리고 메이크업도 거의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조금씩 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많이 덜어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던 것 같아요.
6: Actor Kim Sung-chul played Oogie, a character whose true intentions, whether he is an enemy or an ally, are unknown. He showed great chemistry with Park Bo-young.
16: 제가 극 중에서 이제 누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부부랑 이제 대사 맞추거나 평소에도 제가 누나 같구나. 이렇게.
15: 전 살면서 이렇게 누나 소리를 제일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2: 도경, who draws Hee-joon to the chase, is a character who wavers between love and desire.
16: 욕망이 솔직한 그런 캐릭터들인데 도경이라는 캐릭터가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중점을 맞추면서 순간순간 나올 수 있는 현실적인 것들 감독님이랑 굉장히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2: Suspense, created by Twisted Inner Desires. It is the series Goldland. K-Story spotlights this character from Goldland. The crime ring leader who's chasing the missing gold. Director Park, who is both greedy and wicked. Actor Lee Kwang-soo threw aside his friendly image to take on the role of this psychopathic villain who drives up the tension.
12: 나 봐요.
10: 오줌 지르겠네.
16: 박이사가 찾아오는 장면인데 그 장면이 도경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씬인데 광수 씨가 굉장히 무섭게 연기를 해줘서 리얼한 반응이 나와가지고
2: used makeup and props to make the character visually convincing.
13: 박이사의 험난한 삶을 얼굴 흉터라든지 금에 대한 집착을 금리라든지 액세서리 등을 사실 뭐 제가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는데
2: Experience the fun of following the storyline of the mad pursuer, Director Park. A thriller about desire and survival, it is the series Goldland.

그런 말 있잖아요. 눈물 날 정도로 행복하다는 그런 말. 그날의 온도와 나를 보던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또이 음식을 처음 먹었던 날. 저에겐 동시에 같은 설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이지혜입니다. 그날은요, 제가 처음으로 고민이 생겼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데뷔 초창기였는데, 아, 무대란 이런 곳이구나 라는 맛을 보고 난 후에, 이럴 때는 그냥 고민 없이 매운 걸 먹어야 돼. 근데 그게 너무 빨간 거예요. 근데 저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서 그냥 좀 쳐다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올라오는 그 향이 왠지 모르게 완전히 매운맛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딱 한 입 먹었던 순간, 아, 이거다.

우리 뷰티의 기초가 클렌징이잖아요. 쭈꾸미 같은 경우에는 소금이랑 밀가루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빨래하듯이 주물러서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쭈꾸미 그 이름이랑 생김새랑 식감이 다 되게 귀여운 음식이에요. 한치, 낙지, 오징어 이런 친구들이랑은 비슷한 친척이긴 하지만 좀 다른 식감? 조금 더 재밌고 개구장이 같고 말괄량이 같은 느낌의 식감이에요. 아삭한 식감을 주는 채소가 있어요. 천사채 무침이거든요. 그걸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매운맛을 천사채가 잡아주면서 그 뽀드득 뽀드득 씹히는 그 맛이 있어요. 천사채가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아요. 주꾸미와 천사채, 깻잎, 양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되게 단맛이 나오거든요.

쭈꾸미가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저는 그때 되게 초조하거든요. 굳이 음악에 비유하자면 왕벌의 비행. 어떻게 생각해보면 외국분들은 깔라마리랑 조금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맛있는 고추장에 버무려서 쭈꾸미의 쫄깃쫄깃함이 만났을 때 그 궁합,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한식에만 딱 있는 식감인 것 같아요. 쭈꾸미 발판을 보면 아이들의 결이 다 살아있거든요. 탱글한 느낌. 매우면서도 매운 걸 참으면서 먹게 되는 그 알싸한 매운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한 한식파거든요. 이제는 일상에서 저는 정말 항상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저를 빠르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거든요. 오늘 밤에 왠지 자면서 꿈을 꿀 것 같아요. 어젯밤 꿈속 쭈꾸미 이러면서.

0: 어렵네.
1: 안녕하세요. 국립민속박물관 김창일입니다. 오늘은 견지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지떼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유한 낚시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약하면서도 아주 섬세합니다. 이런 것들은 작은 사이즈의 물고기들을 가지고 주로 낚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평면으로 민자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이렇게 큰 낚시가 있는데요. 이렇게 두꺼운 낚시는 주로 큰 물고기를 대상으로 해서 이게 부러지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이건 뭘까요? 이거는 이렇게 바닥에 꽂는 거예요. 바닥에 꽂아뒀다가 물고기가 낚이면 이렇게 끌어올리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간단하게 이 견지 낚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현장에 가서 더 상세하게 그리고 더 재미있게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박물관 갈까요?

0: 처음 해봐요.
1: 요즘 누가 이런 걸로 낚시해요?
0: 아유, 이게 우리 역사가 얼마나 오래된 건데 저는 얼마나 해본 것 같으세요?
1: 제가 봤을 때는 좀 해보신 것 같은데.
0: 저도 수없이 했죠, 책으로.
1: 책으로? 역시 입으로 낚시하신다는. 전통 견지 낚시잖아요. 언제부터 이거를 시작했죠?
0: 기록으로는 고려시대에도 기록이 있어요. 네. 그때 한 1000년 정도는.
1: 1000년이요?
0: 그러니까 사실은 500년. 그 앞에도 있었을 거니까 1000년 정도는 됐을 수도 있다. 근데 아까 그 1000년은 그냥 그 잘라주세요.
1: 어쨌든 1000년 가까이 된 낚시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잡힐까요?
0: 아유, 잡히죠.
1: 진짜요?
0: 견지가 크게 세 가지예요. 얼음 빙판 위에서 하는 얼음 견지가 있고, 배 위에서 하던 배견지가 있고, 여울견지가 있는데, 빙판 위에서 하던 얼음 견지로 더 많이 잡았어요. 특히 한강이라든지 대동강에서는 한겨울에 견지로 낚아올린 물고기로 한양에 있는 백성들이 겨울에 단백질을 공급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1: 그러면 이 견지 낚시를 하셔가지고 어떤 종류의 고기를 잡으셨나요?
0: 플라스틱으로 된 견지를 가지고 피레미죠, 피레미. 피레미는 종종 잡았어요. 물고기 잡으러 박물관 갈까요?
1: 선생님, 입으로 낚시 잘하신다고 했잖아요. 입으로 낚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0: 입으로 낚시는 해본 척. 일단은 자신감 있게 이야기해야 돼요. 강의할 때 이제 뭐 견지 니네들 해봤냐? 견지는 이런 거다. 한번 해본 사람과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이 큰 차이죠.
1: 이게 입으로 하는 낚시입니다.
0: 역시 영화 감독답습니다.
1: 그럼 여기 지금 이 강에서는 우리가 이 견지 낚시로 잡을 수 있는 어종은 뭐가 있을까요?
0: 뭐 쏘가리도 잡을 수 있고 많죠. 뭐 있는 건 다 잡을 수 있죠. 처음 이 견지를 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색다른 맛이 있다. 시원한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자연을 만끽하면서 하는 이게 매력이네요.
1: 힘든데요?
0: 이걸 빡세다고 하시면은 곤란한데.
1: 첫날부터 너무 이렇게.
0: 아, 뭐 앞으로 여정은 이거보다 훨씬 더 힘든 곳이죠. 아, 방금 입질을 처음으로 왔어요.
1: 입질이 왔어요?
0: 툭툭 하고 이제 소식이 없네.
1: 바다 거신 거 아니고요?
0: 바다에서는 날아다니는데 이거 하천에 왔더니 영 안 되네. 용왕이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1: 용왕이라고 하기엔 좀 뭔가. 이게 예전에 그러면 쓰던 이런 견지 낚시 때는, 네, 주로 어떤 재료로?
0: 이거 대나무로 했죠. 그 옛날에는 강가 강변 마을에는 이게 필수품이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다 누구나 이거 만들 줄 알았죠. 어, 잠깐만요. 잡혔어요.
1: 어, 왔어 왔어?
0: 아니다.
1: 걸린.
0: 걸렸다.
1: 지구를 잡으셨네요.
0: 야, 아이, 잡힌 줄 알고 좋았는데.
1: 고기 걸린 거랑 바다 걸린 거랑 감을 못 잡으시네.
0: 아유, 큰 거. 아니, 잡혔다.
1: 잡혔어요?
0: 아니네.
1: 아이씨. 아, 진짜 감을 못 잡으시네.
0: 아니야. 야, 견제는 또 느낌이 다르구나.
1: 근데 선생님 기록자로 계속 다니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아는 뭐 민속 박물관에서, 네, 일을 한다 이러면은, 네, 주로 이제 거기서 뭐 유물 같은 거 관리하고 뭐 행사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다니실 수 있는 뭐 어떤 특별한 능력 같은 게 있으신가요?
0: 능력이라기보다, 네, 이제 유물과 관련되는 것들을 현장성. 박물관 안에서 수장고 전시실 안에서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현장에서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네, 그리고 그것들을 현재를 기록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그것들을 사라진 거 가지고 기록하면은 뭐 큰 의미가 없어요. 네. 지금을 충실하게 기록해놔야지 미래가 있는 거니까 계속해서 기록하러 다니는 거죠.
1: 네, 항상 제가 질문을 드리면, 네, 짧게 얘기하시는 법이 없네요.
0: 아,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제 이거 낚시하느라고 지금 제 차 양쪽으로 긁힐 것 같은데. 아, 이거 우리 박물관을 위해서 내가 지금 내 차를 진행시켰어요. 시간상으로 비슷한데 내가 잘 아는 적벽강으로 갈 걸 그랬나?
1: 근데 거기는 좀 확률이 있어요?
0: 많이 잡죠. 저 뭐 플라스틱 가지고도 잡았으니까. 그게 경치는 여기보다 더 좋은데.

0: 못 잡으면 젖병깡 앞으로 6개월 동안 안 옵니다.
1: 오케이. 선생님. 예. 이거 세 번째. 예? 아, 이거 첫날부터 만나자마자 이렇게 고생을 시켜요?
0: 이거 참, 예, 면목이 없네요, 이거.
1: 아니, 뭐, 넣으면 바로 나온다면서요.
0: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러지?
1: 아, 낚시가 쉬운 게 아니에요.
0: 정말 마음대로 안 되네요, 이거.
2: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3: 자, 처음 해보는 견지 낚시. 제대로 당하고 갈 건 같습니다. 창희쌤, 네. 입으로 낚시하셔야 되는데 오늘 너무 조용한데요? 갑자기?
0: 입으로 낚시해야 되는데 지금 할 말을 잃었어요. 나 여기 있어. 없어. 물고기 없어. 카메라. 너도 고생이 많아.
1: 짜증이 확 날래 그래.
0: 야,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어. 와.

0: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합니다. 양국이 함께 번영하고 국민들이 그 혜택을 피부로 느끼는 국민 체감형 협력 방안을 끊임없이 창출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1: 日韓関係をさらなる高みに引き上げるために 協力の裾野を広げていくために引き続きあらゆるレベルで緊密に意思疎通を行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0: 자꾸 손이 가.
1: 뭐 드시는 거예요?
2: 오디요. 오디.
3: 네, 그거 맛있어요.
4: Everything here is new to them.
0: 밖에 오면 먼저 디저트 먼저 먹고 그다음에 밤 일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3: 하루하루가 다르네.
4: 도시에서 제가 했던 일들이랑 전혀 다르니까 이 생소한 어떤 새로움이 바쁘면서도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5: How about living happily in a new place close to nature for 3 months? 사교 village in Cheongup, 전라북도 province is surrounded by tall mountains and deep valleys. One of its remote neighborhoods is home to an old closed school. The last time it welcomed children was 27 years ago. Nowadays, it's a facility for grown-ups instead. Kim Ki-ok and her husband renovated the school to publicize the joy of living in rural areas to those who plan on moving to the countryside.
6: 24년 전에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교촌인 예비 교육이나 아니면 선비 인성 교육을 하는 교육관으로 또 잘 활용하고 있어요.
5: 4 people who want to move to the countryside gathered here a month ago for a 3-month stay to experience rustic living. Kyung's husband, Kim Doo-kyung. He says it took a lot of trial and error to adapt to life in the village where everything is profoundly different from urban life. He used his experience to design a 3-month rural experience program. Participants can receive living expenses and funding from the 전라북도 provincial government.
7: 여기 귀촌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이제 돈의 노예가 돼서 살지 말고 그렇게 향유하는 삶을 하자 그걸 알려드리고 싶죠.
0: 보이세요?
5: These people dreaming of making a fresh start in life joined the program a month ago. They have adapted well to the slow pace of life in the countryside. Today, they are harvesting the result of 1 month of hard work. Today's highlight is crown daisy.
8: 자기가 먹을 것만 그만 뽑으네.
9: 먹다니 오늘 먹는 거예요 이걸?
0: 오늘 이거 먹을 거예요. 회장님 이거 쑥이라고.
10: 선생님 이거 아니, 이거 쑥이죠? 쑥 쑥 친구 쑥 갓.
8: 저기 막 어리면은 쑥, 크면은 쑥 갓.
9: 아. 뭐라고
10: 아, 아주 재미난 일이네. 왜냐면 어리면 쑥, 크면 쑥 갓.
8: 아, 쑥이랑 똑같잖아요.
10: 아, 쑥하고 똑같아요.
0: 그죠?
5: Whatever it's called, one thing is true. They grew it firsthand, so it's amazing and precious anyway.
0: 보통 이게 살 때는 딱 완성돼 있는 것만 사니까 그 과정을 모르잖아요. 근데 변해가는 모습이 그야말로 너무 감동이라 그럴까?
5: The joy of investing time and effort slowly to cultivate something. It's the first time they've had this feeling since raising their children.
0: 도시에서 너무 주부로 또 제가 또 일을 가지고 이렇게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아주 가끔씩 좀 이렇게 시간을 좀 느리게 좀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도시에서 제가 했던 일들이랑 또 여기서 내가 하는 일들이 전혀 다르니까 이 생소한 어떤 새로움이 바쁘면서도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11: 그만큼 볶았어요?
8: 야, 풍성한 한 끼다. 오.
5: The baskets are full. Now it's time to harvest rainy leaves.
6: 좀 이렇게 따서 먹으면은 그렇게 안 되는 거고 이걸 싹 데워요. 그래서 1년에 3번 정도를 따서 비타민을 쓸 수 있다.
0: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물론
5: Since ancient times, rainy leaves were used in cooking, while stems were used to make fabrics.
9: 아니 깻잎까지 생겼어요. 여기 생긴 거는.
0: 그래서 막내나 이거 깻잎인 줄 알고 따려고 했는데 뒤를 보니까 얘가 하얗잖아. 그래서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도깻잎이라고 우리 안 땄거든요.
9: 깻잎 향이
10: 깻잎이라고.
0: 선생님 자리는 조금 거시기.
5: Rainy leaves look similar to perilla leaves. But they are white on the underside.
6: 수북에 이거 삶은 거 얼마 안 돼요. 그래야 모신이 많이 넣어가지고 맛있는 모신이 개떡 송편을 해서 먹지.
5: It's the best time to harvest them because they tend to become tough when the weather gets hot. They return with armfuls of gifts from nature.

0: cooking. By focusing on cooking what she likes without worrying about others, to realizing her distant dream of moving to a rural area. Lee Jin, who retired after working as a public official all his life, also feels this way. These people come from various backgrounds, but after discovering the joy of touching the soil and plants with their hands, they all want to live by making everything firsthand.
1: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2: 네, 맛있게 드세요.
0: 미선 special seasoning made with shredded apples. How does it taste?
3: 엄청 고소한데?
4: 좀 텃밭을 또 좀 일하고 먹으니까.
3: 야, 진짜 오늘 진짜 경무에 시달렸어. 우리가 이 한 끼를 먹으려고 너무 불쌍한 고생을 한 거야?
5: 저는 다음 생에 태어나면 조금 즐기면서 먹고 싶어요. 너무 바쁘게 먹지 않고. 심지어 밥을 10분 안에 다 먹잖아요. 그럼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0: It's a chance to make it happen. Now it's alone time. Lee Jin heads to the village.
3: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0: Whenever he has time, Lee Jin does volunteer work by giving local seniors haircuts. His tools look very professional.
6: 선생님, 이발 기술 배우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3: 5년 된 것 같은데요.
7: 참 멀다가 가지고.
8: 아이고, 지금까지 안 오시느라 고맙네.
7: 이렇게 고마운 일이 있을까?
3: 7월 말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 저희들 부르시면 돼요.
0: There are no hair salons in Sagyo Village, and the nearest one is at least 30 minutes away by bus. That's why many villagers miss the time to trim their hair. This gentleman is getting his first haircut in 3 months.
8: 친구나 저 가야요. 살래도 없어.
6: 여기서 얼마나 나가야 돼요?
8: 여기서 살래는 10리. 저 7분에 20리. 정업은 한 40리 댕겨요. 근데 잘 못 그런 게 안 갈라고요. 잘 머리 깎으러.
6: 아저씨가?
8: 예. 잘 못 그런 게 안 갈라고. 귀찮은 게 안 갈라고. 근데 이렇게 깎아진 게 좋고 막.
6: 시원하세요?
7: 시원하지 그럼요.
0: This elderly couple often bickers because of the husband's hair. But today, they don't need to fight. Lee Jin knows it was the right decision to learn barbering. Here's another person who enjoys living in a community. An Junyoung was very lonely when his mother passed away, and he was left alone in a city.
9: 도시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그래도 일하면서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도 제자리인 것 같고 우리.

0: 일하기라도 편하고 좀 조금 여유롭고 이렇게 좀 이렇게 막 바쁘게 어디 얽매여서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한계점도 온것 같고 뭐.
1: One day he learned about this program. He says he's having a great time now.
2: 오늘 우리는 어디 비빔밥에 먹었다. 오디가 지금 너무 많이 익었어. 그럼 오디 쌤 맛있게 만들어서 엄마 가져간다고 말해줘. 기대하고 있어. 끊어. 잘 자.
1: Mi-sun has lived as a busy homemaker and working mother. It's her first time having a quiet time alone without her loved ones.
3: 요 나이 때가 조금 삶에 대해서 조금 지쳐가는 때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조금 이렇게 본인이 심표 시간을 가진다면 가족하고도 관계가 더 견고해질 수 있거든요. 저희 남편이 이렇게 매일 전화 안 해요. 근데 제가 오고 나서 매일 전화하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제가 떨어져 있으니까 더 전화도 자주 하고 평소에 마주보고 했던 얘기 외에도 또 많이 나누게 되니까 그 부분도 괜찮은 것 같아요.
1: This is her favorite part of living in the countryside.
2: 처음에는 되게 좀 시끄럽게 들렸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시간이 지나니까 소리가 더 이렇게 작아져요, 이상하게. 시끄러운 게 아니고 굉장히 적당한 하모니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합창하는 것 같아요, 저들이.

0: A morning walk together brings them to Okjongho Lake, a large man-made lake located on the border between Imsil and Jeongup. It's their second visit.
1: 지금 막 엄빛이 반짝반짝한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시간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낮에도 한번 왔었는데 색깔들이 달라요. 저 물 색깔이요. 저기는 옥빛이네. 저 바로 산 아래는.
2: 여 근처에 옥정호 인근에 지금 비어 있는 집이 몇 채 지금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살고 싶습니다.
0: What is it like to live in this beautiful area? The more you look at it, the more you wonder what it's like. The four return to their lodging. They're making rice cakes with rainy leaves that they harvested yesterday.
1: 모시 송편 만들 반죽이에요. 우와, 색깔 너무 예쁘다. 그죠?
3: 자, 얘는 녹두.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다른 맛, 우리 새롭게 좀 유자를 좀 넣어봤거든요.
1: 선배는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0: They use their childhood holiday cooking skills to make ramy rice cakes.
2: 맞아. 브랜드를.
3: 사교. 네.
2: 사교 꼭 넣어야 됩니까? 이거 하여튼.
1: 회장님 거.
4: 자, 이건 엄청 두껍네요. 아이고, 살쪄가지고 뭐 하고 있겠어. 근데 지나치게 통통하면 맛이 덜하다고요.
5: 일대로 쭉 미는 게 낫지 않나? 개떡 만들 거면?
1: 어? 정말 개떡 되겠네.
0: In no time, a pot is full of rice cakes.
6: 원래 모시가 좀 유명한 동네예요?
3: 아, 유명하다기보다 이제 자연 속에 모시가 자연적으로 자생하는 모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집집마다 이때가 되면 그 모시잎을 어제처럼 따가지고 냉동해놓고 1년 내내 쓸 수 있게끔 그렇게들 하죠.
1: 우와, 우와, 이거 봐라, 반들반들하네.
0: Rice cakes made with ramy leaves are chewy and light.
1: 너무 맛있게 됐어요.
5: 벌써 됐어요?
1: 향기가 있다, 그치?
5: 사서 먹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다. 진짜로.
7: 굉장한 게.
1: 앙꽃잎 한번 먹어.
6: 신기하세요?
7: 신기한 거 맞는데 이거.
0: Never before was it so much fun not to know something.

0: 일단은 저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이렇게 좀 충만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방해가 없잖아요.
1: 모든 게 새로운 거죠. 나를 아는 것이 새롭잖아요.
2: Each day of their 3-month stay is new. What kind of happiness awaits them at the end of it?

0: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합니다. 양국이 함께 번영하고 국민들이 그 혜택을 피부로 느끼는 국민 체감형 협력 방안을 끊임없이 창출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1: 日韓 관계를 さらなる高みに引き上げるために 協力の裾野を広げていくために引き続きあらゆるレベルで緊密に意思疎通を行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핵음은 두 줄로 된 하악기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 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핵음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어느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so peculiar and very, very interesting. Try to guess this. This is bamboo. Bamboo shoots. So the bamboo, when it's growing up, this is the first tender piece. So it's called chuksun in Korean language. And it's part of the diet of Korean people, especially on this region.
1: 그러면 어떻게 맛있게 먹으면 돼요?
2: 보통 살짝 데쳐가지고 이제 무침이나
0: 무침
2: 무침
0: 맞다 맞다. 네. 그리고 무침하면 그런 축순의 그런 네. 식감을 살릴 수
2: 그럼,
0: 있죠.
2: 네.
0: 그 아삭아삭
2: 아삭하고 은은한 향이 있어요.
0: 은은한 네. 향이 있어요.
2: 지금 4월 말에서 5월 말까지 나오는데 이제 1년에 한 번에
0: 한 번에
2: 기한식
0: This is a true treasure. Not only super local, but it comes out only 1 month a year. So we are just right in time to try this. So good, so good.
1: 그러면 꼴, 초무침으로 할 거예요. 근데 초무침 하기 위해서 아마 다른 아마 숟갓 같이,
2: 같이 무침으로 숟갓도 향이 좋으니까
0: 오케이.
2: 네, 숟갓하고
0: 오케이 이거
2: 네 두 개면 충분합니다.
0: 네, 네. 저는 따로 다른 네. 메뉴 만들고 싶어요. 떡갈비 만들기 위한 맛있는 고기 찾을 수 있을까요?
2: 네, 저희 종이 코너에 있어요. 가셔서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사장님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어떻게 오셨어요?
0: 저는 떡갈비.
3: 떡갈비.
0: 떡갈비 하고 싶어요.
3: 오케이.
0: 이거 맛있는 오케이, 거 오케이, 추천해 오케이, 주세요. 오케이.
3: 일단 소고기.
0: 일단 소고기.
3: 와. 그러면 가슴 쪽.
0: 아이고 가슴 쪽.
3: 가슴 쪽.
0: 가슴 쪽. 여기.
3: 결이 식고 지방이 살짝.
0: 살짝만.
3: 이거는 가슴 위에 쪽. 더 육즙이 더 나오죠. 이거 제가 추천해 드려요. 네,
0: 추천.
3: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아, 이거만? 담양 떡갈비는 다 빤빤 돼지고기, 소고기 맞아요?
3: 맞아요. 떡갈비는 지방이 좀 있어야 된다면
0: 있어야 돼요?
3: 네, 앞다리가 나을 거 아니에요.
0: 오케이. 아, 근데 그거 큰 거예요. 그래서 혹시 따져주시겠어요?
3: 가능합니다.
0: 진짜?
3: 네.
0: 와,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사장님, 저는 떡갈비 그리고 죽순 무침.
3: 네.
0: 근데 이제 술.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네.
3: 담양의 한약재를 넣어가지고
0: 한약. 너무
3: 최고예요.
0: 너무 재밌네요. 네. 어디인가요?
3: 추성골이라고.
0: 이거 노트. 오케이. 너무 감사합니다.
3: 너무 맛있습니다.
0: 이거랑 딱 이거에 딱 쫙 끝내줘요. 잘 빠세요 오늘. 네. 안녕하세요. 맛있는 담양 고기. 죽순.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4: 예. 선생님.
0: 안녕하십니까. 네. 혹시 여기 추성골 네, 마시죠?
4: 예, 예.
0: 그러면 잘 찾았습니다.
4: 예, 아니시죠.
0: 감사합니다.
4: 아, 멀리서 오셨네.
0: 아니, 저는 사실 여기 담양 네. 마켓에서 이거 맛있는 담양의 특산물 다 장봤어요. 거기 담양의 유명한 술 있냐고 물어봤는데 바로 추성골 말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대표 술 뭔가요?
4: 대표 술은 추성주라고 해서 사찰에서 유래된 술이기 때문에
0: 와.
4: 스님들 아시죠? 스님. 스님들이 곡차로 드셨던 술이.
0: 진짜로?
4: 네. 여기 오셨으니까 그러면 체험을 한번 해보고 가실래요?
0: 체험?
4: 네, 추성주를 간단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0: 진짜로? 바로 체험할 수 있을까요? 네. 와, 저는 너무 궁금해서. 이거 항아리? 여기 술 안에 있어요?
4: 이거는 증류주.
0: 증류주. 그러면 바로 증류해서 그러면 이거 도수 높죠?
4: 이게 도수가 높죠. 도수가 높은데 이제 이걸 침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도수를 좀 내리쳐야 돼요. 저 소주끓여 냈을 때 65도 정도 나오니까.
1: 아, 그런 거?
4: 그래서 이제 도수를 39도 정도로 나르쳐가지고 이제 약재를 첨가를 하는 거예요.
1: 근데 이거 뭔가요? 자, 이게 좀 맞춰볼 거예요. 왜냐면 이거 진짜 낯설지 않은 거예요. 구기자죠.
4: 우리 한국의 토속적인 약재를 다 알고 계시네?
1: 네, 왜냐면 저는 아침에 한 큰 스푼 다 먹는 편이에요. 아침마다. 오, 이거. 그리고 베리라면 전통적인 베리 오미자죠.
4: 맞아요.
1: 예스. 오, 감사합니다.
4: 이게 뭐게요?
1: 아, 전 그 시트루스 과일 같은 껍질인 것 같아요. 유자?
4: 유자? 유자가 아니고 이건 귤.
1: 아, 귤. 필. 네, 네, 그 껍질. 그러면 우리 해보시죠.
4: 네, 그래요.
1: 와, 진짜 네. 세요. 네. 벌써 취한 것 같아요.
4: 그렇죠. 와. 도수가 좀 있으니. 자, 여기에다가 우리 박 선생님이 한번 약재를 여기다 첨가를 한번 해보세요.
1: 자, 하나. 이렇게 한 줌. 두. 오미자 진짜 맛있어서.
4: 보름 후에 이제 맛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1: 너무
4: 여기에서는
1: 좋네요.
4: 오셨으니까 네. 진짜 우리 이제 추성주 맛을 보셔야지.
1: 네. 오, 와, 색깔이 왕금. 왕금 색깔. 왕금 색이죠. 아, 아까보다 진짜 다르네요. 오, 여기 귤. 귤 향이 진짜 그런 은은하게 이렇게 올라와요. 어?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와, 헤이즐넛, 초콜릿 그런 맛이 나요, 거의. 아마 오늘 이거 구매했던 것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 오, 예.
4: 뭘 구매하셨어요?
1: 이거 담양.
4: 오! 오! 담양의 대표 특산물이네.
1: 이걸로 무침, 초무침.
4: 아, 네. 죽순무침.
1: 예. 네. 조금 상큼하게. 왜냐면 여기서 그런 뒷맛으로 신맛이 있어서 초무침 한다면 너무 잘 어울릴 거죠. 그리고 맛있는
4: 오, 오. 담양의 떡갈비네.
1: 딱 와. 맞았어요. 와. 정답. 떡갈비. 오, 너무 너무 좋아요. 이거 떡갈비. 여기 양지, 앞다리 아. 같이 섞어서
4: 네. 수성주하고 컨셉이 딱 맞는 거예요.
1: 맞아요. 그리고 이거 딱 하나, 둘, 셋. 담양. 담양 한 상에.
4: 따봉이지.
1: 금욕하시죠. 와, 오, 너무 좋네. Here we go again, my friends. Look at this. My favorite part, the cooking. And today, the main ingredients. Meat coming from the farming around here. And the chuksun and the bamboo shoot. With two very amazing ingredients, I will do two very Damyang recipe. One is tteokgalbi, similar to a kind of a meatball. And one is chuksun muchim, spicy, refreshing salad. So now let's start with tteokgalbi. Tteokgalbi, two kind of meat. One is daeji, pork meat, and it's the aptari, the front leg, which the Saja name said it's very, very perfect for tteokgalbi, very delicious, because it has a good percentage of fat and also very delicious muscle. And then hanu. Hanu is the traditional breed of Korea. Especially this part is the chest part, the upper part. Very, very perfect for tteokgalbi. So now let's do the mixing. So the meats are mixed. Now the vegetables. One is onion and one is spring onion. Okay, very, very fine, fine chopping. And that's it. Let's put just a little bit in the pan. And tepa, spring onion. Like this, a cross section.

0: Now, let's play it.
1: Oh, yes. Beautiful. Now, let's put some pa all around and toasted sesame seeds.
0: Done. My friends, today I'm very, very satisfied. I was really able to put Damian. Now I can't wait to try this with 선생님. 선생님! 우리 같이 맛있는 거 먹어야 돼요. 보답이 됐을까요?
2: 눈으로 보니 네. 더 먹음직스럽게 보여요.
0: 특별한 거 있어요. 소스는 축성주로 만들었어요.
2: 에이? 네. 그래요?
0: 맞아요. 축성주로 이렇게 디글레이즈 맛있는 고기 소스 만들었어요. 진짜 축성주랑 같이 조합이 한다면 너무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

0: 무슨 맛이에요?
1: 진짜 풍부한 맛이라서 귀에 정리하는 역할이에요.
2: 깔끔해지는데.
0: 맞습니다. 좀 드셔보세요.
2: 자, 담양에 살면서 죽순을 많이 먹어봤지만 이제 우리 셰프님 만든 죽순.
0: 네, 죽순 무침. 어떠세요?
2: 와, 손맛이 들어있어서 그러니까 땡기네, 자꾸.
1: 진짜 너무 재밌는 식감이에요. 네,
2: 씹히는 그 느낌.
1: 이거
2: 잘 닦았어.
1: 진짜 아삭. 이거 아삭아.
0: 오, 아 역시 감사합니다. 딱 필요 있었어요. 어, 예. 아, 재밌어요. 아, 여기 분위기가 너무 너무 좋아요. 자, 이제
1: 오, 진짜 동그란 맛이에요. 그리고 그 한약식 재료 들어가 있어도 그거 안 나와요.
2: 그렇죠.
1: 진짜 너무 세련된 진짜 섬세한 맛이에요. 아 진짜 고급스러운 술이에요. 어 예술.
0: 어 이거 완벽해요.
1: 이 맛을 강화시키는 역할이에요. 너무 신기해요.
0: 이제
2: 물장 한 번 더 하고.
1: 아 종결이다. 아, 이제 아 끝내줘요. 너무 좋아요.
2: 아, 부러울 겁네.
1: 어 진짜 제가 스스로에게 만족스러운 만큼 선생님도 진짜 만족스러워 보이시네요.
2: 네.
1: 아, 너무 좋아요.
2: 네.
1: 아, 그러면 제 오늘의 목표를 잘 달성한 것 같아요. 맞아요?
2: 네.
1: 어, 좋아요. So my friends, I'm very very happy. He looks very happy. So that was my goal today, to create 담양 in one table, as I always do when I go around with you across Korea. And then I really wanted to thank you, not just because he was very very kind to me, but also because he is putting effort to do this kind of liquor. This is Korea. This is Korea roots and culture, and I love that. And I really hope you love as much as I do. So let's meet in another episode with another interesting and delicious food and another traditional Korean liquor. 감사합니다.

0: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합니다. 양국이 함께 번영하고 국민들이 그 혜택을 피부로 느끼는 국민 체감형 협력 방안을 끊임없이 창출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1: 日韓関係をさらなる高みに引き上げるために協力の裾野を広げていくために引き続きあらゆるレベルで緊密に意思疎通を行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0: 이나네.
1: 아, 지금부터 맞춰서 뭐 맞춰. 근데 지금은 저 사고를 안 막아. 그래요? 오늘 이거
2: 전혀 안 나오네. 망고는 전부 다 버려지네. 이제

0: 언제나 우리 사람들이 전화가 와서. 그래서 성사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갈 때까지 정말 걱정하지 마라.
1: 아니, 제가 한번 물어보면 되니.

0: to set the fat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the Bank of Jeong Yi-seok Yong-guon. Bank은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들단이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0: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합니다. 양국이 함께 번영하고 국민들이 그 혜택을 피부로 느끼는 국민 체감형 협력 방안을 끊임없이 창출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1: 日韓関係をさらなる高みに引き上げるために協力の裾野を広げていくために引き続きあらゆるレベルで緊密に意思疎通を行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김밥 한 줄을 싸기 위해서는 정말 정성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금치, 단무지, 당근, 우엉, 햄, 맛살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그 하나하나 생으로 넣는 게 아니에요.

0: 패스트푸드를 먹을 것이냐 김밥을 먹을 것이냐에 선을 딱 쓴다면 김밥을 택할 수밖에 없죠.
1: 빨리 한 끼 때울 수 있고 그래서 김밥은 항상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0: 흘리지 않고.
1: 김밥 종류도 너무 많잖아요. 뭐 참치김밥, 소고기김밥, 뭐 멸치김밥.
0: 먹는 사람 입장에 잘 모르는데 만드는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어우, 손이 정말 많이 가죠.
1: 네.
0: 그래서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만들기는 싫고 먹는 건 맛있으니까 김밥 가게들도 많고.
1: 저는 그 김밥의 매력에 푹 빠져서 현재 김밥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0: 참기름의 향, 싹 이렇게 입을 감싸는 참기름의 향과 밥의 꾸덕꾸덕함이 믹스가 되면서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침이 나오는데 꼬다리가 먹고 싶은데 그냥. 아 근데 제가 듣기로 지금 미국 쪽에서 김밥이 난리가 났다고 들었어요.
1: 아 진짜?
0: 난리가 났어. 그들이 이렇게 굉장히 건강식으로 느껴진대요. 이 바다에서 나온 김과 그 안에 야채들 그리고 밥. 그리고 딱 맥기지가 그들은 점심때 이렇게 나와서 뭐 공원에서도 밥도 많이 먹고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제대로 된 한 끼니까 김밥은 제대로 된 한 끼. 네, 패스트푸드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의 재료들이 정성을 싹 밥으로 말아서 기구로 싹 바르면 진짜 든든한 한 끼. 저는 이남 이녀 중에 막내로 자랐는데요. 그 초등학교 때 그 소풍의 안겹치기를 우리 형과 막 이렇게 안겹쳐야 네 번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김밥을. 엄마는 힘들겠지만 아침마다 싸셔야 되니까. 근데 네 명이 자라다 보니까 그 끝에 꼬다리 전쟁이었어요. 꼬다리에 재료가 더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김밥 먹으면 전 꼬다리부터 먹어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써는 김밥보다 한 줄 그냥 통으로 뜯어 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아서 그냥 바로.
0: 아.
1: 근데 좀 잘못 씹으면 또 아삭이 쭉 뽑혀요. 김밥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 뭐니 뭐니 해도 떡볶이, 다음 오뎅 국물, 그 중에 최고 뭐예요?
0: 뭐? 모두가 생각하는 라면.
1: 라면이죠.
0: 다 돼 있는 거 아는데도 또 거기서 한 젓가락을 먹어야 돼 이게. 아. 거기서 한 젓가락 딱 먹어봐요. 이건지 다 알아 이제. 이미 우린 요리사기 때문에 다 아는데도 한 젓가락을 먹고 라면을 탁 먹으면 촉촉하면서 국물하고 해가지고 입에서 이게 말아서 들어간 건지 따로 먹었는지 모르게 싹 갔더니
1: 김밥은 옹알스다.
0: 모든 이가 사랑한다.
1: 아,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다.
0: 맞아. 네. 옹알스는 김밥이고 김밥은 옹알스. 김밥집 하네.
2: 김 먹었어.

0: 날씨 너무 좋아요.
1: 너무 좋아요.
0: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너무 좋아. 예술적인 그런 날씨네요.
1: 그러네요. 영감 받기 좋은 날씨예요.
0: 아, 여의도 자주 오시나요? 어떻게?
1: 아니요, 자주 안 와요.
0: 자주 안 오세요?
1: 네.
0: 저 같은 경우는 교수님, 네. 여의도가 어떻게 보면 제2의 고향이거든요.
1: 그렇죠. 맨날 촬영하시죠.
0: 네, 맨날 여기 촬영해서 사실 이 여의도 공원도 정말 자주 왔습니다.
1: 아, 그러세요?
0: 네, 정말.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게 네.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예술적으로 무슨 롤러스케이트 타시는 분 본 적이 있습니다만 한 번도 여기서 예술 작품을 본 적이 없어요. 여의도 공원 안에는 네. 아트가 없어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요.
1: 제가 알기로는요, 약간 조금 생각나는 게 있어요. 좀 대성 씨랑 비슷한 이미지의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0: 저랑 비슷한 뭔가요?
1: 네.

0: 옛날에 어린 왕자였다면서요?
1: 아니 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어린 왕자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던 적도 있던 것 같아요. 어린 왕자라고. 아 근데 이거는 네. 장난감이잖아요. 블록 장난감.
0: 그렇죠.
1: 네.
0: 살짝 유치해 보이기는 하는데
1: 네.
0: 이거 부리가트라고 해요.
1: 아 맞아 부리가트.
0: 네.
1: 뭐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도 이제 어른들도
0: 네.
1: 키덜트라 그래가지고
0: 맞아요.
1: 사서 이제 모으기도 하고
0: 네.
1: 막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막 유명한 그런 건물들 있잖아요.
0: 네.
1: 뭐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0: 네.
1: 그것도 유행이더라고요, 되게.
0: 그러니까 보통 키덜트 문화라고 그러면 약간 네네. 퇴행적이고 좀 부정적인 그쵸, 의미들이 그쵸. 많은데
1: 네.
0: 요즘은 키덜트 뮤지엄도 있어요.
1: 아, 키덜트
0: 그러니까
1: 뮤지엄.

0: 직장 생활 속에 그 각박한 그 생활 속에 이런 어린 시절의 향수랑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정서적으로 안정도 되고 좀 위안이 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브리가트만의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0: 이 조립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게 규격화된 제품들을 어디에 어떻게 선택해서 넣느냐에 따라서 무한한 변형 가능성이 생기죠.
1: 맞아요, 맞아요. 네,
0: 형태가 마구 달라지겠죠. 그리고 또 사용 설명서 대로 그냥 똑같이 하면 같은 제품에 또 무한한 재생산이 되는 거고.
1: 저는 한 번도 설명서를 한 적이 없거든요.
0: 아, 진짜요?
1: 그게 어려워서 제 마음대로 갖다 붙였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0: 와, 역시 영재야.

0: 한데요?
1: 그러게요.
0: 그거는 되게 크잖아요, 원래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은.
1: 그렇죠. 저희가 알고 있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은 180cm가 넘는 거대한 조형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지옥의 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0: 지옥의 문이요? 지옥의 문을 몇 번 열어본 적은 있던 것 같아요.
1: 오기스트 로댕의 지옥의 문은요, 원래 단테 신곡에 나오는 지옥을 이렇게 형상화한 거거든요.
0: 아, 네.
1: 지옥으로 가는 막 고뇌와 고통, 번뇌, 아비규환적인 모습, 그게 굉장히 실제적으로 묘사가 됐거든요.
0: 네.
1: 거기에 이제 일부예요. 근데 요 생각하는 사람은 단테의 고뇌하는 모습, 그거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요.
0: 아. 네. 거기서 봤던 생각하는 사람이 더 묵직하게 다가올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친근한 소재잖아요.
1: 네.
0: 어떤 그런 소재가 주는 네. 그런 예술품들에서 주는 어떤 느낌이 되게 다르겠네요.
1: 많이 다르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 명확성이 소재에 의해서 나타나거든요.
0: 아, 이 작품이 네. 어디에 놓여 있는지 어떤 소재로 만드는지에 따라서 주는 느낌이 확 다른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대성 씨는 무슨 얘기를 하면 그냥 쏙쏙 스펀지처럼 스며드네요.
0: 2회차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저는 아마 뭐 작품을 만들 것 같아요.

0: 안녕하세요, 작가님.
1: 안녕하세요.
0: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작가님 소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저는 조각가 김성복이고요. 성신여대 조속과에서 교수로도 재직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교수님 두 분이 앉아 계시니까 뭔가 무게감이 확 느껴지네요. 사실 저희가 아까 오면서 우리 교수님의 작품을 보고 왔거든요. 도깨비 방망이잖아요. 그런 거를 모티브로 하신 거는 처음엔 몇 살 때부터 뭘 하셨는지?
1: 뭐 몇 살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대학교 교수 하면서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설화, 신화, 전설 이러한 것을 어떻게 발굴하고 작품으로 네. 의미 부여할 수 있는가에 관심이 많았어요. 네. 이 땅의 정서를 담을 수 있는, 하지만 그 과거를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닌 재해석이 필요하다.
2: 현대적으로 재해석.
1: 네, 네. 그러한 면에서 전래동화를 재해석해서 우리 시대의식이 있는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근데 방망이 하면 보통 이렇게 하나잖아요. 근데 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줄기가 뻗쳐져 있더라고요. 그거는 의도가 있으실 것 같아요.
1: 방금 얘기하였듯이 재해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도깨비 방망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다가 생각한 것이, 방망이가 자라나면 좋겠다. 무럭무럭 자라나는 도깨비 방망이를 상상했습니다.
3: 방망이 하나로는 모든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지기 힘드니까 여러 갈래로 뻗어서 많은 도깨비 방망이를 기원하신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잘 봐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수저란 말이 전 너무 좋은 것 같거든요.
1: 그러니까.
0: 뭐 금수저, 은수저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럼 작가님은 무슨 수저를 가지고 태어나셨나요?
2: 저는 그냥 평범한 스텐? 스텐 수저.
1: 그러니까 꿈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여기 그 현실이 어둡고 맞아요. 그거에도 꿈을 꾸면은 항상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힘들어도 그거를 이겨낼 수가 있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근데 데뷔도 호크니도 그러잖아요. 예술은 아름답고 기뻐야 된다. 그것처럼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은 그냥 웃음 짓게 되고 기쁘게 되고 꿈이라는 그런 매개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2: 너무 해석을 잘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2: 네.
1: 교수님께서 만드신 캐릭터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캐릭터는 어떤 거예요?
2: 저도 제가 만든 캐릭터 중에 마음에 드는 캐릭터가 네. 많았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없는 네.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네. 실은 항상 계획 단계에서 와 나는 천재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0: 네, 그런 저도 그런 생각 가끔 하거든요. 다들 하나군요 그런 생각을.
1: 왜 저는 안 하죠? 저 맨날 자괴감에 빠져요.
0: 그래서 안 하세요?
2: 근데 그 과정에서 네네네. 너무 그 저만이 알고 있는 그 부족함이 알기 때문에 항상 저를 대표하는 작품이 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작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작가님이 만든 작품 중에서 가장 아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2: 아끼는 게
0: 이거는 안 팔 거다.
2: 네. 실은 저는 다 아끼기 때문에
0: 다 아낀다 안 됩니다. 하나만
1: 다 아끼는데 다 파셨어.
0: 이거 하나는 내가 이거는 정말 아낀다.
2: 그 대학생 때 만든 작품인데요.
0: 네네네.
2: 박애라는 석조각이 있었습니다. 그 작품은 특별히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작품을 만들어가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그 작품을 제일 아끼는 편입니다.
1: 돌 깎는 거 쉽지 않죠.
2: 네.
0: 아, 그 돌을 직접 깎으시면서 이렇게.
2: 네.
0: 그런 작품을 담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뭐 어떤 소재를 쓴다든가 어떤 재료를 쓴다든가 그런 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2: 재료마다 그 재료가 갖고 있는 물성이 네.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돌로 표현하면은 그 돌 안에서의 그 시간에 축적된 시간을 전 느낄 수 있고 스테인리스로 이렇게 표현할 경우엔 그 도시적이고 우리 시대를 표현하는 데는 또 금속성이 더 적합한 것 같기도 해서 네. 뭐 여러 가지 재료를 그때그때 필요한 재료를 선택합니다.
0: 가장 좋아하는 재료는 어떤 재료인가요?
2: 돌입니다. 돌. 돌은 그 다른 재료에 비해서 제일 정직하고 시간을 많이 필요한 거 필요로 해요. 그래서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게 돼요, 돌이. 그렇기 때문에 돌이란 재료가 가장 저에게 잘 맞는 거고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1: 그렇죠. 그럼 나무는 다르시죠?
2: 아, 나무도 좋은 재료인데 네. 가끔 그 나무가 살아있을 때를 생각한다면은 그 좀 안타까운 게 있고
1: 네. 아파 하는 것 같은 네. 네.
0: 재료에게도 어떤 그런 감정을 이입하시고
1: 작가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0: 아, 진짜요?
1: 말씀만으로도 느껴지지 않으세요? 작품을 네. 보면은 그 사람의 심성도 같이 이렇게 좀 느껴져요. 네.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구나, 아니면 꿈을 꾸고 사는구나. 그게 또 예술의 매력 아닐까요? 말로 안 해도 이미지만으로 그 감정이 전달되는 거.
0: 두 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저 학생인 것 같아요. 내가 학생이 이제 수강하는 것처럼. 듣고 있는 그런 약간 강의료를 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1: 저 주세요. 작가님의 향후 작업 계획은 어떤 식으로 또 진행이 될 것 같으세요?
2: 다음에 작업을 한다 하면은 인류가 수많은 동물들을 멸종에 이르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멸종에 이르게 하는 것이 다 잘못됐다고는 알고 있는데 작품으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또한 꾸짖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0: 이게 이제 그림으로 그렸을 때는 뭔가 표현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조각 작품으로 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하거든요.
2: 그런 것 같아요. 조각이라는 것이 잘 만들어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작가의 철학과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표현, 조형적 표현이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잘 믹스하고 그것을 표현하는가가 중요한데 아직 저도 공부 중에 있습니다.
0: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 우리 또 교수님 작품을 볼 때 어떤 식으로 보면 좋을까요?
2: 그 누구나 그러하듯이 저도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아요. 그런 걱정과 두려움을 어떻게 걱정으로부터 도망치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바람이 불어도 가야 한다라는 제목도 있는데 그 걱정,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나한테는 없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본인이 보고 싶은 것을 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딜 걸어가다가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듯이 미술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작품 안에서 찾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오늘 속초에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아까 지금 약간 입이 좀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빨리 오라고 불러가지고 닭강정을 부를 것 같아요.
2: 근데 맞아요. 이렇게 훈훈한 자리인 줄 몰랐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0: 저희가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1998년 때부터 번역을 하고 싶었어요. 한국을 어렸을 때 떠났기 때문에 군사 정권 시대에 여성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경험을 했고 그런 걸 알고 싶었어요. 제가 제 혀를 expelled tongue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expelled tongue으로 가지고 번역을 하고 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르지만은 저는 그 똑같은 혀로 번역을 하고 제 글을 쓰고 있어요. 처음에 번역을 시작했을 때 저는 시를 쓴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번역만 하고 싶었고 번역에만 굉장히 집중하고 있었어요. 근데 번역을 하면서 저의 글도 그냥 저절로 나타난 거예요. 첫 번째는 자신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작품이나 시를 골라가지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누가 이 시집을 번역을 하라 그렇게 받는 게 아니고 자신이 어떤 작품이 좋은지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거를 먼저 연구를 해가지고 번역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미국 내에 있는 그 독자들 누가 그 시집을 읽을 건지 그 오디언스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걸. 그리고 미국 내에서 어떤 시가 나오는지 그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쓰는 시 그 시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책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지 번역을 시작하고 끝을 낼 수 있어요. 이제 독자들이 선생님 번역 시를 읽고 나서 저한테 어떤 사람들은 편지를 보내요. 편지도 보내고 그냥 만나서 다가와서 그 김혜선 선생님 시 때문에 창작하는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했을 때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Anxiety of Words', 제퍼 프레스가 출판을 한 시집이에요, 선집이에요. 2006년에 출판이 되었었거든요. 그때 김혜선 선생님이 시애틀에 오셨어요. 매년마다 하는 컨퍼런스가 있거든요. 거기에 오셔서 같이 낭독도 한번 했었어요. 그때 선생님하고 같이 시 낭독을 했기 때문에 참 좋았어요. 제가 지금 끝난 번역 시집이요. 김혜선 선생님 시집 날개 환상통. 이해하기도 어렵고 언어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번역하는 할 때 김혜선 선생님한테 질문은 많이 보냈어요. 왜냐면은 그 시의 주제 뭐 subject 그리고 누가 말을 하는지 시를 읽을 때 그게 너무나 애매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던지고 선생님이 저한테 답을 해주시면서 많이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Sorrow Toothpaste Mirror Cream이라는 시집이 있어요. 제가 번역한 거. 그 안에서 I'm okay, I'm pig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 시에서 여러 장면이 나오는데 돼지들이 고문을 받고 고통을 받고 죽음을 경험을 하고 아주 불쌍하게 억울하게 죽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장면들은 한국 현대 역사 중에 안에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받았던 경험을 쓰신 그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참 중요한 시라고 생각하고 사람 대신 인간 대신 돼지 몸
돼지 목소리를 내시면서 쓰신 시가 너무나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블룸 pig. A horde of healthy pigs let young strong men get thrown into the pit. They cry in the grave. They cry standing on two legs, not four. They cry with dirt over their heads. It's not that I can't stand the pain, it's the shame. Inside the grave, stomachs filled with broth, broth and gas. Stomachs burst inside the grave. They boil up like a crummy stew. Blood flows out the grave. On a rainy night, fishy smelling pig goes flash, flash. Busted intestine tunnel, their way up from the grave and soar above the mound. A resurrection. Intestine is alive, like a snake. Bloom pig, fly pig. Boars come and tear into the pigs. A flock of eagles comes and tears into the pigs. Night of internal organs raining down from the sky. Night of flashing decapitated pigs. Fearful night, unable to discard pig, even if I die and die again. Night filled with pig squeals from all over. Night of screams, I'm pig, pig. Night when pigs bloom dangling, dangling from the pig tree.

김하선 선생님이 창작하는 언어는 비스러하고 이미지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오는 언어예요. 그 언어에서 동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쥐들도 나오고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버려진 그 동물들, 버려진 목소리, 그런 목소리들을 제가 또 받아서 영어로 옮기는 일을 하는 게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영어로서는 그 여잔지 남잔지 he, she, pronoun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한국어는 subject 없이도 쓸 수 있고 pronouns도 별로 쓰지 않고, 그래서 저는 항상 선생님한테 이 사람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그가 누구예요? 항상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시에 나오는 리듬, 톤, 목소리, 그런 거를 다시 영어로 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뜻만 아니라. 물론 영어하고 한국어하고 그 문법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 문법도 생각하면서 하지만은 뜻보다 그런 감각, 경험, 그 언어를 다시 어떻게 경험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미국에서 그 독자들이 선생님 시로 읽을 때 창의롭게 경험할 수 있게 시를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0: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게 요리라는 게 장난식으로 해볼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칼도 쓰고 불도 쓰고 이제 뜨거운 기름이 튈 수도 있어서 이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엄격해요.
2: 준비가 안 돼 있네. 필요한 거 다 가져와.

0: 하지만 서로 이제 힘든 걸 알기 때문에 뭐 힘든 점을 격려하기도 하고 보충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면이 약간 가족 같은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1: 선진 셰프님,
2: 네.
1: 오늘 니가 막가나이 한다며?
2: 네, 저 오랜만에 네.
1: 그래?
2: 네.
1: 그래서 오늘 메뉴가 뭐예요?
2: 오늘 소갈비찜 하려고.
1: 소갈비찜. 네. 왜?
2: 그 사연이 있긴 해요, 조금. 네.

안녕하세요. 그 피시코지에서 일하고 있는 이선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진주에서 태어나서 이제 20살 때 학교 때문에 서울로 올라오게 됐고요. 학교를 다니면서 다 배우거든요. 한식부터 양식, 일식, 중식 뭐 세 가지 방을 배우는데 이제 일식을 하게 된 이유가 저희 교수님이 애들 고기 한 마리씩 잡아보라고 노량진에서 진짜 40마리씩 사오셔서 진짜 한 마리씩 잡았어요. 그런 게 되게 멋있더라고요. 애들을 위해 뭐 이렇게 해주시는 게. 그래서 일식하고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던 게 딱 그때였던 것 같아요.

0: 만나게 돼서 와이프 나라인 이제 한국에 가보고 스시를 좀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1: 평소보다 화장 좀 진한 것 같은데?
2: 안 했습니다.
1: 확실해?
3: 코 셰프님은 진짜 되게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이제 본인 가게를 이렇게 내시고 되게 많은 지점들이 있는데 진짜 하나하나 다 관리를 하시니까 그것도 대단하신데 이제 저희 셰프님이 유튜브도 하시거든요. 또 이제 쉬는 날마다 항상 촬영을 하시고 뭐 항상 미팅 있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쉬는 시간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따님이 계신데 따님 얘기하실 때 되게 행복해 보이시거든요. 그리고 되게 아 집에서도 되게 잘 하시는구나. 아니 일을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따님이랑 같이 노시고 사이도 되게 좋으시고 하지? 진짜 정성을 다 하고 계시구나. 일이나 가정이나 어느 하나 소홀하지 않고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0: 내가 이제 스시 거지 오라고 해서 왔지만 네. 이제 여기 스시 거지 오니까 좀 뭐 달라지는 게 있어요? 마음가짐이라든지?
1: 처음에 오라고 하셨을 때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0: 그렇지.
1: 나 여기가 이제 셰프님이 운영하는 본점이다 보니까 뭔가 해를 끼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 그리고 제가 아직 모자란데 여기 올라왔다는 그런 게 또 있어가지고
0: 그래요?
1: 처음에 좀 많이 갈팡질팡했어요, 솔직히.
0: 아, 그랬어?
1: 내가 가도 되나? 배울 게 많잖아요, 솔직히.
0: 그렇지?
1: 여기 같은, 그렇지? 엄청 많으니까 그냥 배우고 싶은 마음에 그냥 마음먹고 왔던 것 같아요. 스시를 처음 잡게 된 기간이 이제 뒷주방일을 1년 2개월 정도 하고 이제 셰프님이 갑자기 스시 지어볼래? 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었지 모르겠지만 네! 했어요. 그게 또 제 인생을 좌우되는 그런 말이었죠. 네! 하고 그때 이후로 계속 스시 연습을 하고.
0: 선진 셰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하고 나이가 20살 정도 차이가 나요. 처음에는 딸 같은 후배였는데 요리도 아예 애초부터 시켰을 때부터 제가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바로바로 피드백이 잘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위험하겠다, 제 자리를 빼서 먹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더 좀 점점 들더라고요.
1: 그 샤리가 남아요, 항상. 남으면은 쉬는 시간에 계속 지어봐요. 이게 또 지는 게 힘들어요. 물이 없으면은 손에 묻고 너무 많으면은 밥이 부서지고. 그래서 막 지어보다 안 되니까 이제 선배님들한테 제 샤리 좀 지어주세요 하고 그 모양 그대로 랩을 싸요. 싸서 이제 집 갈 때 이 동작을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그 샤리가 있는 그 모양 그대로.

0: 선진 셰프님.
1: 네.
0: 오늘 네가 막아나야 한다며?
1: 네, 저 오랜만에 네.
0: 그래?
1: 네. 해보려고요.
0: 뭐 할 수 있어?
1: 해야죠.
0: 뭐 그때는 평소에 안 하잖아. 왜 오늘 갑자기?
1: 아, 평소에 집에서 해요. 조금씩.
0: 집에서 하는 척게 하네.
1: 스탠미를 요즘 잘 안 만들어요. 이제 하게 된 이유가 코오직에 다시 오게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모든 게 셰프님들이 잘해주셨어요. 되게 이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셔가지고 감사해서 이제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0: 그래요? 네,
1: 여기 온 김에 그래도 이렇게 다들 고생하시는데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좀 샀는데.
0: 그래서 오늘 메뉴가 뭐예요?
1: 오늘 소갈비찜 하려고.
0: 소갈비찜. 네. 왜?
1: 그 사연이 있긴 해요, 조금. 이제 이 음식은 저에게 되게 추억이 있는 음식이에요. 이제 제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 가끔 이렇게 진주에 내려가거든요. 그때 진짜 너무 힘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갔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갈 때마다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갈비찜 먹고 싶어. 그래서 항상 내려갈 때마다 갈비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갈비찜을 해보면 어떨까? 자, 이게 핏물을 빼놨어요, 2시간 동안.
0: 2시간 동안?
1: 네, 빼놨어요. 빼놔서 얘를 이제 살짝 데쳐야 돼요.
0: 네.
1: 피 때문에, 피랑 이 그 뼈에 나오는 가루 때문에 살짝 데쳐야 돼가지고 뒤로 한번.
0: 알겠습니다. 데쳐주십시오. 네.

0: 마카나이인데 오늘 집밥처럼 해주겠다.
1: 그렇죠. 아,
0: 좋네요. 근데 보니까 좀 약간 토롱 성분이 이제 나오네요.
1: 네, 이제 수수 나와요. 안에. 네.
0: 보통 갈비찜은 언제 먹어요?
1: 갈비찜 저는 일단 생일 때.
0: 생일 때. 너 어제 생일이었잖아.
1: 엊그제 생일이었어.
0: 4월 7일 생일이잖아.
1: 네, 네 맞습니다. 오. 이제 끄고 빼겠습니다.
0: 오케이. 그냥 한번 볼게요. 조심해. 조심해.
1: 아, 저 힘 셉니다.
0: 힘 문제 말고.
1: 야채.
0: 야채 성질. 네. 알겠습니다. 집에서도 좀 많이 요리 도와주는 편이었어요? 어머니 하시는 거 옆에서?
1: 옛날에는 많이 했었어요.
0: 그래요?
1: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저희 아버지 생신상을 제가 다 차렸어요.
0: 그래요? 다?
1: 네. 미역국에다가 잡채에다가 그 조기라고 생선, 네, 생선 굽고 이제 제가 요리를 본격적으로 뭐 하고 싶다고 생각한 거는 이제 가족들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옆에서 뭐 칭찬하면은 다들 좋잖아요. 네. 그 어린 나이에 이 길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게 딱 가족들.
0: 오케이. 양파로 소스를 만든다.
1: 네, 양파랑 배.
0: 내가 그거 하고 있는 동안 이거 껍데기를 빼고 있을까요?
1: 네, 감사합니다.
0: 그지? 네. 이런 거 하나라도 해놓으면.
1: 역시 셰프님.
0: 아닙니다.
1: 시간을 되게 잘 쓰시네요.
0: 그럼요. 근데 언니가 있었지?
1: 언니가 있어.
0: 세 자매지?
1: 맞아요.
0: 그지? 그 중에 지금 막내 딸이 아니었어?
1: 막내입니다, 저 셋째 딸. 그렇죠?
0: 네. 그래도 하여튼 언니가 두 명 있고.
1: 네, 언니 두 명.
0: 누가 제일 예뻐요?
1: 언니들 서운할 것 같아서 제가 이쁘다고 할게요, 그냥. 욕 먹더라도.
0: 그러니까. 잠깐만, 이렇게 양파 커크는데 괜찮아요?
1: 죄송해요, 말하느라고 까먹었어요.
0: 사실은 사과도 지금 맨 처음에 들어갔던 거 좀 컸어.
1: 그래요? 근데
0: 괜찮습니다.
1: 얘가 좋아서.
0: 오케이.
1: 여기 살짝 물을 조금 넣을까요?
0: 물.
1: 정수.
0: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잠깐만. 셰프님, 물 왔습니다. 정수기 물.
1: 감사합니다.
0: 서울 자연수.

0: 봐, 내가 말했잖아. 아까 맨 처음에 그래요? 들어갔던 해가 크다고. 안 거리잖아.
1: 갈비찜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당탕탕 했잖아요. 뭐 믹서기도 안 되고 뭐 셰프님 옆에 있어가지고 좀 많이 긴장됐어요.
2: 역시 최고 최고.
0: 선진아, 네. 내가 너 만나고 나서 지나면 몇 년 됐어?
2: 5년 됐어.
0: 내가 지금 이런 늘어졌잖아. 네. 내가 너한테 해줬던 일 중에 지금 제일 잘했지.
2: 아, 오케이. 아니에요.
0: 선진 셰프가 요리 잘하지만, 근데 네. 또 어머님 해주시는 요리 먹고 싶을 때는 어떨 때예요?
2: 항상 먹고 싶긴 하죠.
0: 항상. 네,
2: 왜냐면 제가 이제 20년을 엄마 음식만 먹었는데. 이제 올라와서 맨날 배달 음식만 먹다 보니까 항상 뭐 밥 먹을 때마다 생각나긴 하죠.
0: 그렇긴 하죠.
2: 그렇죠.
0: 요리사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알잖아. 남의 해주는 밥.
2: 밥 제일 맛있어.
0: 자기가 맞아요.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많이 하죠.
2: 그렇죠. 아. 셰프님도 일본에서 이제 한국이랑 호주 이렇게 가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한국 오셔서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0: 근데 저는 이제 서울에 올 때는 이미 와이프랑 결혼해서 들어왔으니까 외롭다는 없었던 것 같고, 근데 대신에 이제 한국어 또 빨리 배워야 되겠다. 이거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한국에 오자마자 때부터 진짜 거의 1년 동안은 매일매일 단어 공부 계속. 일 끝나잖아. 끝나면 뭐 10시, 10시 반이잖아. 그때부터 1시간 반. 그냥 커피숍에서 단어 계속 단어. 10개씩 쓰기.
2: 한국어
0: 단어 조금 배웠더니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읽을 수는 있잖아 한국어. 그래서 점점 뭐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인 것 같게 금방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한국은 집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작은 거 아니야? 괜찮아요?
2: 양옆?
0: 이거 완전. 준비가 안돼 있네. 필요한 거 딱 가져와. 한 번에.

0: 나중에 되면 이거 슈슈슈슈슈슈 될 거잖아. 네. 그때부터 몇 분 정도?
1: 그때부터 한 20분 정도.
0: 그때부터 20분?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거 가르비찜.
1: 네.
0: 준비했으니까 저는 이제 맛있고 크물. 네, 장극 같은 거를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앞다에서 제가 바로 준비할게요.
1: 알겠습니다.
0: 오늘 장극은 제로들은 이제 연어의 머리나 뼈 그리고 꽃게를 사용했는데 처음에는 이거를 사이즈별로 이제 잘라주시고.
1: 제 스시집에서 처음 아르바이트했을 때 어떠셨어요?
0: 너무 재밌었어요.
1: 재밌었어요?
0: 그러니까 뭐가 재미있었냐면 막 그때는 이제 알바라서 약간 재미있는 부분만 약간 조금씩 맛보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뭐 튀김도 해봤고 이제 노미 같은 것도 오롯이도 해봤고 하는데 그게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저랑 좀 잘 맞았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1: 그 길로 쭉 오신 거예요?
0: 그 길로 쭉 온 거예요. 와봤더니 한국까지 와버렸어요. 네. 손진 셰프는
1: 네.
0: 스시 하는 게 재밌으세요?
1: 스시 하는 거 재밌죠.
0: 왜 재밌죠?
1: 이게 아무리 해봤자 계속 배울 게 생기더라고요. 앞에 준비하는 과정이 엄청 복잡하고 다양하고 엄청 많으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배우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0: 그리고 이거 아세요? 처음에 만날 때랑 네. 3년째랑 5년째랑 10년째랑 보이는 포인트가 달라.
1: 이제
0: 근데 홀부터 하잖아요. 그러면 왜 사장님 홀을 네. 시키지? 나는 열이 배우러 왔는데. 근데 지금 그렇죠. 하면 홀에서 일하는 중요성이 이제 이해가죠?
1: 엄청
0: 그게 안 하면 사실 거기까지도 맞아요. 못 나오지 않겠어요?
1: 홀 업무라는 게 이제 손님분들에 대한 서비스? 뭐 음식 서빙하고 뭐 치워드리고 뭐 원하는 거 이렇게 가져다 드리고 눈치껏 뭐 휴지나 뭐 원하는 거 옷이나 이런 것도 다 받아주고 그런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셰프님이 그런 걸 다 보세요.
0: 눈치가 빠른 거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서운 선배님한테 배워야 되더라고요. 그 트레이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일을 하는 것이 편하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일을 배우기에는 좋은 환경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후배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조금 뭐랄까요 긴장감 주려고 그런 교육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주방 쪽에 들어와 주십시오.

0: 제가 이제 집에 있는 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이 더 길잖아요. 이제 언니랑 같이 살긴 하지만 언니 보는 시간보다 이게 셰프님들 보는 시간이 많아요. 가족이나 뭐 친구 같은 느낌이 드는데 셰프님도 살짝 그런 느낌이 드시는지.
1: 가족 같지는 하죠. 아, 근데 네. 또 저는 사실 사장이잖아요. 가족 같은 것 같기도 하지만 가족만큼 어떻게 되는 가족 이상의 사실은 후배들이 나중에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성공하냐까지가 제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그 평소에 잘하고 있다 뭐 좋은 말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뭐 누구보다 한 명 한 명을 잘 보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과연 잘 성장할 수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있는 멤버들도 과연 10년 후도 저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을까? 만에 하나 하고 있다고 하면 사실은 그 친구한테는 그것은 큰 성공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해요. 저는 밑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 밑에 있는 친구들이 나중에 뭐 본인이 가게를 하든 실장을 하든 앞다에 나아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를 저는 누구보다 더 보고 싶고 응원해주고 싶고 밀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0: 제가 이제 갈비찜을 만들면서 자 저희 엄마가 저한테 해주셨던 마음으로 일단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고 그런 정성이 느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0: 자, 오늘은 손지 셰프가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갈비찜 맛있게 드십시오. 아, 잘 먹겠습니다. 이 양념 맛이 괜찮네.
1: 양념
0: 안 달아서.
1: 감사합니다. 고기가 좀.
0: 부장님 어떠십니까? 가르비찜.
2: 엄마가 생각납니다.
0: 에?
3: 그 이제 선진 셰프도 진주 사람이거든요. 경남 진주 사람인데 저는 부산 사람이고 부모님이 그래서 그 맛이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딱 먹었을 때 아 어릴 때 먹는 맛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잘 먹었습니다.
1: 선진 셰프님 어머니는 요리 정말 잘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4: 사실 갈비찜이 한국에서 다른 일반인들도 잘 못 먹는 음식이니까 명절 때 먹었던 맛이 나서 되게 좋았습니다. 명절 분위기가 난 것 같습니다.
5: 같이 식사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 사실 요즘 직원식을 제가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 저도 오늘 먹은 밥처럼 맛있게 해야겠다라고 자극이 좀 많이 되기도 하고 오늘 식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0: 근데 오늘은 선진 셰프가 저희에게 해주셨던 가르비찜은 진짜 집밥 같은 느낌이 났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인 엄마, 어머님은 저한테는 안 계시지만 일본인 어머님이시지만 진짜 한국에서 먹을 수 있었던 어머님의 손맛을 좀 느낄 수 있었던 나에게도 집밥 같았던 가르비찜. 자, 선진 셰프님 평소에 너무 고생해서 막 얼마 전에 생일이기도 하고 케이크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하나, 둘, 셋.

오늘의 스탠밀은 약간 직원 식사라기보다 패밀리 밀에 가깝지 않았을까요? 일단 함께 일하는 셰프님들이 이제 하루에 저희가 12시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하루 종일 보잖아요. 진짜 오래 보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진짜 가족 같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의지되는 그런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가족이랑 먹는 것처럼 명절 때 막 왁자지껄 하는 것처럼 다 같이 모여서 밥 먹으면서 이제 힘든 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저는 좋았어요. 좋아요. 화목한 것 같고 되게 분위기가 좋으면 오래 가잖아요. 진짜 약간 가족 같은 분위기를 느꼈어요, 오늘.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홍의사입니다. 예, 오늘은 저의 앨범 지난달 4월 23일 날 저의 EP가 나왔는데요. 오늘 그걸 쭉 들려보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EP를 그냥 통으로 생으로 지금 들으셔야 돼가지고 한번 1번 트랙부터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퍼즐이라는 곡이고요. 이렇게 살다 보면 너무 무거운 얘기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끔 내가 인생의 주인공일 때도 있지만 또 주인공인가? 나는 어디 조연이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에 위축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나는 그냥 어떤 하나의 조각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자유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쓴 곡이에요. 그래서 퍼즐 들려드릴게요.

사실 살면서 이렇게 빠른 노래 처음 내봐가지고 그 이렇게 빠른 노래 잘하시는 분들은 어떤 그 약간 동작이 좀 있잖아요. 아직 몸이 약간 계속 거부해요 막 저를. 근데 네, 그래서 Doesn't Matter 이라는 곡이었고, 생각보다 인생이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나 상황들이 있을 때 막 되게 복잡해지기 쉽잖아요. 막 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근데 조금 단순할 때 또 그 안에서의 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우리가 불행을 생각할 때 좀 더 단순해지면 또 그 불행이 또 약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순간들이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곡은 캐슬이란 곡이고요. 이 곡은 라이브로 처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처음 듣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저도 알 수가 없는데, 그 어느 순간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막 인생이 그 제 앞에 있는 무언가가 엄청 큰 벽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호흡이 막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게 좀 버겁다고 느꼈나 봐요. 뭔지 그 삶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음날 곡을 썼습니다. 그래서 네, 캐슬이란 곡이고, 어떠한 그 성벽을 마주하는,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고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벽을 맞이하는 저의 그 마음가짐을 담은 노래입니다. 캐슬 들려드릴게요.

네, 다음 곡은 허수아비라는 곡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뭔가 방치된 밭에서 있는 허수아비라고 생각을 하면서 곡을 썼는데, 이 노래가 끝나고 다 섰을 때쯤엔 내가 그 주인인가? 뭐 이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수아비 들려드릴게요.

시간이 참 빨리 가는데 벌써 마지막 곡입니다. 거의 이제 저의 음악 감상에 앨범 음악 감상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지난번에도 I'm Live 하면서 아 그냥 다섯 곡씩 내야겠다 그리고 I'm Live 와서 다섯 곡 딱 부르면 되겠다 이러면서 했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섯 곡을 내가지고 이걸 내게 기대라는 노래고요. 그냥 어떤 춥고 외롭고 이럴 때 그냥 내게 기대라는 말을 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내게 기대 들려드리고 이제 마지막이어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게 기대 드려드릴게요.

0: 수박 훗봉이 떼뜨리고 강등백 정을 달아라 부월 신은 말라버리고 붉은 전목 북덕 황간진으로 먹으려느냐
1: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0: 최고리 가거

0: 예, 주냐.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1: 도련님은 나를 가벼워서 업었지만 나는 도련님이 무거워서 어쩌는단 말씀이오.
0: 그러기에 내가 널 다려 무겁게 업어달라더냐. 네 양팔만 내 어깨 위에 얹고 징검징검 걸어 다니면 그 속에 천지우락 장막이 다 들어있느니라.
2: 준향이가 도련님을 업고 노는디 박업이 되어 마구 낭군자로 업고 놀건다.
1: 둥둥둥 대낭군.

0: 안녕하십니까, 한석준입니다. 오늘 국악콘서트판은 판소리 춘향가 중에 사랑가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역할을 나누어서 판소리를 들으니까 느낌이 좀 더 새롭게 들리는 듯하네요. 이번 시간은 이렇게 임현빈, 박예리, 또 정상희 씨가 함께하는 판소리 춘향가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춘향가는 전체를 다 부르면 최대 8시간 정도 된다는데요. 저희는 이야기의 흐름에 맞춰서 춘향가를 압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판소리 자체가 이렇게 이야기를 소리로 풀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각 대목들을 연결해서 들으면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춘향가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사랑가로 논일던 춘향과 이도령의 이야기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 보시죠.
1: 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호사 담아라. 뜻밖의 사또께서 내 집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도련님이 부친 딸 아니 갈 수 없어 춘향집으로 할 일 없이 이별 찾아가시는디.
2: 그러지.
1: 이에 춘향아, 어이.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 집으로 올라가시게 되었단다.
2: 지.
1: 아니, 그럼 이별하자 말씀이오? 이별이야 될 수 있겠느냐마는 너와 나와 잠시 동안 훗기약을 둘 수밖에 없겠구나.
2: 그러지.
1: 일절 동고 해원성은 단장 고글을 섞고 운다. 아이고 여보 도련님, 참으로 가실라요? 나를 어쩌고 가실라요?
2: 아, 좋지.
1: 인제 가면 언제 와요? 올라리나 길러줘. 상상 봉기 경지가 되거든 오실라요. 동서남부 흐른 바다 곁지 실라요. 운종용 풍종호라. 용가는 데는 구름 가고 범이 가는 데는 바람이 가니 금빌 송구

0: 가지
1: 가지
0: 우려한 김이 기가 막혀 우냐 춘향아 우진 마라 현을 캐며 상사허니 보완하와 깊은 정건 상봉할 날이 있을 테니 쇠끝같이 보진 마군 폭로라도 돕지 말고 송죽같이 굳은 절개 비가 나로

0: 그때여 도련님은 서울로 떠나고 춘향이 할일 없이 눈물로 세월을 보낼 적에 신관 사또가 내려오시는 뒤 서울 차학골 사는 변학자 도자 쓰는 양반이라 여러 골 두루다녀 호색하기 짝이 없어 남원의 춘향 소식 높이 듣고 미량 서흥 받아오고 간신히 서둘러 남원 부사하였구나 하루난 신년하인 대령하여 출행날을 급히 받아 도임차 내려오시는 뒤 신년 절차가 꼭 이렇던 것이었다
1: 신년 마여 내려온다 헐렴 맴시 장이 좋다 모란색인 완자차 내 활기적 벌려히 등마부주량 설마 등등 그렇게 싫었다 기근사령정창옷 뒤제제비에 힘을 주고 헐렴 뒤달렀다 남대문박성 나서 자 우산천바라방 화단춘성바라방장 거들기 푸릇푸릇 백사동작을 비커 능성방골을 지니 남대령국에 넘어 과천읍에가 아주 악하고 이튿날 발행할지 평방집사 체례봐라 외월망거 추매냐 옥간자진사당 뚫라 풀저벅 빼어쓰고 세무로배금 폐각건 호수립식 제법 본적에 한란선을 바쳐서 진나망 나자락 처리 진자주 대고 뛰어설령 비비석 창원청 파영마가진 모나모 비도 눈물 얹었다고제 울어보시나요 일상구조구 전후배 태고적 밝은 달과 조송지 닦은 길로 각 체제비가 말을 타고 심지어 청주간 집사 좌우로 노로서고 50명 동인들은 벌려나 불비행하고 60명 굴로 사령 두둘로 노로섰대 기르기 소리고고 30명 기생들은 가진 안장 장철님 싹상이 늘어서 가진육가 홍철님 남전대 띠를 잡아 메고 북장 후! 포차군악절 때 피리소리 영소가 진동한다 수성 장하문이라 청청이 영소라야 청도끼 벌려났네 청도완상 홍문안상 주장 남동강남서가 홍어쪽 홍문안상 백구영문 북동각 북소각 흥초 화론소 망원소 왕영화론소 소현나 병미 금구안상 호초안상 나안상 청안상 바디안상 세역두상 구두상 연기도상 굴로 챙겨줬상 참아 독존이여 나노 친병교사당 부악두상으로 중객 지루라 고동은 뒤 나바론 홍행 홍행 백구부야 손문돌이 종종종 대문돌이 얼짬도 무삼실적 엄론하니 차비를 썩금지 못한단 말이냐 청청 파워에 하마포기 삼석 기름 잡고 흔들한 듯 행사에 연명하고 통어는 자기의요 대포소 예 여봐라 기생 정거부터 하여라 호방이 영창 앞에 귀한 책을 받쳐 들고 기생을 차례로 부르는 뒤 멋이 있었던가 늑자 화두로 불러드리던 것이었다. 효원모 양대선 운선유지 준홍이 오
0: 사군 불견 반오리 폭 자유왕을 금향이 왔느냐 예등대허였소 동방사창을 빛이었다 사당허다고 애월이 왔느냐
1: 예등대허였소 진주 명주 자랑말할

0: 시장 전병 허리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소진호와 월선이 어제 축소 홍도가 왔느냐 예등대 다오 여봐라 어찌 춘향이는 이 점고에 불참이 되었는고? 예, 춘향은 본시 퇴기월매의 딸이오나 기한 창명이 안 되었고 올라가신 구간자재 도련님과 백년 가약을 맺었기로 지금 수조를 하고 있나이다. 무엇이? 잔말 말고 춘향을 빨리 불러들여라. 춘향을 불러들여 수청들라 하였으나 사또도 난세를 당하면 두 임금을 섬기리까? 악정으로 아래 놓으니 사또 본을 내어 허허 이런 요망한 년이 있더라 말이냐 잡아라 집장사령 본부 메어라 이로 사정을 두었다가는 주장대로 찌를 테니 각별히 매우 찌렸다 예헤
1: 집장사령 홍포와라 펑치를 뒤로 첫속옷 모든 바를 벗어매우고

0: 치락 헤이 까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형장은 지껏 부르지 세우고 부러진 형장 가지는 고공 정으로 택들 앞에 갔다죠. 제국 전향에는 헌기지월 헌다.
1: 좋다.
0: 사또는 분이 나서 전날부터 고찰 할제 이량 회절 아니올까.
1: 좋지.
0: 춘향이도 악에 나서 회절이오.

0: Wow. Oh, this is a bidding. Energy 들어가 있어요. 우와.
1: 맛봐도 돼요?
0: 네.
1: 와우. 오. 와, 어,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부드러워요.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예스. Perfect.

0: 향이 있어요.
1: 별 향이 예. 있어요.
0: 지금 4월 말에서 5월 말까지 나오는데 이제 1년에 한 번에
2: 한 번에
0: 기한식이에요. 예.
3: This is a true treasure. Not only super local, but it comes out only one month a year. So we are just right in time to try this. So good, so good.
2: 그러면 꿀. 초무침으로 네. 할 거예요. 근데 예, 초무침 맞아요. 하기 위해서 아마 다른 아마 숟갓 같이
0: 무침으로 숟갓도 향이 좋으니까 숟갓하고
3: 오케이. 예, 오케이 이거
0: 네, 두 개면 충분합니다. 예, 예.
3: 저는 따로 다른 예. 메뉴 만들고 싶어요. 떡갈비 만들기 위한 맛있는 고기 찾을 수 있을까요?
0: 네, 이거 저희 종이 포장에 있어요. 가셔서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사장님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4: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3: 저는 떡갈비.
4: 떡갈비.
3: 떡갈비 하고 싶어요. 오케이. 이거 맛있는 오케이, 거 오케이, 추천해 오케이, 주세요. 오케이.
4: 일단 소고기.
3: 일단 소고기.
4: 와. 그러면 가슴 쪽.
3: 아이고 가슴 쪽. 가슴 쪽.
4: 가슴 쪽. 아, 여기. 결이 식고 지방이 살짝.
3: 살짝만.
4: 이거는 가슴 위에 쪽. 더 육즙이 더 나온.
3: 이거.
4: 이거 제가 추천해 드려. 네,
3: 추천.
4: 오케이.
3: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만? 담양 떡갈비는 다 빵빤 돼지고기, 소고기 맞아요?
4: 맞아요. 떡갈비는 지방이 좀 있어야 된다면
3: 있어야 돼요?
4: 네, 앞다리가 나을까?
3: 오케이. 아, 근데 그거 큰 거예요. 그래서 혹시 다 주시겠어요?
4: 가능합니다.
3: 진짜? 네. 와.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떡갈비 그리고 죽순무침.
4: 네.
3: 근데 이제 술.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네.
4: 담양의 한약재를 넣어가지고.
3: 한약?
4: 한약. 최고예요.
3: 너무 재밌네요. 네. 어딘가요?
4: 추성골이라고. 추성골.
3: 이거 노트.
4: 네, 노트. 네.
3: 오케이. 너무 감사합니다.
4: 너무 맛있습니다.
3: 이거랑 딱 이거에 딱 쫙 끝내줘요. 잘 빠세요 오늘. 네. 안녕하세요. 맛있는 담양 고기. 죽순.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5: 예. 선생님.
3: 안녕하십니까. 예. 혹시 여기 추성골 예, 마시죠?
5: 예, 예. 맞습니다.
3: 그러면 잘 찾았습니다.
5: 예, 예. 아니시죠.
3: 감사합니다.
5: 아, 멀리서 오셨네.
3: 아니, 저는 사실 여기 담양 마켓에서 이거 맛있는 담양의 특산물 다 장봤어요.
5: 그래서?
3: 거기 담양의 유명한 술이냐고 물어봤는데 바로 추성골.
5: 알았어요.
3: 자, 그러면 여기서 대표 술 뭔가요?
5: 대표 술은 추성주라고 해서 사찰에서 유래된 술이기 때문에.
3: 와.
5: 스님들 아시죠, 스님?
3: 스님들이
5: 곡차로 드셨던 술이.
3: 아, 진짜로? 네.
5: 여기 오셨으니까 그러면 체험을 한번 해보고 하실래요?
3: 체험?
5: 네, 추성주를 간단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3: 아, 진짜로? 바로 체험할 수 있을까요? 네. 와, 저 너무 궁금해서. 이거 항아리? 여기 술 안에 있어요?
5: 이거는 증류제예요, 증류주.
3: 증류주. 그러면 바로 증류해서 그러면 이거 도수 높죠?
5: 이게 도수가 높죠. 도수가 높은데 이제 이걸 침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도수를 좀 내리쳐야 돼요. 저기 소주까지 내렸을 때 65도 정도 나오니까.
3: 그런 거.
5: 그래서 이제 도수를 35도 정도로 나르쳐가지고 이제 약재를 첨가를 하는 거예요.
3: 근데 이거 뭔가요? 맞춰볼 거예요. 왜냐면 이거 진짜 낯설지 않은 거예요. 구기자죠.
5: 우리 한국의 토속적인 약재를 다 알고 계시네?
3: 네, 왜냐면 저는 아침에 한 큰 스푼 다 먹는 편이에요. 아침마다. 이거 베리라면 전통적인 베리 오미자죠.
5: 맞아요.
3: 예스. 감사합니다.
5: 이게 뭐예요?
3: 저는 그 시트루스 과일 같은 껍질인 것 같아요. 유자?
5: 유자? 유자가 아니고 이건 귤.
3: 귤, 필, 네, 그 껍질. 그러면 우리 해보시죠.
5: 네, 그래요.
2: 와 진짜 세요. 벌써 취한 것 같아요.
5: 그렇죠.

0: 도수가 좀 있으니 자 여기에다가 우리 박 선생님이 한번 약재를 여기다 첨가를 한번 해보세요.
1: 자 하나 이렇게 한 줌 두 오미자 진짜 맛있어서
0: 보름 후에 이제 맛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1: 너무 좋네요.
0: 여기에서는 오셨으니까 네. 진짜 우리 이제 추성주 맛을 보셔야지.
1: 네. 오, 와, 색깔이 왕금. 왕금 색깔, 왕금색이죠. 아, 아까보다 진짜 다르네요. 오, 여기 귤. 귤 향이 진짜 그런 은은하게 이렇게 올라와요. 어?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와, 헤이즐넛, 초콜릿 그런 맛이 나요, 거의. 아마 오늘 이거 구매했던 것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 오, 예.
0: 뭘 구매하셨어요?
1: 이거 담양.
0: 오! 오! 담양의 대표 특산물이네.
1: 이걸로 무침, 초무침.
0: 아, 네. 죽순 무침.
1: 예. 네. 조금 상큼하게. 왜냐면 여기서 그런 뒷맛으로 신맛이 있어서 초무침 한다면 너무 잘 어울릴 거죠. 그리고 맛있는
0: 오. 담양의 떡갈비네.
1: 딱 와. 맞았어요. 와. 정답. 너무 너무 좋아요. 이거 떡갈비. 여기 양지, 앞다리 같이 섞어서
0: 수성주하고 컨셉이 딱 맞는 거예요.
1: 맞아요. 그리고 이거 딱 하나, 둘, 셋. 담양. 담양 한 상에.
0: 따고 있지.
1: 금욕하시죠. 와, 너무 좋네. Here we go again, my friends. Look at this. My favorite part, the cooking. And today, the main ingredients. Meat coming from the farming around here. And the chuksun and the bamboo shoot. With two very amazing ingredients, I will do two very Damyang recipe. One is tteokgalbi, similar to a kind of a meatball. And one is chuksun muchim, spicy, refreshing salad. So now let's start with tteokgalbi. Tteokgalbi, two kind of meat. One is daeji, pork meat, and it's the aptari, the front leg, which the sajanim said it's very, very perfect for tteokgalbi, very delicious, because it has a good percentage of fat and also very delicious muscle. And then hanu. Hanu is the traditional breed of Korea. Especially this part is the chest part, the upper part. Very, very perfect for tteokgalbi. So now let's do the mixing. So the meats are mixed. Now the vegetables. One is onion and one is spring onion. Okay, very, very fine, fine chopping. And that's it. Let's put just a little bit in the pan. And tepa, spring onion. Like this, a cross section.

0: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1: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호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0: 되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1: 1,500억이라는 골드바가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진다면 정말 안 갖고 싶으실까요?
2: Welcome to Goldland, a Disney Plus original series K-Story brings you today. The story is about a struggle to steal over $100 million worth of gold from smugglers. Kim Sung-hoon, who directed the movie Confidential Assignments and the series Chief Detective 1958, also directed this crime thriller series. The star-studded cast includes Park Bo-young, Kim Sung-chul, Lee Han-woo, Kim Hee-won, Moon Jung-hee, and Lee Kwang-soo, who each strive to get their hands on the gold.
3: 내일 역에서 운송하는 그 관 말이야.
4: 근데 그 관 속에 든 물건이 뭐야?
0: 그거 마약 아니라고.
3: 나 지금 누나 도와주러 온 거야.
0: 어차피 누구의 것도 아니면 왜 내가 가지면 안 되는 건데?
2: Let's get into the series, Goldland. Customs officer Hee-ju is at the inspection station as usual, but she's radiating nervous energy.
3: 내일 역에서 운송하는 그 밤 말이야. 네가 보안 검색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는데.
2: A few days ago.
3: 뭐가 나오면 네가 알아서 잘.
1: 뭐가 있는데?
3: 혹시라도 뭐가 나오면 말이야.
0: 그러니까 그게 뭔데?
3: 나 믿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줘.
2: Her boyfriend Do-kyung had called her to ask for a favor. Just when she wondered what was in the casket.
5: 이번 벨트 뭐야?
6: 관 외부에 금속 재질 장신구예요.
5: 혜주 씨, 통과시켜.
2: What situation had Airlines co-pilot Do-kyung gotten himself into?
7: 오랜만이에요, 기장님. 요즘 골드랜드 좀 뜸하시는데 아주 그냥 큰일을 벌이고 계셨고.
2: Mounting gambling debts had turned into involvement with loan sharks.
3: 우측 램프 보이지? 거기서 이번에 빠져.
7: 시장 왜 이래요?
2: And now he was stealing the van from the very same loan shark.
8: 예, 기장님. 잘 도착하셨어요.
3: 이 관 운송해주고 변지 받기로 한 돈이요. 그걸로 안 될 것 같아서요. 저 현금으로 10억만 주세요.
2: He strikes a new deal with the head of the crime ring, Director Park.
3: 운반비로 10%면 나쁘지 않은 거래잖아요. 그쵸?
9: 예, 그렇게 하시죠.
2: With his life on the line, Do-kyung calls Hee-ju again.
3: 지금 내가 누굴 좀 만나러 갈 거야. 돈을 좀 받아야 되거든? 10억.
5: 어?
3: 내 금방 다녀올 테니까 12시가 지나서 나한테 전화 오지 않으면 이차 몰고 여기서 도망쳐.
5: 아, 누구 만나는데? 저건 또 도대체 뭐고?
3: 다 끝나고 말해줄게.
2: As she tries to hold on to a shaky promise, a horrific incident unfolds right before her eyes.
8: 저 위에 올라가서 샅샅이 뒤져봐.
2: Then she gets a call.
3: 도망가, 희주야.
2: Just then, Oogie locates the van and attacks. Hee-ju runs for her life. Heading to her hometown, she hides the van in a deserted, abandoned coal mine. At last, she looks to see what is inside the casket. Whoa! She can barely lift one gold bar. Meanwhile, luckily, Do-kyung makes it to the hospital alive. Hee-ju rushes to see him. But Director Park had gotten to him first. After some difficulty, Hee-ju manages to meet Do-kyung.
5: 지금이라도 자수하면 제가 그렇게 무겁진 않을 거야.
3: 경찰이 문제가 아니야, 희주야. 그 사람들 마약이 어디 있는지 내가 경찰에 불면 그 사람들
5: 마약 아니야.
3: 그럼 뭔데?
5: 그게
3: 난 경찰에 자수할 거야. 어차피 금괴가 발견되지 않으면 기껏해야 1년이야. 그 전까진 금괴를 네가 잘 지켜야 돼, 희주야. 내가 나가기 전까지.
10: Thus, Hichu ends up sinking deeper into the mire. She tries to figure out what to do about her immediate expenses. Just then, Oogie happens to find her in front of a jewelry store where gold can be sold. In fact, the two of them had grown up together in the same area. So Oogie had recognized Hiju's face during the chase. Oogie locates Hiju's hideout.
5: 누구야?
7: 깜짝이야.
3: 나 지금 누나 도와주러 온 거야.
10: And

0: uncovers what's in the casket. Oogie's desires begin to boil over.
1: 마약이든 금기든 똑같아 우리한테. 중요한 것보다 돈이 되냐 안 되냐. 돈으로 바꿀 수 있냐 없냐 이거 아니야. 근데 그걸 그냥 동네 금방에 내다 팔겠다고? 누나 혼자 못해. 근데 나는 할 수 있다고. 방법이 다 있다니까.
0: In the end, Kiju agrees to work with Oogie to recast the gold into units they can sell. Meanwhile, Director Park is closing in on them.
2: 바로 여기 정산. 정산 외부로 나간 CCTV에는 흔적이 없고 그리고 이틀 뒤에 그 폐창고에 빈 차량만 그냥 딱 갖다 놓은 거야.
3: 빨리 찾아내.
2: 내 생각에는 이제 훨씬 더 중요한 정보를 내가 또 하나 딱 알았지.
3: 뭐야?
2: 박이자는 그 관 안에 뭐가 들어있지?
0: The madness intensifies at the discovery. It's gold. A survival game of raw greed with growing desire clash. Grabby hands fighting it out. It is the series Goldland. Let's meet the director and actors. It's about greed in the face of temptation, revealing humanity at its basest.
4: 전제가 하나 있었어요. 사람 마음은 절대 하나가 아닐 거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어떤 마음이 작아졌다 커지기도 하고 또 어떤 컸던 마음이 꺾이기도 하고 근데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욕망이라고 생각하고 그 욕망이 점점 이겨나가는 모습을 이제 그린 이야기인데요.
5: 대본 자체가 그 해에 본 대본 중에 가장 재밌었습니다. 최고로 재밌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0: Actress Park Bo-young stepped away from her lovely image for this series.
6: 장르적인 부분에서도 도전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로 두고 보면 돌려줄 것 같은 이미지가 있어서 그래서 그럴 것 같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선택을 했을 때에는 다른 감정들을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0: To portray the character who runs away with the gold and gradually turns dark, an outward transformation was also necessary.
6: 희주라는 캐릭터 자체가 행복하게 자란 친구는 아니어서요. 그런 것들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고 나중에 금을 가지고 도망치는 부분들이 꽤 많아서 얼굴이 좀 말랐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촬영하는 내내 정량을 좀 했고요. 그리고 메이크업도 거의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조금씩 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많이 덜어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던 것 같아요.
0: Actor Kim Sung-chul played Oogie, a character whose true intentions, whether he is an enemy or an ally, are unknown. He showed great chemistry with Park Bo-young.
7: 제가 극 중에서 이제 누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부누나랑 이제 대사 맞추거나 평소에도 제가 누나를
6: 좀 살면서 이렇게 누나 소리를 제일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0: 도경, who draws Hee-joo into the chase, is a character who wavers between love and desire.
7: 욕망이 솔직한 그런 캐릭터들인데 도경이라는 캐릭터가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중점을 맞추면서 순간순간 나올 수 있는 현실적인 것들 감독님이랑 굉장히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Suspense, created by twisted inner desires. It is the series Goldland. K-Story spotlights this character from Goldland. The crime ring leader who's chasing the missing gold. Director Park, who is both greedy and wicked. Actor Lee Kwang-soo threw aside his friendly image to take on the role of this psychopathic villain who drives up the tension.
3: 나 봐요.
8: 오줌질이겠네.
7: 박이사가 찾아오는 장면인데 그 장면이 도경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씬인데 광수 씨가 굉장히 무섭게 연기를 해줘서 리얼한 반응이 나와가지고
0: used makeup and props to make the character visually convincing.
4: 박이사의 험난한 삶을 얼굴 흉터라든지 금에 대한 집착을 금이라든지 악세사리 등을 사실 뭐 제가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는데
0: Experience the fun of following the storyline of the mad pursuer, Director Park. A thriller about desire and survival, it is the series Goldland.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역과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여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저는 옛날의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기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에버 있는 통로? 매체,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0: 있어요.
1: 저요?
2: 아니요, 광화문이요.
1: 이제 들어가요.
3: 잠깐만요, 브이로그 찍을 거예요.
1: 네?
4: 와이어스의 브이로그. 여기네, 광화문이에요. 안녕. 승준 씨도 인사해요.
1: 안녕.
0: 광화문을 지나가요. 광화문이 크고 멋있어요.
1: 걸으면서 위를 봐요. 경복궁은 조선시대의 궁궐이에요. 어? 뭐예요?
0: 승준 씨 설명을 들으면서 메모를 해요.
1: 브이로그는요?
0: 승준 씨 설명을 듣고 싶어요.
1: 네. 경복궁은 세종대왕이 사랑한 궁궐이에요.
0: 세종대왕 경복궁? 어?
1: 배고파요?
0: 네, 배고파요.
1: 그럼 경복궁을 구경하고 나서 저녁 먹을까요?
0: 그래요. 경복궁 구경한 후에 저녁 먹어요.
5: 광화문 and 경복궁 Palace are stunning. 광화문 is the south gate of 경복궁 Palace while also serving as its main entrance. 경복궁 Palace included political facilities for the king and court officials, living quarters for the royal family, and leisure areas for relaxation. At 경복궁 Palace, you'll experience the refinement and dignity of Korean royal culture. Today, Wyatt was shooting his vlog as he passed through Gwanghwamun. To express that you're doing two things at once, you can say 면서 or 우면서. For example, if you're walking through Gwanghwamun and looking up like Seungjun was, you can say 걸으면서 위를 봐요. Or if you're studying while listening to music, you can say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요. And if you're eating while watching a drama, it's 드라마를 보면서 밥을 먹어요. To go a step further, to talk about one action that will take place after another, you use 고 나서 은 후에. For example, if you are having dinner after going to 경복궁 Palace, you can say 경복궁을 구경하고 나서 저녁을 먹어요. Or 경복궁을 구경한 후에 저녁을 먹어요. How about another example? To say you exercise after eating, you can use 밥을 먹고 나서 운동을 해요. Or 밥을 먹은 후에 운동을 해요. Let's hear the correct pronunciation by listening to our main characters again.
0: 걸으면서 위를 봐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요. 드라마를 보면서 밥을 먹어요.
1: 경복궁을 구경하고 나서 저녁을 먹어요. 경복궁을 구경한 후에 저녁을 먹어요.
0: 밥을 먹고 나서 운동을 해요. 밥을 먹은 후에 운동을 해요.

0: 우리 내일 어디 가요?
1: 우리 삼계탕 먹을까요?
0: 삼계탕이요?
1: 네. 삼계탕은 어린 닭의 한약재와 찹쌀을 넣고 물을 부어 오래 끓인 음식이에요.
0: 지금 더워요. 더운데 삼계탕을 먹어요?
1: 네. 한국에서는 여름에 삼계탕을 먹어요.
2: 와,
3: 맛있어요?
2: 네, 땀나요.
3: 땀이 나는데 몸은 시원하죠?
2: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3: 한국 사람들은 여름에 더운데 뜨거운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시원하다고 말해요.
2: 땀이 나는데 몸은 시원해요.
3: 오, 와이엇 한국 사람 다 됐네요.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겨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기.
2: 추운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셔요?
3: 네. 여름에 더운데 삼계탕을 먹고 겨울엔 추운데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셔요.
2: 겨울엔 아이스. 그건 또 왜요?
3: 그러게요. 왜일까요? 우선 우리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알아볼까요?
2: 좋아요. 가요.

0: 이 농원은 저희 가족들한테는 많은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물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1: 한 공간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또 웃을 수 있고 그냥 함께라는 게 너무 좋아요. 함께.

0: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자르고 나서 이 잔가지들 있잖아. 얘는 꽃이 없잖아. 꽃 머리를 따버린 애들이란 말이야. 이런 애들은 정리를 해줘야 돼. 그냥 잘라줘. 저는 그 경기도 일산에서 지금 장미 농사 짓고 있는 35살 조남원이라고 합니다.
1: 장미 농장에서 일한 지 3개월 차인 37살 조남경이라고 하고요. 주 업무는 장미 선별 작업하고 포장 작업하고 있습니다.
0: 저희 형이 이제 일한 지 3개월이 좀 지나고 있는데 뭐 지금 물론 잘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것도 많고 해서 제가 지금은 이제 계속 형 따라다니면서 모르는 것들 알려줘야 되고 더 알아야 될 것들도 알려주고 있고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희 형도 여기 오기 전에 한 10년 정도 한 회사에서 몸을 담았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한 곳에 10년 이상을 근무했다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근면 성실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성격 역시 여기 와서도 나오는 것 같아서 성실한 만큼은 정말 탐나는 직원이죠. 네.
2: 이거?
0: 네, 그렇지.
2: 이런 건
3: 어디서? 그러다 꽃 자르면 큰일 나는 거야.
2: 이런... 이거?
3: 그래.
2: 이거 맞지?
3: 그래. 잘 보고 잘라야 된다고. 잘못하다 꽃 따면 이제 돈 몇천 원씩 이제 계속 날아가는 거야. 처음 월급에서 까이는 거라고.
2: 네? 너한테 안 걸리면 되는 거 아니야?
3: 나한테 안 걸리면 안 된다고? 여기 CCTV 다 있잖아.
2: 도망갈
3: 수가 확인해가지고 아주 더 하다라도 잘못하면.
1: 저는 엄청 현실적인 성향이고 동생은 미래 지향적이라 그래야 되나? 그리고 사장님으로서는 그래도 어떻게 책임감을 가지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짊고 있지만은 잘 해나가려고 솔선수범하고 그래서 사장님으로서는 합격인 것 같아요. 이거 하면서 엄마랑 트러블은 없었어?
0: 트러블? 있었지. 어마어마했지 처음에는.
2: 어떤 게?
0: 그러니까 애초에 나도 이거를 농사를 해서도 농사로 성공할 거야 막 이런 게 없었잖아. 나도 이제 갑작스럽게 어떻게 보면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한 거다 보니까 초반에 엄청 엄마랑 트러블도 많았고 싸우기도 많이 했고 그런 게 있었지. 어머니도 잘 모르기도 하고 저도 잘 모르는 거기 때문에 뭐 하나로 하더라도 계속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퇴근하고 집 가서 자기 전에 이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괜히 이 농장을 한다고 해서 후회 아닌 후회도 된 적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잘 돼야지라는 생각이 더 컸기 때문에 잘 이겨내고 버텼던 것 같아요.
3: 어쨌든 형이 와서 이제 그건 있지. 어쨌든 훨씬 분위기가 살았지. 이 농장 일하는 거나 뭐 형의 일을 아직 잘은 모르지만
2: 그렇지.
3: 이 분위기 자체가 많이 산 것 같아. 엄마도 웃는 일도 많고 나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심적으로 좀 편해졌다랄까? 이게 있는 것 같아 확실히.
2: 다행이네.
3: 하여튼 엄마가 고생 많았어. 우리는 이제 이거 열심히 해서 엄마한테 효도도 하고 해야지 하면 살아야지.
2: 그래. 근데 엄마는 쉬엄쉬엄 하시라 그러고 우리가 다 열심히 해서 갖고 가자고.
3: 시간 이제 밥 먹어야겠다.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고 밥 먹으러 가자.
2: 그래. 밥 먹으러 가자.

0: 저는 조남경 조남원의 엄마 조향자라고 합니다. 애들이 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제가 직장 생활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때는 같이 밥을 맛있게 못 해주고 지네들이 그냥 알아서 해먹고 이러는 게 늘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됐는데도 이제 또 제품으로 다시 온 거잖아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같이 밥을 해먹고 이러는 게 그전에 못해본 게 늘 그리웠던 사람인데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제가 제게만 주어진 축복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맛있게 늘 잘 해주고 있습니다.
1: 아, 배고파.
2: 배고파?
1: 이제 점심은 뭐 하십니까?
2: 비빔국수.
1: 비빔국수?
2: 응. 남기는 비빔국수 안 좋아하잖아.
1: 나는 잔치지.
2: 그러니까. 오늘 어쩔 수 없어.
1: 오늘 같은 날은 비빔이지.
2: 어. 오늘도 수고했으니까 맛있게 많이 먹어.
1: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엄마 이렇게 맨날 밥하는 거 힘들지 않아?
2: 아니 괜찮아. 엄마가 아들들 해주는데 뭐가 힘들어.
1: 일도 하고 밥도 챙겨주고 힘들 것 같은데.
2: 밥을 많이 잘 먹어야 듣는 애가 일을 잘하지. 나만아.
1: 응?
2: 엊그제 무슨 레시피 엄마한테 물어봤잖아.
1: 이렇게?
2: 응. 작은 아들이 퇴근하면서 엄마 잡채 레시피를 잡채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채 레시피를 알려달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잡채냐 그러니까 엄마를 해드리려고 그런데요. 그래서 바로 되는 게 아니다. 재료도 많고 손도 많이 가고 엄청 힘든 거다. 그러니까 해보고 싶대요. 그래서 가르쳐 줬죠 뭐.
3: 그럴 수도 있어.
2: 시금치.
4: 저도 물론 어머니가 만드신 잡채를 좋아하지만. 저희 형이 또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그 잡채가. 형도 엄마도 둘 다 이제 만족할 수 있는 게 잡채겠거니 생각이 들어서 한번 도전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야, 이거 손이 많이 갈 것 같은데, 잡채는.
5: 그러니까 나 오늘 안 되고 형은 조합이야기.
1: 내가? 나는 주방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나는 요리할 줄 몰라.
5: 이제 형도. 형수님 또 일이거나 이러면 형도 애들 밥도 차려줘야 되고 하니까 이참에 한번 배워봐요. 잡채 하나는 배울 수 있겠네 오늘.
1: 도전은 해볼게.
4: 됐으니까 레시피 한번 봐보자.
6: 내가 재료를 준비를 손질할 테니까 형이 일단 당면을 삶자.
1: 양파가 너무 두꺼운 거 아니야?
6: 어?
1: 양파 너무 두꺼운 거 아니야?
6: 아, 씹는 맛이 있어야지.
1: 매워 그러면은 무서운데.
6: 자, 이걸 굴러다니잖아 동그래서 한쪽 면을 일단 자 고정이 좀 됐지. 그러면 일단 얇게.
1: 아닌 거 같은데 그렇게 하는 거?
6: 기다려봐. 여기서 채를 썰어.
1: 응? 두꺼워. 너 더 얇게 해봐. 야, 엄마가 하는 거는 바늘구멍에도 들어갈 것 같던데.
6: 더 얇게 썰어줄게. 자, 형이 한번 해봐.
1: 이렇게 잡는 거야?
6: 응. 오, 오, 오. 오, 오, 오. 손가락 나가.
1: 역시 이게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된 거야.
6: 그래. 자, 봐봐. 형이 산 당근.
1: 어?
6: 응? 이게 새싹이냐고.
1: 요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좀 느꼈어요. 이게 아무리 요즘 뭐 동영상도 잘 돼 있고 그런다고 해도 보기는 많이 보거든요, 저도. 근데 막상 해보려니까는 아, 막 손님도 막 부들부들 떨리고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요리라는 게.
6: 잡지 마. 어? 아.
1: 아. 네, 이러니까 안 한다는 거야.
6: 그대로 가서 이거 다시 씻어와, 이거. 아, 역시나 생각했던 것처럼, 예상했던 대로 네, 완전 유알못이었죠. 100점 만점에 한 40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말을 안 듣고 항상 뭘 자꾸 꼬치꼬치 의심하고 하는 게 조수로서도 살짝 실격 느낌을 주고 싶습니다.
1: 아, 언제부터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 거야?
6: 나? 뭘 잘해, 잘하는 건 아니에요.
7: 자취를 오래 자는.
1: 손 조심해.
7: 어?
1: 손 조심하라고.
7: 왜?
1: 아무리 잘한다 해도 그 하다가 실수해서 선배이면은 이따가 5회 일 내가 다 해야 되잖아.

0: 오게 된 거야?
1: 근데? 몰랐지 나도. 아니 난
2: 형 있는 대로 가래. 차대 배치 바꿔보니까 형이 있네.
1: 가대.
2: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
1: 그래 난 딱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 있었지.
2: 딱
1: 이렇게 잡고 그래. 이러고 딱 앉아 있을 때.
2: 어? 남원. 이봐 줘.
3: 어머니께 들어서 알고 있었고 애초에 신청할 때 형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될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형을 만났을 때는 아 진짜 형이라고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냥 엄청난 선임이구나 나보다 엄청 무시무시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껴서 저희 형이 이렇게 딱 만졌을 때도 아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바짝 얼어가지고 긴장이 너무 돼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2: 나는 뜨문뜨문 기억이 나는데 네. 너는 아주 세세하게 기억하고
1: 그치? 있네. 그치. 그 난 아예 그때 그 감정을 잊을 수가 없었지.
3: 양파, 당근, 대파 넣고 식용유 넣고 볶아주는 거야.
1: 부족한 거 같은데?
2: 좀 가볼까?
1: 좀만.
2: 한 번 더.
1: 오케이.
3: 한 5분 정도 볶으면 될 것 같아. 그치?
1: 어 시금치 형.
2: 시금치도 같이 넣어?
1: 어. 아닌가?
2: 맞아. 다 같이.
3: 자 끓는 물에 삶아. 아 형.
2: 따로네 이거는.
3: 이걸 네, 형이.
2: 어.
3: 읽으면서 해봐.
2: 참기름, 간장 약간 넣어서 조물조물 묻혀준다.

0: 당면과 양념 재료들을 넣어 무쳐낸다. 물 잘 뺐죠?
1: 네. 예. 그러네. 당면 별로 안 많아 보인다.
0: 그래, 적네. 자, 목이버섯 들어가요. 이거는 형 이렇게 좀만 찢어서 넣어줄 수 있어. 손으로 그냥 찢어서 넣으면 돼.
1: 뜯어?
0: 어, 뜯어. 먹기 좋은 크기로. 그렇지.
1: 손 가는 건 다 제가 하네요.
2: 예? 예?
1: 손 가는 건 다 제가 하네요.
0: 말했잖아요, 제가 메인 요리사라고.
1: 이런 걸 셰프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어허, 이거 너무 커요.
1: 커요?
0: 예. 이제 양념장 넣고 섞으면 끝. 간장 5스푼.

0: 근데 왜 하필 장미였을까?
1: 이거 농장이?
0: 응. 왜 장미로 시작을 했을까?
1: 준비하면서 원래는 딸기도 생각을 했었어, 처음에는.
0: 딸기?
1: 어. 난 딸기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과일 농사를 지으면 재밌겠다라고 했는데 가장 큰 거 이제 우리 엄마의 의견이 제일 컸지.
0: 엄마 의견?
1: 응. 엄마 형도 알지만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뭐 꽃도 좋아하셨고 뭐 다육이 이런 거 키우는 거 좋아했잖아. 엄마 꿈이 작은 소망이자 꿈이 그런 거였잖아. 응? 농장, 정원 뭐 이런 걸 갖고 싶다 이렇게 하셨었잖아. 그게 또 컸던 거 같아. 엄마도 좋아하고. 저희 어머니 꿈이 정말 그냥 집, 뭐 집은 작아도 된다. 근데 땅도 작아도 된다. 그 대신 엄마만의 땅에 엄마만의 집을 짓고 엄마만의 정원을 가꾸고 싶다는 게 저희 어머니의 꿈이에요. 제가 그거는 무조건 꼭 지켜드리고 싶어요.
0: 먹어봐.
1: 일단 먹어볼까?

0: 이거 엄마 레시피 잘못된 것 같은데?
1: 이거 엄마 불러봐. 이거 안 되겠는데?
0: 엄마 불러볼까? 엄마! 엄마 이거 레시피가 잘못된 것 같은데?
1: 분명히 레시피대로 했는데 맛이 영 아닌데요?
2: 그래도 비주얼은 좀 괜찮은데?
1: 괜찮아? 응. 비주얼은? 맞아. 맛있어.
0: 좀만 먹어?
1: 응. 장난 이런 것도 먹어야지.
2: 간이 싱거워. 많이 싱거워.
1: 그치? 응. 그러면 숟가락 아니야 저기다가
2: 아니야. 아니, 아니 그냥 이렇게 엄마가 해볼게. 엄마가 해볼게.
1: 아니 엄마. 응? 엄마가 정해준 건 응. 간장 5T였는데
2: 그래?
1: 지금 엄마는 한 5컵인데? 20T 되는 것 같아. 5컵이 들어간 것 같아.
2: 그래서 너무 싱겁다. 엄마가 먹어보니까 너무 싱거워. 간이 딱.
1: 설탕도?
2: 응 그냥 엄마 경험으로 설탕이 좀 들어가야 맛있어.
1: 설탕도 넣었어? 그러니까 3T였는데?
2: 너무, 너무 조금 넣었나 봐.
1: 이거는 거의
2: 엄마가 먹어본 이...
1: 더 들어간다고? 아니 엄마는 레시피를

0: 찾을 이유가 없네.
1: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었네. 어떡하지?
0: 야, 한국에는 레시피는 소용이 없어.
2: 요리는 엄마가 하는 걸로만. 응. 응? 요리는 엄마가 하는 걸로.
0: 요리 못하겠다 우리는 엄마. 이만큼 다 드셔보세요. 한번 드셔보세요.
1: 그럴까?
0: 네.
1: 비주얼도 너무 좋고 맛있겠다. 이제.
2: 엄마 거랑 비슷해?
1: 응?
2: 엄마 접시랑 비슷해?
1: 그래.
2: 고기는
1: 비슷하네.
2: 비슷해 나도. 일단. 또?
1: 너무 맛있어.
2: 맛있어?
1: 근데 엄마 점심 하는 거 이런 거 엄마 안 할래. 이렇게 잘하는데 이제 엄마 뒤로 빠져줘.
2: 아, 그럼 누가 해?
0: 엄마 해? 엄마 일 더 많이 할 거야?
1: 응, 엄마가 일할게. 교대로 해, 교대로. 교대로 해줘. 응? 남은이가 한번 해주고 남경이가 한번 해줘. 너무 맛있다.
2: 맛있네.
1: 엄마가 해주는 것만 먹었었는데 오늘은 자기네들이 해서 엄마를 드릴 수 있다. 엄마를 대접해 드릴 수 있다. 이런 그런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엄마의 눈에는.
2: 어때요? 엄마는 형 오니까 좋아?
1: 엄마 그럼 좋지. 너하고 둘이 할 때는 하루 종일 너무 힘들으니까 막 웃을 일이 없었잖아. 막 응? 진짜 아침 6시, 7시서부터 저녁 퇴근할 때 6시까지. 근데 지금 이제 형이 오니까 일선도 늘고 하니까 형이 또 한몫 잘하잖아. 포장도 잘하고 박스도 잘하고 하니까 너무 좋지. 뭐 좋은 거를 어떻게 말로 표현해. 너무 좋지.
2: 엄마는 네. 가끔 깨지. 장미를 뭐 손질해야 되는데 저 바깥에 저 다육이가 이것만 자꾸 그러니까
1: 다육이 있어.
2: 뭐 손질하고 아직 본분을 그래.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건 아직이야 엄마. 좀 더.
1: 아 니들을 믿으니까 그러지.
2: 알겠지, 알지.
1: 믿고. 제가 이제 잠시 막 힘들잖아요. 그럼 이제 잠깐 시간을 내서 이 다육이들을 보러 와요. 이제 한 바퀴 돌아요. 이제 커피 한 잔을 타가지고 이제 저한테는 그게 휴식이에요. 그걸 못 참고 부르고 잠시도 이제 쉬는 그런 진짜 꼴을 못 봐요. 그럴 때 속상하죠 좀.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큰아들이 오면 이제 일러요. 저를. 아 나문이가 엄마를 잠시도 한눈을 못 팔게 한다. 너는 꼴을 못 보게 한다 잠시도 이러면서 일러요. 그럼 이제 큰애는 왜 그래 엄마 좀 쉬면서 하시라 그래 이러고 그런 대화가 이어지죠. 일하면서 남원이는 이제 장비 농장 이제 3년째잖아. 그러면 이제 뭐 앞으로 더 어떻게 뭐 이렇게 계획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꿈 뭐 그런 거 좀 말해봐.
2: 앞으로의 목표?
1: 목표라든가 꿈 뭐 이런 거.
2: 일단은 뭐 1, 2년 차에는 좀 그거였던 것 같아. 그냥 어떻게든 돈 벌자 빨리 이거 돈 벌어서 뭐 그게 너무 혈안이 돼 있었던 것 같아. 뭐 매출이나 막 이런 돈에 대해서만 자꾸. 그래서 아까 엄마가 또 말한 것처럼 엄마 좀 여유를 즐기고 싶어도 막 나는 또 엄마 막 괜히 눈치 주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 아 나도 알지. 나도 이제 그런 마음은 아는데 이 농장을 하면서 뭐 물론 이게 돈이랑 직결돼서 우리 생활이랑 뭐 밥도 먹을 수 있고 뭐 월급도 주고 하지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같이 농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밥도 같이 먹고 엄마 뭐 얘기도 하고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지 않잖아 뭐.
1: 그래.
2: 근데 나는 그건 진짜 좋은 것 같아. 이게 맨날 아침에 눈 뜨면 만나고 뭐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
1: 그래.
2: 그냥 서로 얼굴 보면서 이렇게 뭐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물론
1: 그래.
2: 우리가
1: 그런 게 가족이지 뭐. 그지?
2: 그게 그런 시간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버텨지고 더 잘해야지라는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내 목표이자 지금은 당장은
1: 그러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해야지.
2: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야지 형도
1: 그래.
2: 왕고하니까.
1: 이제 우리 둘이 할 때보다 형이 와서 더 힘도 조금 덜어지잖아.
2: 그렇지.
1: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항상 웃으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더 열심히 하자. 성공하자.
2: 짠. 화이팅. 화이팅.
0: 화이팅.
1: 저는 이렇게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일도 할 수 있고 또 맛있는 밥도 해서 먹을 수 있고 그 속에서 이제 뭐 그런 대화 지난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렇게 마주하지 않으면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전화로 한다든가 뭐 만나서 한다든가 그런 시간이 없는데 한 공간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또 웃을 수 있고 그냥 함께라는 게 너무 좋아요. 함께. 네. 가족, 사랑하는 내 자식, 남편, 함께.
2: 저한테 있어서 이 농장은 그냥 일터이기 이전에 행복이란 단어가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아 정말 행복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몰랐던 행복을 그냥 내가 맛있는 거 먹고 느끼는 행복 이런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좀 깊게 들어가서 이 가족 간의 사랑? 뭐 좀 민망스럽긴 한데 그런 게 느껴지는 이 사랑의 공간이랄까요? 네, 이 농장이.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bando에서 가장 먼저 아침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자연유산. 이곳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성혜승 연구원입니다. 방크는 1999년에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독도 바로 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그러니까 512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합니다. 대략 150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던 거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쳐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영토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독도와 87km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독도에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독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0: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합니다. 양국이 함께 번영하고 국민들이 그 혜택을 피부로 느끼는 국민 체감형 협력 방안을 끊임없이 창출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1: 日韓関係をさらなる高みに引き上げるために協力の裾野を広げていくために引き続きあらゆるレベルで緊密に意思疎通を行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안녕하세요, 홍의상입니다. 예, 오늘은 저의 앨범 지난달 4월 23일 날 저의 EP가 나왔는데요. 오늘 그걸 쭉 들려보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EP를 그냥 통으로 생으로 지금 들으셔야 돼가지고 한번 1번 트랙부터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퍼즐이라는 곡이고요.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너무 무거운 얘기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끔 내가 인생의 주인공일 때도 있지만 또 주인공인가? 나는 어디 조연이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에 위축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나는 그냥 어떤 하나의 조각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자유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쓴 곡이에요. 그래서 퍼즐 들려드릴게요.

네. 네, 퍼즐이란 곡 들려드렸고 다음 곡은 2번 트랙입니다. Doesn't Matter라는 곡이고요. 이번 앨범의 타이틀 곡입니다. 곡을 좀 쓰다가 되게 본능적으로 나온 가사거든요. 후렴이 이렇게 나온 다음에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제 아무도 이 한글을 써도 못 알아듣는 곳에서 이걸 썼어요. 그래서 엄청 자유롭게 썼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허튼 것은 거치길,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텨내길 하는 바람. 저는 뭐 직접적으로 뭐 버텨내자 뭐 위로한다 이렇게 말을 잘 못해가지고 좀 돌려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곡입니다. 하지만 좀 긍정적으로 밝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Doesn't Matter 들려드릴게요.

사실 살면서 이렇게 빠른 노래 처음 내봐가지고 그 이렇게 빠른 노래 잘하시는 분들은 어떤 그 약간 동작이 좀 있잖아요. 아직 몸이 약간 계속 거부해요, 막 저를. 근데 네, 그래서 Doesn't Matter이라는 곡이었고 생각보다 인생이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나 상황들이 있을 때막 되게 복잡해지기 쉽잖아요. 막 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근데 조금 단순할 때또그 안에서의 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우리가 불행을 생각할 때좀더 단순해지면 또그 불행이 또 약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순간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곡은 캐슬이란 곡이고요. 이 곡은 라이브로 처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처음 듣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저도 알 수가 없는데, 그 어느 순간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막 인생이 그제 앞에 있는 무언가가 엄청 큰 벽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호흡이 막 숨이 잘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게 좀 버겁다고 느꼈나 봐요. 뭔지 그

네, 다음 곡은 허수아비라는 곡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뭔가 방치된 밭에서 있는 허수아비라고 생각을 하면서 곡을 썼는데, 이 노래가 끝나고 다 섰을 때쯤엔 내가 그 주인인가? 뭐 이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수아비 들려드릴게요.

네. 시간이 참 빨리 가는데 벌써 마지막 곡입니다. 거의 이제 저의 음악 감상에 앨범 음악 감상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지난번에도 I'm Live 하면서 아 그냥 다섯 곡씩 내야겠다 그리고 I'm Live 와서 다섯 곡 딱 부르면 되겠다 이러면서 했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섯 곡을 내가지고 네 그래서 아 네 이걸 내게 기대라는 노래고요 그냥 어떤 춥고 외롭고 이럴 때 그냥 내게 기대라는 말을 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내게 기대 들려드리고 이제 마지막이어가지고 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게 기대 들려드릴게요

0: 소바 훗봉이 떼떼리고 강등백청을 다르르 부원신은 발라버리고 붉은 전목 북닭 황간진으로 먹으려느냐
1: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0: 제가 어디 가건

0: 야 아메도 내 사랑아. 예 춘향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1: 도련님은 나를 가벼워서 업었지만 나는 도련님이 무거워서 어쩌는단 말씀이오.
0: 그러기에 내가 널 다려 무겁게 업어달라더냐. 네 양팔만 내 어깨 위에 얹고 징검 걸어다니면 그 속에 천지우락장막이 다 들어있느니라.
2: 춘향이가 도련님을 업고 노는 뒤 박업이 되어 마구 낭군자로 업고 놀건다.
1: 둥둥둥 대낭군 오호 둥둥 내낭군 둥둥둥둥 오호 둥둥 내낭군 도련님 부럽고 노니 좋을 호자가 절로 나 풍장격금 오란와 담화 봉접이 좋으시고 소상 동정

0: 안녕하십니까, 한석준입니다. 오늘 국악콘서트판은 판소리 춘향가 중에 사랑가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판소리를 들으니까 느낌이 좀 더 새롭게 들리는 듯하네요. 이번 시간은 이렇게 임현빈, 박예리, 또 정상희 씨가 함께하는 판소리 춘향가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춘향가는 전체를 다 부르면 최대 8시간 정도 된다는데요. 저희는 이야기의 흐름에 맞춰서 춘향가를 압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판소리 자체가 이렇게 이야기를 소리로 풀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각 대목들을 연결해서 들으면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춘향가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사랑가로 논일던 춘향과 이도령의 이야기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 보시죠.
1: 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호사 담아라. 뜻밖의 사또께서 내 집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도련님이 부친 따라 아니 갈 수 없어 춘향집으로 할 일 없이 이별 찾아가시는디.
2: 그러지.
1: 이에 춘향아, 어이.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 집으로 올라가시게 되었단다.
2: 제.
1: 아니, 그럼 이별하자 말씀이오? 이별이야 될 수 있겠느냐마는 너와 나와 잠시 동안 훗 기약을 둘 수밖에 없겠구나.
2: 그러지.
1: 일정

0: 타지
1: 타지
0: 우려한 김이 기가 막혀 우냐 춘향아 우진 마라 견을 캐며 상사허니 보완함과 깊은 정건 상봉할 날이 있을 테니 쇠끝같이 보진 마군 폭로라도 돕지 말고 송죽같이 굳은 절개 기가 나로

0: 좋지. 업보 들고 실성발광으로 우르멍 운다. 그때여 도련님은 서울로 떠나고 춘향이 할 일 없이 눈물로 세월을 보낼 적에 신관 사또가 내려오시는 뒤 서울 차학골 사는 변학자 도자 쓰는 양반이라 여러 골 두루다녀 호색하기 짝이 없어 남원의 춘향 소식 높이 듣고 미량 서흥 받아오고 간신히 서둘러 남원 부사하였구나. 하루 난 신연하인 대령하여 출행날을 급히 받아 도임차 내려오시는 뒤 신연 절차가 꼭 이렇던 것이었다.
1: 그러지. 아이. 신현마여 내려온다. 헐렴 맴시 장이 좋다 모란색인 완자차 내 활기적불 헐려히 등마부주량 설마 등등 그렇게 싫었다. 기근사령 정창옷 뒤 제제비에 힘을 주고 벌현 뒤달렀다. 남대 몸박성 나서 자 우산 전바라봐 화단 춘성 만화방장 허들기 푸릇푸릇 백사동작을 비컨 어승방골을 지니 남대령국에 넘어

0: 저는 배가 좀 아프고 이튿날 바딩을 평방 집사 지내봐라 배우를 망고 초면이야 옥강자 진사당 둘러풀 접어 빼어쓰고 세모로 배금 배가 끈호술 입식 제법 본적이 한란근을 바쳐서 진나망나 자락 처리 진자주 대고 뛰어설령 비비석 창원청 파영마가진 모나모 비도 눈물은 겨타고제 오르보시나요 일상구조구 전후배 태고적 밝은 달과 조송지 닦은길로 강체제비가 말을 타고 심지어 얻었다 첫판 총주간 집사 좌우로 놀어서고 50명동인들은 멀려나 부비행오고 60명굴로 사령 두둘로 눌어서 때기르기 소리오고 30명기생들은 가진 않냐 장천립 싹상이 늘어서 가진육가 홍철립 남전대 띠를 잡어 메고 북창구 덕후 본척군악전대 피리 소리 영소가 진동한다 수성 창하문이라 청청이 영소라야 청도기 벌려난디 청도완상 홍문안상 주장 남동강 남서가 홍어쪽 홍문안상 백구영문 북동각 북소각 흥초 관원소 망원소 왕영관원우소 초현남 표미 금구안상 초안상, 나안상, 청안상, 바디안상, 세양두상, 구두상, 연기두상, 굴로 챙겨줬상. 참아, 독전이여 나노 친명교사당, 부악두상으로 둥개. 지루라 고동은 뒤 나바론 홍행 홍행 백구부야 손문돌이 종종종 대문돌이가 짬도 무삼실주 흠노라니 차비를 썩 금지 못한단 말이냐 척척 파워에 하마포기 삼석 이륵 잡고 흔들한 듯 객사에 연영하고 통은 자기의요 대포소 예 여봐라 기생정거부터 하여라 호방이 영창 앞에 귀한 책을 받쳐 들고 기생을 차례로 부르는 뒤 멋이 있었던가 늑자 화두로 불러드리던 것이었다 좋은 모고 양대선 우선유지 주농이 하고
1: 사군 불견 반오리 폭 자유왕 금향이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0: 여봐라, 어찌 준양이는 이 점고에 불참이 되었는고? 예, 준양은 본시 퇴기월매의 딸이오나 기한 창명이 안 되었고, 올라가신 구관자재 도련님과 백년 가약을 맺었기로 지금 수조를 하고 있나이다. 무엇이? 잔말 말고 준양을 빨리 불러들여라. 준양을 불러들여 수청들라 하였으나 사또도 난세를 당하면 두 임금을 섬기리까? 악정으로 아래 놓으니 사또 분을 내어 허허 이런 요망한 년이 있더라 말이냐. 봐라, 집장사령 분부 배워라. 이로 사정을 두었다가는 주장대로 찌를 테니 각별히 매우 지렸다. 예헤.
1: 집장사령 거동포와라 펑치를 들어 발을 벗어매우고 경쟁 하나람을 함속 안하다가 경틀 앞에가 결척 놓고 경쟁을 한 고르는디 이놈도 잡고 득근득근 저놈도 잡고 등청능청 그중어 등심 좋은 놈 골라잡더니 조상같이 흐르는구나. 꼼짝꼼짝 마라, 뼈 부러진다. 배우 지랑 헤헤 내려오더니 형장은 지껏 부러지고 부러진 형장 가지는 고공정으로 택들 앞에 갔다죠. 제국 준향이는 헌기절 헌다.
2: 좋다.
1: 사또는 분이 나서 첫날부터 곧 잘할지 이량 회절아니올까.
2: 좋지.
1: 준향이도 악에 나서 회절이오. 아.

0: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합니다. 양국이 함께 번영하고 국민들이 그 혜택을 피부로 느끼는 국민 체감형 협력 방안을 끊임없이 창출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1: 日韓関係をさらなる高みに引き上げるために、協力の裾野を広げていくために、引き続きあらゆるレベルで緊密に意思疎通を行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0: 이 쥐는 BCI 연구를 목적으로 한 쥐로 이제 머리에 전극을 삽입하는 형태로 이제 뇌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읽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특정 자극을 주거나 어떠한 환경이 주어졌을 때 이제 뇌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컴퓨터로 읽고 기록 분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1: When a specific brain area is stimulated using light, behavioral changes occur. This technological advancement brings us closer to the commercialization of brain-computer interfaces. It paves the way for a future where elderly patients can control machines on their own and live daily life actively.
2: 뇌신경 질환의 치료도 그렇고 속칭 이제 뇌기계 인터페이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분야가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에게 건강과 생명과 이런 편의에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공학적 기술이 아직까지 발전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저희 이제 서울대학 키스트의 공동 연구가 그 난제 중에 하나를 해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몸 안에 넣어도 평생 안전하게 어쩌면 인식하지 못한 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러면서도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 같은 디바이스 그런 새로운 개념을 제시를 하고 또 뭐 그걸 융합적인 연구를 통해서 해결했다는 게 되게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Nowadays, customers are often greeted by a cold screen when ordering food. Some people can figure it out in a minute, but for others, it can be quite challenging.
3: 하나 눌러보세요, 안 걸.
4: 자,
3: 그럼 저 밑에 하나.
1: To the elderly, the convenience of digital society means exclusion.
3: 여기 X를 찍으시라고. 예, 예, 예.
1: This is the Digital Learning Center of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5: 카페에 가보세요. 아이스크림 가게 가보세요.
1: It's a free educational program provided nationwide to digitally vulnerable groups, such as seniors, so that they can learn and experience digital skills from smartphones and kiosks to AI applications.
6: 우리가 무인의 시대가 오면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5: 일단은 패드를 한번 켜보실까요? 예.
1: At the digital learning centers, previously digitally marginalized seniors become the protagonists of the new era.
5: 그러면은 화면이 올라가요.
7: 디지털 배움터는 국민 누구든 생활권 내에서 무료로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서 국민 누구나 전국에 있는 69개 거점 센터와 교육 수요가 있는 곳에 강사를 파견하는 형태의 4천여 개 파견 교육장에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NIA 디지털 포용 본부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고령층을 포함하여 430만 명 이상에게 디지털 활용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 하단에 이렇게 장바구니 우리 담잖아요 쇼핑할 때.
1: It's okay to fail and perfectly fine to start over as many times as needed.
5: 방향이
1: With the instructor's help, they get acquainted with words like shopping cart and checkout, which were once unfamiliar to them.
5: 치즈 스틱을 먹어야겠다. 롱 치즈 스틱을.
6: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세대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없애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반복적으로 천천히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교육 목표 핵심은요. 바로 자신감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1: Personally selecting items from the menu and completing a payment is a truly fulfilling experience to these seniors.
8: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1: They've regained confidence in being able to keep pace with technological advancement.
6: 확인하시고
1: 네. In addition to digital education, the digital learning centers promote social participation. Independence and communication among different generations.

0: From a passive life of waiting for help to an active life where seniors can make choices for themselves, the greatest benefit of the digital learning centers is the confident exercise of one's rights.
1: 일단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실습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처음에 그냥 이런 쪽으로 배울 때는 잊어먹고 또 사람들이 막 기다리거나 시간이 조급할 때는 아는 것도 막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몸으로 체험하고 나니까는 친구들한테도 자신 있게 이렇게 제가 솔선수범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2: 이제 하나하나씩 자신이 생기면서 AI 관련해서도 많이 배우게 됐고 그 전에는 또 동영상도 배웠고 그러다 보니 동영상 배우니까 유튜브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유튜브 하루에 쇼츠로 10개 정도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 채널은 5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We live in an era where artificial intelligence is part of daily life. Missing an opportunity to learn could turn the gap in AI skills into an unbridgeable chasm. The government is establishing 32 new AI digital learning centers nationwide so that all citizens can learn to use artificial intelligence. They serve as reliable hubs where every citizen, including digitally vulnerable groups, can learn the language of the new era and enjoy the benefits of technology.
3: 우선 교육 대상이 고령층이나 장애인 것 같은 전통적 취약계층 중심에서 벗어나 학교나 직장에서 체계적인 AI 교육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층, 소상공인 것 같은 일반 국민까지도 교육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교육의 내용도 기존의 AI 사용법 중심 교육뿐만 아니라 AI 중요성, AI 윤리, AI의 비판적 활용 등 AI를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0: Science and technology have the power to transform the lives of seniors from passive care to an active, healthy lifespan. When technology serves humanity and learning enriches life, old age is no longer the end, but a new beginning. In the era of the aging society, science and technology will continue to turn crisis into an opportunity.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자음악가이자 뉴미디어 아티스트 박승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AI 음악기술 기업 뉴튠의 공동 창업자로 활동하고 있고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예술경영 겸임교원을 재직 중입니다.

이제 완전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비틀즈의 음악을 듣고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서 나도 한번 비틀즈 같은 밴드를 하고 싶다가 첫 번째 사실 시작이었었고 그 이후에 졸업하고 홍대 인디 밴드 활동 그리고 솔로 이제 인디 음악가로 활동을 좀 하다가 이 인디 음악 자체에 대한 관심이 어떤 그때 또 메인스트림이었던 힙합보다 좀 상대적으로 적은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내가 오히려 이제 좀 돕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예술경영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막상 와서 저는 이제 뭐 기획 일을 좀 매진하게 될 줄 알았는데 시작 자체가 저는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게 너무 강했었다 보니까 이것저것 좀 방황을 하다가 제가 3학년 때 그 학교에서 맥북으로 전자음악을 만드는 방법 같은 거를 이제 처음 알게 되면서 그냥 기타로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던 이전의 어떤 방식과는 완전히 이제 다른 컴퓨터 기반의 음악 작업을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0년도에 라디오 포닉스라는 이름으로 첫 번째 전자음악 앨범 코스모스를 발매를 하고 처음 딱 정산서를 받고 나서 제가 음악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1원밖에 이 곡당 1원밖에 책정이 안 된 이 시스템 자체가 너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이 시스템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식으로 그때는 이제 음악을 만드는 일보다는 음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들이 향유하고 그리고 그 1원이라는 가치보다 좀 더 내가 높게 책정해서 이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그 다른 길을 모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면서 아두이노 같은 그런 어떤 조그마한 소형 컴퓨터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때 이제 되게 초창기이긴 했지만 16년도에 구글에서 처음 인공지능 모델을 공개를 했었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음악뿐만 아니라 어떤 사운드적인 표현을 하는데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16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AI 사운드스케이프라는 연구를 제 개인 연구이자 작품 활동의 주제로 좀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음악이라는 거는 사실상 그 악보에 표기되는 음표가 컴퓨터로 이제 전달이 될 때는 결국에는 이제 숫자로 딱 명확하게 그 표기가 돼서 전달이 되는데 제가 이제 탐구하고 있었던 어떤 조금 더 실험적인 예술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제 가장 좀 고민이 됐었던 게 존 케이지의 4분 33초 같은 음악은 악보에 아무것도 표기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게 이제 예술 작품으로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4분 33초라는 악보를 기계한테 만약에 전달을 해서 학습을 시키려면은 도대체 얘한테 뭘 가르쳐 줘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음악적인 접근으로 해석될 문제가 아니라 되게 어떤 향을 탐구하고 사유하는 어떤 그 방식 자체를 기계가 학습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기계가 하나의 예술가라고 했을 때 얘가 세상을 인지하는 첫 번째 단계는 어쨌든 이 시각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 풍경을 보고 어떤 생각을 떠올릴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구글에서 레이블 디텍션이라는 그 알고리즘을 공개를 했었어요. 상용화 버전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이미지를 컴퓨터에 전송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풍경 사진을 전송을 하면 여기 안에 뭐 얘는 산이고 얘는 뭐 물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런 식의 이제 그 결과 값을 추론하는 그 API 모델 같은 거를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본 순간 그러면은 그 이 기계가 어떤 사진이든 어떤 풍경을 보고 이것이 되게 어린 수준의 아이처럼 이건 산이야, 이거는 강이야 이런 식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까지 모방이 됐다면 그러면 산의 소리 뭐 강의 소리, 뭐 숲의 소리 같은 거를 얘한테 알려주기만 하면은 얘가 이 이미지를 보고 여기에 관련된 소리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겠네라는 이제 아이디어로 한번 연결을 시켜봤는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 되게 잘 매칭이 되기 시작하면서 요거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이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우주랑
자연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마음 상태가 막 이렇게 요동치다 보니까 이거를 플랫하게 하기 위한 걸 찾으면 늘 어떤 뭐 자연의 숲, 뭐 강, 바다, 뭐 우주 이런 걸 보면은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면서 제가 탐구하고 싶은 무언가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쿠아포닉스라는 저희 첫 번째 작업이었는데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건축가의 워터폴 낙수장이라는 건축물을 그냥 되게 좋아했었고 데미안 허스트의 이름을 항상 까먹는데 상어가 그 수조에 들어있는 그 이미지를 보고 만약에 그 이제 데미안 허스트의 수조 같은 게 이 워터폴 같은 건축물 위에 올라가 가지고 물이 떨어지는데 예쁘게 떨어지는데 그 예쁘게 떨어지는 물들이 그냥 물소리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의 어떤 기계적인 장치랑 연결이 돼 가지고 음악을 자동으로 연주하는 어떤 커다란 건축물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되게 조그만한 그 아두이노 같은 보드로 컴퓨터랑 연결해서 물을 떨어뜨리면은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구현할 수 있겠다 라는 걸 이제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자연 혹은 뭐 물 그리고 음악 기계라는 주제로 탐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그냥 뭐 뉴턴이라든지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저한테 가장 인상 깊었었던 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떤 새의 움직임을 연구한 노트의 기록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 새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 물고기가 그 물을 헤엄치는 그 구조랑 되게 유사한 지점이 많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치 우리가 공기 중에 살아가고는 있지만 물을 뒤집어 놓은 상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랑 되게 비슷한 어떤 그 유형법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표기를 보면서 그 우리는 그러면은 결국에는 되게 작은 어떤 물 입자들로 구성된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거네. 그러면은 물의 진동이라든지 파동이라든지 이런 게 결국에는 음악의 그 음의 진동이랑도 연결이 되고 그러면은 저 멀리 있는 우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그 진동으로 그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이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이 진동 에너지인가? 막 이런 생각을 엮어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과 기계 그리고 우주

과연 뭐 모든 것들을 그냥 어떤 항상 진동으로 좀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뽑아낼 수 있는 이야기들도 너무 무궁무진하고, 네, 그래서 항상 그냥 그렇게 제 안에 세계를 구축해 놓고, 네,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막 지금 게임 엔진을 전문적으로 다룬다기보다는 저도 막 이제 익혀 나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보통 음악 시퀀서 프로그램 같은 거, 뭐 로직이나 에이블톤 라이브 같은 거를 썼을 때는 저는 그냥 제가 표현하는 어떤 음표라든지 아니면은 사운드의 질감 같은 것들을 조절해 가면서 결국에는 그 저의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어떤 입체적인 시각물을 이제 역으로 그 송출을 계속하면서 그런 쉐입을 만들어 나갔다면은 이제 그런 작업에 항상 익숙해져 있었는데, 어느 날 그냥 언리얼 엔진을 딱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생각했었던 거를 좀 뒤집어서 생각하면 되는 거구나 했는데, 내가 만든 음악을 그 나의 머릿속에서만 항상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뭐 색을 입히고 거기에 어떤 캐릭터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걸 했다면, 여기서는 그냥 내가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뭔가 움직임을 부여하고 하면은 그냥 내가 상상했었던 내 머릿속에 그 이미지나 영상물이나 어떤 스토리나 음악 이 모든 것들이 요 안에서 그냥 다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네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 기술 연구를 또 한쪽으로 하다 보니까 음악에서의 수많은 예를 들면 파라미터라고 해서 음의 잔향감을 얼마나 더 짧게 하느냐, 뭐 공간감 아니면은 뭐 음색 같은 거를 조절을 하는 것만 저는 신경을 썼는데, 여기서는 그런 음색이나 공간감이나 잔향감 뭐 이런 어떤 음악 음향적인 요소를 시각적인 요소랑도 같이 연결시켜서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표현법에 있어서 무한에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의 이야기는 개인의 어떤 사유에 의해서 다 다르게 해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구현하기에 최적의 엔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그거를 이제 시스템화 시키는 작업을 이제 연구 차원으로랑 작업 차원으로 들어가 보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뭐 AR, VR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최적의 툴이 매력적인 게 아니라 그 파라미터의 무한대의 그 값들을 사람의 마음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되게 세밀하게 매칭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많이 발견했던 것 같아요. 외분형 미디어 활용 두 개의 수업인데, 외분형은 이제 조금 더 웹 기반의 어떤 서비스를 기획하는 측면, 아티스트적 관점으로 개입이 돼도 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스타트업 비즈니스 쪽에 제 경험을 녹여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어떤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좀 풀어낼 수 있는 그 방식을 좀 알려드리는 사이드. 미디어 활용 수업은 그에 반해 조금 더 이제 창작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이런 뭐 AI 도구도 써보고 뭐도 써봤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런 창작물도 나옵니다. 그런데 뭐 만약에 비즈니스로 원한다면 이런 방식도 있어요 하면서 약간 좀 스위칭하는 것 같아요. 이쪽은 비즈니스, 이쪽은 그 좀 더 창작. 매년 수업을 하다 보니까 밖에서는 제가 현업에 있다 보니까 맨날 무슨 폭탄 떨어지듯이 그 새로운 기술들이 쿵쿵 막 나오는데 이게 학교 안에 있는 분들은 소식이 조금 느리게 전달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이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최대한 좀 빨리 학교 안으로도 그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런 어떤 사례 공유 그리고 기획 능력 함양 뭐 이런 식으로 좀 세팅을 하고 수업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처음 그 코스모스라는 앨범 만들었을 때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읽고 그 우주를 점선면으로 생각해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나가고 싶다의 점 1차였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를 완성시켜서 얘를 되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엔진, 게임 엔진을 사용해서 되게 멋있는 3D 오디오 비주얼 퍼포먼스이자 음반, 우주 3부작, 그리고 자연
에 대한 이야기 한 3부작 뭐 이런 식으로 몇 개 이제 이야기를 좀 완성시키는 거 그거를 좀 해보고 싶고 인류 사회의 어떤 음악과 사운드의 창의성을 위해서 이 사람이 이런 시스템 하나 던졌는데 꽤 유용해 라고 할 만한 그냥 시스템 하나 만들어 놓고 나면은 나머지 시간은 그냥 제가 좋아하는 책 읽고 글 쓰고 뭐 하고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 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만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 특유의 따뜻함과 약간 사람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이.

무대에 올랐을 때보다는 이제 혼자 연습할 때 더 큰 희열을 느끼는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이 잘 나왔을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에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정말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자유롭게 콩쿨 무대도 저만의 독주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올린과는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작곡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또 제 자신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두 다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0: 네, 교수님, 저희가 지금 망옥동에 나와 있는데요.
1: 네.
0: 사실 이 망옥동은 제가 이제 가끔 운전하다가 들리고 하는 곳인데
1: 그냥 지나만 가시는
0: 네, 지나만 가는데도 깜짝깜짝 놀리는 곳이 이곳 망옥동입니다.
1: 아.
0: 올 때마다 건물들이 들어서 뭔가 변화하고 있고 야,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뭐 삼을 키우는 삼밭이고 허허 벌판이라고 들었거든요.
1: 또 더 변화된 게 있어요. 여기 2020년도에 조성된 저희 아트앤더 시티와 딱 어울리는 공간이 여기 저기 막 너무 많아요.
0: 여기저기 많다고요?
1: 예. 저기 조형물 보이시나요?
0: 저는 저게 그 엘리베이터 올라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1: 그럼 저희 앞으로 네. 가서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0: 아, 저게 조형물인가요?
1: 네.
0: 가보시죠.
1: 네.

0: 교수님, 이 가까이서 보니까 이 작품을 더 모르겠거든요.
1: 이게 서울시와 문화체육부가 함께한 서울 25부작이라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예요.

0: 그 중에서 하나의 작품이 바로 이건가요?
1: 하나의 작품, 구름의 문장이라는 작품이에요.
0: 구름의 문장이요?
1: 네.
0: 이걸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 맞아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네네네네. 시민들과 협업해가지고 만들어진 프로젝트거든요. 공공미술이 의미 있는 단계로 갈 때는 시민들과 협업이 되는 거고 맞죠. 참여를 하게 된다고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랬잖아요.
0: 맞아요. 예, 예, 예. 네. 야, 이거 올라와서 보니까 다르구나. 아, 이 느낌이네.
1: 어떻게 구름이 더 가까워지나요?
0: 야, 요만큼 올라왔는데도 느낌이 다르거든요? 좋은데요?
1: 좋아요.
0: 어, 야, 이게 그냥 보는 그런 미술 작품이 아니라 이렇게 체험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재밌죠?
0: 네, 재밌어요.
1: 처음에 재미없었죠?
0: 처음에 솔직히 좀 그랬어요.
1: 난해했죠?
0: 처음에 이건 뭐지? 라 생각을 했는데.
1: 밤에도 한번 와보세요. 또 달라진 작품을 볼 수 있을 거예요.
0: 네. 이 작품을 이렇게 가까이서 더 만져보고 느껴야지 약간 그렇죠. 받아들인 게 다른 것 같아요.
1: 공공미술이 왜 공공미술이겠어요? 저희가 낸 세금으로 체험하고 만져보고 해야죠.
0: 세금 많이 내시나요?
1: 아, 생각해볼게요.

0: 약간 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곳 같거든요.
1: 사진 찍을까요?
0: 사진 찍어야죠.
1: 대성 씨, 네. 이거는 딱 봐도 뭔지 아시겠죠?
0: 아, 요거는 알죠. 요거는 이제 민들레 홀씨를 형성한 작품 아닐까요?
1: 이 작품은 마음에 드세요?
0: 이거는 솔직히 네. 되게 마음에 듭니다.
1: 오, 그래요?
0: 네, 제가 그 민들레 홀씨 후 보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1: 아, 그럼 이 공공미술 작품은 좀 성공했네요.
0: 저한테는 굉장히 성공한 작품이지 않나.
1: 이게 LED로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무채색의 민들레 홀씨가 저녁 때 되면은 형형색색의 LED로 하고 빛이 퍼져나가요.
0: 밤에 오면 너무나 더 예쁘겠네요. 네.
1: 우리가 아름다운 걸 보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0: 네.
1: 그런 식으로라도 좀 치유가 되는 거죠.
0: 아, 밤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1: 아, 우리 저녁 때 촬영할 걸 그랬나요?
0: 지금이 그러면 시간이 보니까
1: 아직 멀었어.
0: 딴 데 가시죠.

0: 이렇게 옷을 입혀놓으면 인간이 함부로 저 나무를 벌목을 하겠어요?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작가는 자신이 자연을 지킨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옷을 입혀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마곡의 꽃하면 이곳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쉽게 보지 못하는 거장들의 전시가 자주 기획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 마곡 주민들이 참 부러워요.
1: 그러니까요. 네. 이런 미술관이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여기 사시는 주민분들이.
0: 네. 그리고 이게 도심 속의 문화예술 나눔 그런 거를 목표로 지어진 건데 네. 이 갤러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조민석 건축가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0: 이 건축가님은요, 또 2024년 영국 서펀타인 파빌리온 설계자로 선정되셔서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어요.
1: 그 서펀타인 파빌리온이 뭔가요?
0: 건축계의 신상 컬렉션이라고나 할까요? 영국 서펀타인 갤러리에서는요, 매년 6월에 한시적으로 별관을 지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예술가나 건축가를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파빌리온을 만들어요. 파빌리온을 설계하는 사람들은 건축계의 노벨상, 프리츠커상을 받은 사람들이 주로 설계를 하죠. 그래서 시대의 좀 인기, 흐름,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죠.
1: 근데 교수님.
0: 네.
1: 근데 아까부터 제 눈에서 계속 반짝반짝거리는 저게 계속 눈에 들어오거든요.
0: 반짝거리는 걸 좋아하시네.
1: 네, 되게 좋아해요.
0: 보러 갈까요?
1: 네네네네. 저희 뒤로 굉장히 지금 막 눈을 못 뜰 정도로
0: 반짝반짝
1: 빛나는 멋진 공공미술 네. 있거든요.
0: 저희 오늘 만나러벨 작가님의 작품이에요.
1: 아, 그래요?
0: 이게 376개의 수직정원이라는 작품인데요.
1: 네.
0: 이 작가님이 이렇게 확실히 보이는 것보다는 비가시적인 그런 물성들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자세한 얘기는 우리 가서 들을 거예요.
1: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저는 봤을 때는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그냥 생각했거든요. 롤빛 같기도 하고,
0: 네.
1: 약간 황금 보리 막 이런 느낌도 들었고, 면봉 끝 같기도 하고. 네.
0: 여기가 아무래도 곡창지대였으니까.
1: 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0: 근데
1: 했었는데.
0: 근데 작가님 아니래요.
1: 아, 그러면 작가님한테 가서 이 작품이 어떤 건지 한 설명 네. 한번 들어보죠.
0: 들어보죠.
1: 네네.

0: 안녕하세요, 작가님.
1: 안녕하세요.
2: 네, 네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1: 아,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3: 아, 진짜 반갑습니다. 네,
2: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는 김병호라고 합니다. 주로 금속을 이용해서 조각, 설치 작업을 하고 있고요. 갤러리 안에서 하는 전시 작업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 있는 미술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 저희가 오다가 네. 우리 작가님의 작품을 봤거든요.
1: 네네.
2: 너무 멋진 작품이었거든요.
3: 막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2: 네. 저희가 오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작품이다.
3: 황금벼라고 그랬잖아요.
2: 뭐 황금보리다. 저희도 면봉이다. 황금면봉. 그리고 뭐 롤빗이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어떤 작품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1: 아, 네. 아까 보신 작업은 수직의 정원이라는 작품이에요. 작품 제목은 네. 어떤 아까 말씀하신 자연물 네. 같기도 하고 네. 뭐 면봉 같기도 하고 네. 추상 조각이니까 당연히 보는 사람이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요소 요소를 명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현대 사회를 사는 작가로서 자기가 사는 이 삶을 작품에 반영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직선과 평면 내지는 매우 각이 졌다라던가 이런 자연적이지 않고 딱딱한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인 그런 부분을 주로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자연에는 직선, 네. 평면 이런 거는 원래 없거든요. 네, 네, 진짜 네. 절대적인 직선, 평면은 그쵸, 없습니다. 근데 그거 없겠죠. 저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무언가 만들고 싶은 대상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직선과 평면으로 그리고 기하학적으로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그거를 만들 때 매력이 있는 어떤 보석처럼 반짝이게 만드는 것을 모든 작업에 적용을 해서 주로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듯한 나 인공물인데 나 멋지지? 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작업이고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예요, 사실은.
3: 작가님 작품 중에서 유명한 작품이 뭔지 아세요?
2: 전 알고 있습니다.
3: FC몰의 조용한 증식. 네. 그게 우리나라 공공미술의 그 성공작으로 이렇게 뽑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공공미술을 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세요?
1: 처음에 전혀 계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입체화시키는 작업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처음 개인전 할 때부터 입체 작업을 했어요.
3: 네.
1: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연습과 또 그런 과정을 거쳐나가면서 어느 순간에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이전에 좀 보여지지 않았던 스타일의 작업을 찾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그런 또 찬스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0: 반짝이고 쉽게 그렇게 매력적이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공물도 사실 우리 삶의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1: 작가님 작품 보면은 굉장히 직선적인 게 많은데 곡선인 것도 많단 말이죠.
0: 네네.
1: 부분은 직선인데 그것도 또 절묘하게 조화를 시키신 것 같아요.
0: 처음 작업을 드로잉할 때부터 그게 사실의 의도가 된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작업 같은 경우도 선의 그룹이 직선으로 가다가 곡선으로 이어지거든요. 그것은 마치 어떤 군대의 행렬 내지는 에어쇼의 멋있는 이렇게 줄지어가는 그런 요소들. 그것 또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액션이고 연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보고 제가 생각하는 이 사회 모습, 이런 것도 우리의 모습이고 이런 것도 우리 좋아하지 않냐. 진짜 자연스러운 모습을 좋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모습, 우리는 두 가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제가 표현한 겁니다.
2: 그럼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본인의 작품 중에서?
0: 아, 본인의 작업에서요? 네. 금방 보셨던 네. 수직의 정원.
1: 아.
0: 햇빛이 있을 때 마구마구 이렇게 반짝이는 게 생기거든요.
2: 네.
0: 그래서 더군다나 사람이 걸어가면서 그 반짝이는 걸 볼 때는 이렇게 일렁일렁이는 느낌이
2: 맞아요,
0: 들고
2: 맞아요.
1: 오늘 다행히 날씨가 좋았어.
0: 네네. 이 주변에 뭐 이 요소들, 요소들을 하면은 사람도 포함되는 것이죠.
1: 그렇죠.
0: 이것과 가장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시야가 확보가 돼서 굉장히 적절한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좋습니다.
2: 이 작가님의 작품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떤 점을 더 중점적으로 더 봤으면 좋겠는지 궁금하거든요.
0: 그 저는 자연적인 것보다 인공적인 것, 각지고 정확하고 대칭적이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병이 있어요. 진짜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술은 반드시 뭔가 자연스럽고 뭔가 막 힘차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그런 요소는 우리의 모습의 한 부분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저랑 같이 이렇게 만나는 교차점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1: 우리의 삶이 각지고 정말 살면서 수많은 고통의 모서리를 부딪히면서 살잖아요. 근데 결국에 오래 살다 보면 그게 다 어우러지고 무뎌져서 함께 가고 있다. 뭐 그런 느낌일 것 같네요.
0: 너무 멋진 해석 감사드립니다.
1: 아, 이게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좀 미흡하기는 한데. 네.
3: 진심입니다.
1: 네. 아유, 감사합니다.
2: 오늘 진짜 작품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0: 아, 저도 덕분에 또 작업에 대해서 이렇게 작지만 찬찬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너무 잘 이해가 됐어요, 작가님. 궁금했었는데.
2: 나가는 길에 다시 한번 작가님 작품 보고 가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2: 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미경이고요. 동시통역사로 일하고 있고 문학번역을 하고 있고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에서 교수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0: 학교에서 어느 날 선생님께서 프랑스 대사관에서 파리 통번역대학원의 한불 전공의 학생을 모집하는 그 원서를 보내줬는데 한번 시험을 봐보라고 국내에서 시험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운이 좋게 그 학교에 입학이 허가가 되어서 이제 프랑스 문학 박사학위를 따러 가면서 두 개를 같이 공부를 했고 졸업하자마자 이제 통역과 번역 일이 자연스럽게 많이 들어오면서 번역가가 되었고 문학 번역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통역과 번역은 근본적인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미에 관련돼서는 큰 차이가 없고 그걸 처리하는 방식도 큰 차이가 없는데 번역의 경우에는 특히 문학 번역의 경우에는 작가만큼 잘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정성과 공을 들이는 작업이 다르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통역의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아주 긴급하게 현장에서 바로 처리해야 되는 반면에 번역은 약간의 시간성이 더 있죠. 하지만 어떤 면에서 사회적 여파는 번역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고 많은 사람이 읽게 되니까요. 저희가 황석영 선생님을 모시고 프랑스에 가서 그 독자들과의 만남 같은 시간을 갖거나 대학교에서 강연을 했을 때 그 선생님이 쓰신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고통받는 한국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감동받았다, 삶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전달자로서 상당히 뿌듯하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우리가 전달해드리지 않았으면 그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못했을 그런 대상들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는 것, 그것이 감동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번역가로서 많은 능력이 필요하겠지만 특히 그 계속해서 학습하는 것을 즐기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양한 작품을 다루게 되고 다양한 분야를 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과 의욕, 열정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그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넬슨 만델라가 번역은 완성되기 전까지는 항상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정말 산같이 어려운 작품처럼 보이고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의욕을 가지고 달려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언어로 대응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쓰여져 있는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공감을 하면 정말 자신의 글처럼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재표현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네, 계속 신나게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그 공부가 한 사람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살고 있는 공동체에게도 이로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번역하게 된 것은 황순원 작가의 목넘이 마을의 개라고 하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단편 소설이에요. 그 어떤 동네에 떠돌아다니던 개의 운명에 대해서 그린 건데요. 학생 시절에 나온 첫 번째 단편집이었고요. 황순원 선생님께서 그때 이제 생존해 계셨었는데 그 작품이 출판된다는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저로서는 공부도 많이 되고 지원금도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아서 유학 시절에 도움도 받았었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참 다행스러웠던 그런 첫 번역이었습니다. 아마 고전문학 작품의 번역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사실 그 현대 한국어 번역이 엄밀한 의미의 번역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자어에 음차로 음만 이렇게 옮겨놨지 실제로 뜻을 전해주지 않고 완전히 편안한 한국어로 옮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뜻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 당시에 처음에 연려춘향 수절과 번역할 때는 지금처럼 네이버에 한자 사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커다란 5편을 도서관에 가지고 다니면서 한자를 막 찾아야 되느라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해하는 데 할애했던 것, 그것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황석영 선생님의 최근에 나온 작품들 중에서 자서전인 수인은 한국의 현대사를 정말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거스르는 그런 작품이라서 저도 굉장히 많이 공부가 되었고 또 한 지식인이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았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감동을 한 작품입니다.
1: 'Cette liberté à laquelle j'ai tant aspiré, moi écrivain prisonnier d'un pays divisé, musée de la guerre froide, prisonnier de mon époque et de ma langue. C'est pour cela que je donne pour titre à cet ouvrage, Le prisonnier. Du fond de l'obscurité, une voix m'appelait. Deux petites lueurs d'un bleu étincelant luisaient tout là-bas. J'ai aussitôt reconnu les yeux de Chesson. Mon chien était déjà revenu dans mes rêves, mais c'était la première fois qu'il m'interpellait aussi directement. Une traînée de lueur blanche pareille à un rayon de lune glissait jusqu'à mes pieds, trouant l'obscurité absolue. Au milieu de ce chemin lumineux, mon chien d'un blanc immaculé m'attendait en remuant la queue. « Arrête-toi, ne t'en va pas. Viens, quelqu'un t'attend. »

역사와 사회에 아주 밀접하게 관계를 계속하고 있는 문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서구의 문학이 19세기 사실주의 때 사회와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지만 그 이후로는 훨씬 더 개인적인 문학이 되어가고 있다면 한국 문학은 아무리 개인적인 작품이라 하더라도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읽어보면 굉장히 사회와 역사라고 하는 것에서 무관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대와 불화해서 그 시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나 정치적으로 배척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든가 한국 문학은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작가들께서 글을 써오신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저는 참 좋습니다. 겨울방학대춤에 김숨 작가의 듣기 시간이라고 하는 작품을 해보고 싶어요. 위안부에 관련된 글인데요. 제가 번역의 경험이 조금 쌓이면서 사실 언어적으로 이걸 어떻게 잘 번역을 해볼까라고 하는 고민보다 무엇을 번역해볼까라고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전달해야 되는 작품이 단순히 상업적으로 인기가 있고 많이 팔릴 작품이 아니라 인류사에 꼭 그래도 읽어야 될 작품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약자라든가 뭐 세월호의 희생자라든가 뭐 아니면 그런 위안부의 문제, 뭐그 외에도 우리 사회가 강압적으로 막그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뭐 너무나 누구나 다 성공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그런 이데올로기 때문에 희생당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작품들이 좋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런 작품들을 더 번역해 보고 싶습니다.

펑크란 단어 자체가 버려진 것, 그리고 쓰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1970년대에 유행했던 펑크록과 SF 사이버 펑크 장르를 연상시키게 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버려놓은 것들, 그리고 버려진 청년 세대, 이런 것들을 모두 담아서 이 버려진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0: 뮤지컬 펑크의 배경은 영노화 기술과 초지능 AI, ASI가 현실이 된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토 에덴은 전쟁의 폐허에서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AI의 통제를 받으면서 이제 인간성을 지우고 효율이 극대화된 평화의 땅, 천국 에덴이고요. 지금 이 무대가 되는 임피리움은 버려진 복제인간들, 이제 쓸모가 없어진 복제인간들이 폐기된 쓰레기 섬 임페르노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임페르노 거주클론 2847 에덴 자격 시험을 시작합니다. 당신은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2: 임페르노 제4구역 생산 공장.
1: 나는 만들어졌습니다.
2: 나는 만들어졌습니다.
1: 나는 도구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2: 나는 도구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1: 클론은 도구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클론의 존재 가치는 에덴을 위한 노동력 제공에만 있습니다. 에덴 진입에 실패하면 쓰레기장 임페르노에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0: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클론이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주입된 기억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감정을 억누르게 되는데요. 에덴 자격 시험이라고 거기서도 감정을 드러내면 오류가 생기고 시험에 탈락하게 돼요. 이제 그런 시스템 속에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감정을 억누르는 그런 습관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1: 에덴에서 여기로 온 미친놈 얘기 들은 적 있어?
2: 에덴에서 여길?
1: 뭐?
2: 왜?
1: 몰라. 그러니까 미친놈이지. 웬 안드로이드랑 같이 왔는데 그 로이드가 엄청 센가 봐. 다들 안 건드리더라.
2: 로이드를 가지고 있을 정도면 진짜인가 본데?
1: 그치. 뭐 혹시 모르지. 그놈한테서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2: 진짜?
1: 뭐 한번 가볼래? 서부 폐공장 쪽이라는데 어떻게 할래?
3: 공연 준비 중이야. 이 선 넘어오지 마.
1: 공연 그게 뭔데? 너희 진짜 에덴에서 온 거야?
3: 방해하지 말라고 했어.
1: 그럼 넌 됐고. 쫄지 마 줘.
4: 야, 아, 뭐야 이 새끼. 아,
2: 어, 어, 잭! 아, 어, 로이네.
3: 경고야. 얌전히 구경해.
2: 어? 저게 뭐야?
1: 몰라. 나도 처음 봐.
5: 에덴은 단어 그대로 낙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설계된 시스템 속에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반대로 세계선 임페르노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것들, 인간성, 가치, 혹은 과거의 음악들 이런 것이 전부 다 버려진 쓰기섬인데 어떻게 보면 이 낙원이 개성이 사라진 시대로 지옥처럼 보이고 이런 지옥이라고 표현되는 임피로너가 오히려 우리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인간적인 곳, 마지막 인간성이 남겨진 곳이라는 의미가 되면서 조금 부딪히면서 좀 주제를 전달하기 위한 상반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 클론이 인간 흉내 내도 되지 않을까? 뭐 쓰레기가 그렇게 살겠다는데 누가 신경이라 쓰겠어? 차라리 잘 됐어! 그 미친놈 말대로 에덴이 그런 곳이라면 갈 필요가 없잖아.
2: 에덴에 안 가면 우린 뭘 위해 살아?
1: 너! 그리고 날 위해서. 널 만나기 전엔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 되는 대로 숨쉬며 껍데기처럼 살아있었어.

0: 예술가는 이 AI 시대에 무슨 말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에서 이 작품을 했는데 결국 저는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우리의 말은 되게 작고 소외되어 있는데 이 말을 전달하려면 결국 외쳐야 되고 우리가 연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연대 밴드의 개념을 하고 싶었고 결국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1970년대 락밴드에 있더라고요. 락의 정신에 러브 앤 피스가 있잖아요. 개인이 소외된 시대에 이런 러브 앤 피스 정신이 이 낭만이 이 시대를 좀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 뮤지컬을 기획하고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1: 레오, 사는 게 많이 힘들지? 내가 하루하루 버티는 법을 알려줄까?
2: 알려줘.
1: 주문 같은 노래야. 누나가 알려준 낭만이 사라지기 전 종이.

0: 각자 살고 싶어 하는 이유는 다 다르지만 결국엔 자신의 존재로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그 네 명이 뭉쳐서 밴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자의 마음이 담긴 노래와 가사로 클론들에게 노래를 함으로써 살아갈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게 저희 티펑크의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1: 나 잊고 있었다.
2: 뭘?
1: 왜 에덴을 떠났는지, 왜 음악을 시작했는지.
2: 이제 기억나?
1: 뭐? 다시 하고 싶어지네. 진짜 밴드.

0: 근래는 이제 에덴에서 살아가면서 뭔가 정해진 정체성, 정해진 법칙, 정해진 교육, 정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우연히 음악이 들려왔고 그 음악을 듣고 난 이 음악이라는 것을 계속 듣고 싶다, 좋다,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스스로에게 찾아온 내 안의 목소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해있고 뭔가 주체를 가지고 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음악과 예술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대에도 그런 예술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 준비됐어? 인페르노 전체에 우리 노래를 퍼뜨리는 거야. 가능하면 에덴까지.

일단 이 작품은 설명하는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감각하는 작품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작품이 이 객석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 감춰도 어떤 현실 살면서 많이 감춰두잖아요. 이걸 깨울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것이 이 작품을 이제 창작하고 제작할 때 방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0: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합니다. 양국이 함께 번영하고 국민들이 그 혜택을 피부로 느끼는 국민 체감형 협력 방안을 끊임없이 창출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1: 日韓関係をさらなる高みに引き上げるために協力の裾野を広げていくために引き続きあらゆるレベルで緊密に意思疎通を行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0: 와이어 씨, 한국 영화 본 적 있어요?
1: 당연하죠. 그런데 다 OTT 플랫폼으로 봤어요. 영화관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기대돼요.
0: 기생충은 봤어요?
1: 오 마이 갓! 기생충? 여러 번 봤어요. 기생충은 엄청난 영화예요.
0: 저도 기생충 재밌게 봤어요. 그럼 K-POP은 어때요? 한국 가수 콘서트에 간 적이 있어요?
1: 아이돌 가수 콘서트 표를 사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바로 다 팔려서 못 샀어요.
0: 아쉬웠겠어요. 다음에 우리 같이 가요.
1: 좋아요. 오늘은 영화 보러 왔으니까 재밌는 거 봐요. 렛츠고!
0: 오케이.
1: 와... 승유 씨, 한국 영화는 정말 볼만해요. 근데 이 영화는 어때요?
0: 어? 온앤오프 콘서트 영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온앤오프거든요. 갈까요?
2: Korean movies are popular, especially with films like Parasite leading the way. Critics and moviegoers from around the world hail Korean movies for their original storytelling, unique genre, crossovers, and social messages. With Korean movies easily available on streaming services, Korean content is increasingly enjoyed worldwide. If you ever travel to Korea, I recommend you visit a Korean movie theater. What's better than watching a movie with tasty snacks? Well then, the Korean expression we're going to learn today is 은 적이 있다 or 없다. It's used to say whether you've experienced something in the past or not. Take our main characters for example. When Seungjun asked Wyatt if he's watched a Korean movie, he said, 한국 영화 본 적이 있어요? And to answer that you have watched a Korean movie, say, 네, 한국 영화 본 적이 있어요. If you haven't, say, 아니요, 본 적이 없어요. It's as simple as that. Well then, how would you ask if someone has been to a Korean concert before? That's right, it's 한국 가수 콘서트에 간 적이 있어요. Let me teach you another Korean expression you can use to talk about your experience or recommend it to others, simply by adding 을 만하다. It's often used for things that are good or worth recommending. If you are recommending Korean movies to someone, you can say 한국 영화 정말 볼만해요 to express that they're worth checking out. All right, ready to practice what we learned?
0: Korean 영화 본 적이 있어요?
1: 네, 한국 영화 본 적이 있어요.
0: 아니요, 본 적이 없어요.
1: 한국 가수 콘서트에 간 적이 있어요?
0: 아니요, 간 적이 없어요.

0: 어제 영화 봤어요? 어땠어요?
1: 정말 재밌었어요. 영화가 진짜 실감 나더라고요. 효진 씨도 시간 되면 한번 봐요.
0: 아쉽네요. 오늘 같이 영화 보려고 했는데.
1: 정말요? 아, 대신 내가 오늘 점심 살게요.
0: 좋아요. 그런데 그 전에 가볼 데가 있어요. 한국 캐릭터 굿즈샵 가봤어요?
1: 어? 못 가봤어요.
0: 저는 지난번에 갔는데 좋더라고요. 구경할 것도 많고요. 가볼래요?
1: 가요, 가요.
0: 와이엇도 캐릭터 인형 좋아해요?
1: 네, 정말 좋아해요. 어? 이거 귀엽죠? 사야겠어요. 아직도 못 골랐어요?
0: 와이엇, 벌써 다 샀어요?
1: 네. 아직 못 골랐으면 이 근처에 다른 캐릭터 굿즈샵도 있대요. 거기 가요.
0: 저는 다 골랐어요. 이제 갈까요?
1: 전 아직 다 못 골랐어요. 아쉽지만 오늘은 이것만 사야겠네요.
0: 너무 많아요.
1: 안 사면 나중에 후회하더라고요.

0: 둘, 셋.
1: 라이쇼.
0: 안녕하세요.
1: 오네노프 이시안
0: 와이엇입니다.
1: 와우. 와이엇 씨.
0: 네.
1: 이곳이 어디죠?
0: 여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서울 교통의 중심, 이동의 메카.
1: 오!
0: 서울역입니다.
1: 네. 또 이제 서울역 하면은 네. 굉장히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0: 어? 왜죠?
1: 왜냐면 제가 또 지방에서 왔잖아요.
0: 네.
1: 기차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0: 뭔가 여행하시는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아요.
1: 많죠.
0: 뭐 캐리어도 많이 이제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1: 오늘 또 인터뷰할 내용이
0: 네네네.
1: 뭔지 아세요? K-뷰티 여행 꿀팁입니다.
0: 아, K-뷰티 여행 꿀팁.
1: 그쵸.
0: 와우.

0: 아. 근데 와이어.
1: 네네.
0: 좀 뭔가 저희가 됐죠. 네. 저번에 애교살 그 메이크업에서 공부했잖아요. 오늘 그 토대로 애교살 메이크업을 한 것 같은데 맞나요?
1: 약간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랐던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혹시 이거 만들어 줄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쁘게 잘 또 만들어 줬습니다.
0: 완전 이제 진짜 뷰티 MC로 거듭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박수. 배워나가고 있어요. 네, 저희가 또 이제 사실상 뭐 해외 투어도 가고 아니면 뭐 여행을 갈 수도 있잖아요.
0: 그쵸, 그쵸.
1: 그러면 저희만의 또 저희 온앤오프만의 꿀템이 뭐가 있을까요?
0: K뷰티. 저는 네. 국민 마스크팩이죠.
1: 네.
0: 메디힐.
1: 그거 저도 같이 써요. 아, 저도 써요.
0: 같이 쓰자고요?
1: 아니,
0: 같이 쓴다고요?
1: 아니, 같이 쓴다고? 쓴다고요.
0: 아, 쓴다고?
1: 쓴다고. 색깔 뭐 써요?
0: 녹색!
1: 녹색! 아, 잠깐만. 녹색 쓰는구나.
2: 너 언제, 완전 BTMC 다 됐어.
1: 아니, 왜냐면 냉정고에
0: 줘요. 그 마스크팩을 쟁여두고 해외 가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1: 맞아요, 무조건이에요.
0: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팩을 챙겨놓고 이제 밤마다 하면은 굉장히 또 진정도 잘 되고 좋더라고요.
1: 맞아요. 저희 그러면 이제 슬슬 가볼까요?
0: 가볼까요?
1: Let's go.
0: Let's go.

0: 야.
1: 오늘 또 이제 본격 사람이 진짜 많은데 네.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맞습니다. Let's go.
1: Let's go. 근데 내가 또 이제 인터뷰를 해본 결과 뷰티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아우라가 있어요.
0: 여행하시는 분들은 또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상.
1: 그쵸?
0: 여행 꿀템이고 또 K뷰티니까 캐리어를 들고 좀 독보적인 분들 찾아야 돼요.
1: 갑시다.
0: 가자.
1: 너 압도당했어?
0: 좀 왔네.
1: 나도.
0: 왜요? 찾으세요?
1: 무슨 바로 지금 느낌이...
0: 스타일이...
1: 이거는...
0: 누가 봐도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한국 분이세요?
2: 일본 사람입니다.
1: 하지마시테.
0: 하지마시테.
1: 인터뷰 듣기마시까?
0: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3: When you traveled in Korea, like, are you using a travel kind of beauty item?
4: 오스스메.
0: 있나봐.
1: 있나봐.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0: 스미마세. 하이.
2: 보크노.
0: 하이.
2: My favorite item?
0: 하이. 빌보드 찍지 마세요. 빌보드 찍지 마세요.
2: This is my favorite item.
0: 이거. Is it Korean item or?
4: 니혼.
1: 사실 이제 좀 시동을 걸렸기 때문에 이제 날아다닐 차례입니다.
0: 이제 날아가 볼까?
1: 이제 다시 날개 펴.
0: 잘생기셨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한국 분이세요?
1: 네. 어디 가는 길이세요?
5: 저 출장 서울에
1: 출장.
5: 왔다가 대구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1: 대구로?
0: 그러면... 자주 오는 건 아니네요. 네.
5: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는 것 같아요.
1: 그럼 또 이제 출장 다니실 일이 많으면은 짐을 또 싸야 되잖아요.
5: 그렇죠.
1: 짐을 쌀 때 꿀팁, 잘 싸는 꿀팁이 있다. 이런 게 있나요?
5: 사실 제가 뭐 짐을 막 들고 다니는 편은 아니라서 기본적인 옷들만 챙기고 스킨케어나 그런 것만 기본적으로 챙기고.
0: 스킨케어.
1: 스킨케어 어떤 제품이지? 혹시 지금 뭐 들고 계신 게 있나요? 자주 쓰고 있다.
0: 있다.
5: 그냥 기본 제공품만 걸고 들고 다니는데.
0: 네.